0: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았다. 그러다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구동지의 말대로라면은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홍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은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하는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개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박호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이러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도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똥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증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놨다. 밖구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태똥이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지 않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 대통령의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박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랫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톱을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에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중앙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동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파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당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동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조언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벌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 태동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린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토벌을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세있게 재편산 덕분에 홍군은 4개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1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상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위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들의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팽덕계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레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도강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찾기도 쉽고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백가에 오시게 되면 머리를 채들고 북쪽을 바라보게 되면 일백가하고 아주 한길 건너 그 사이로서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바로 신화서점 서쪽에 도강 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쉽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우수한 이사 선생님들을 따라다니거나 혹은 여긴 또 우수한 과실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치료 효과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이렇게 우수한 병원이 콧등에 이렇게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 치료가 편리하고 특히 치료 효과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널리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강중년에는 그 조일말 우수한 중리 선생님,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일만 선생님 계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준악한 진찰을 하고 병을 보게 되어 있으면서 조일만 선생님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식구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이렇게 많이 이사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명길 선생님, 리명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근 20여 년간 중의 사업에 줄곧 연마에 오시면서 주약에는 지금 이분은 중의학 과학기술 2등상 논문까지 발표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1: 그럴 뿐만 아니라 리명결 선생께서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2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림상도사들을 모시고 림상 경험을 모색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의대사로 불리우는 이 임기학 난정 이런 분들을 국의대사로 모시고 줄곧 중리 준악한 진찰을 하면서 처방을 준악하게 내는 이런 방법 가운데서 여러 다른 중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뛰어난 이런 그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처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고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피부과 주임, 피부과 원장 이런 최기명 선생님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주학의 피부과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완전히 피부과에서는 신심 있게 어려운 피부과

0: 우울증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피부과 준 선생 계시는가 하면 그의 지금 2층에 가게다면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다면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일체 구강 내 문제는 모두 완전히 그 해결해주는 이런 구강 병원이 있는데요.
1: 네, 그 네 구강 병원이죠. 네.
0: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는 일체 구강 안의 일체 문제는 치아 결석이라든지 그리고 구취가 입안에 냄새가 난다든지 입금에 출혈이 생기든지 치주염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물론 해결을 잘할 뿐만 아니라 주약의 역에서는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임플란트하고 치아를 심는 거 말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아주 다른 데 비해서 완전히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감동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어지간한 치아를 하고 며칠 지나야만이 고기를 씻거나 떡을 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방 뭐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그리고 여기 무료로 물어봅니다. 지신합니다. 무료로 파이펜합니다. 그리고 무료로서 검사해드립니다. 결국 치아를 그 수환수야라 하죠. 치아가 샛노란 분들이 있는데 19원 90전에 치아를 씻는 이걸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흰 이빨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치과 치료를 함에 있어서 다 봐서 합니다. 100분제 80을 받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치아 치료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너무 이렇게 우수한 치과 병원이 눈앞에 있는 걸 몰랐다고 돌아다녔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치료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그 효과성 그리고 그 준악하게 치아를 교정하거나 임플란트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감당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저기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지금 두 번째 받았습니다, 치료를.
0: 예.
2: 예, 나는 예, 이게 어떻게 돼, 심장을 해서, 저는 한 10여 년 넘었는데, 예. 아, 이걸 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여연이도 한 두 번 불러 댕기고.
0: 그 정도였으면 심각합니다.
2: 예, 그리고 그때, 거기에, 시대가 가끔 가다가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예, 불쇠를 있잖니까, 예. 그런 증세 있고, 그리고 밤에 있잖니까, 밤에 가 넘어서도, 어느 짝, 한짝 넘어도 자지 못합니다, 이게. 심장 다 밤에 있잖니까, 예.
0: 예,
2: 예. 이러고, 그 다음에 심리가 좀, 예, 이게, 심리가 많이 빠릅니다, 지금. 심리가. 심리가 지금 올라가, 어떤 때는 막, 저기, 170개, 180개씩만 올라갑니다.
0: 아, 그래요? 위험한 심리에 속하는데요. 예, 예. 네,
2: 그리고 혈압이라는 게 그나마 온정하게 되고 이래서.
0: 예, 심장병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조일만 선생님 데 가서 지금 치료죠. 예,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받고 우리 친척들도 예, 어서는 한 2학년 전부터 그가 치료를 받고 와서 영 좋은 효과 보도록 잠깐만 얘기해. 그래, 가본 게 확실히 예, 치료를 받아보니 잠깐 치료해 봐서 효과가 달랐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봐서 이렇게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예, 그 머리도 항상 어떤 때는 어지럽고, 가끔 가다 숨이 그런 것도 영 편안함에 예, 숨쉬기도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 조금 돌아댄 게도 숨 찬 줄도 모르고, 지금 어떤 두 번 거 치료할까 완전히 영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예. 어쩌면 뭐 2주가 되는 것도 나가서 한 8시간씩 쭉 돌고 그 다음에 예, 낮에도 좀 활동하고 해도 예, 지금 숨 탈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예, 이 심리가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지금 이 혈압기를 조금 해보기 때문에 혈압이라는 게 지금 많이 온정되고 어쨌든 요즘 전에 예, 지금 내 이 여러 가지 병을 그 선생님과 딱 병에 그날이가 검사를 적감이 가서 검사를 하면서 말았대다. 이 몇 가지가 다 아예 좋다고 이런 게 아인제가 정말 내 저기 선생님과 말아야 했는데 딱 맞아요.
0: 그래.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2: 네, 그래네. 야, 확실히 용화도 이 선생님이 영이 옳다. 그래서 내 치료 두 번까지 받은 게 완전 좋고 아주 치료를 한 두 번 더 받으려고 그럽니다. 가서 지금 선생님이 그 치료, 저기 이렇게 효과 좋고 또 예, 이게 약값이라는 게 또 다른 데만 많이 써 녹슬죠.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네. 계세요.

0: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오늘 또 예약하고 또 가려고 그랬다고 했는데.
1: 그렇게 하세요. 예, 조일만 선생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찾기 힘들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오전에 지금 오세요. 그러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대게 다음 앞 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찾아오세요.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집에서 달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중풍이 와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1: 후유증은 없어. 어느 중풍이가 왔습니다.
3: 약도 같이 들까? 이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용서하란다.
1: 그래요? 큰 문제 해결했네요. 예, 예.
3: 그리고 어른짝 바꿔 어른짝 다리를 잘 못 썼습니다. 지팡이를 찍고도.
1: 예.
3: 지팡이도 용서할 거를 댕긴다. 지팡이를 아예 찍고도.
1: 그 정도 끝에 회복 가져오자면 어지간한 치료를 가지고는 바쁜데, 예.
3: 예.
1: 대단하죠.
3: 시작도 나쁜 것도 선생님 등살 되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3: 이제 앞에 분도 이야기했지만 약값이 용서를 만다.
1: 모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큰 약방을 갖고 있는 게 신약약방이니까, 자기 약방에서 하니까 어디 다른 약방과 갖다 차지하는 물건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3: 예. 예, 그래. 내 우리 치료하려 당겨볼까, 어떠합니까? 다 말한 뒤에 효과 좋답니다, 와서.
1: 그렇죠.
3: 사람마다 예. 다 칭찬합니다.
1: 그럼.
3: 그리고 예, 2층에 치과에 가서 예, 또 이렇게 우리 여러 사람이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 게 다 예, 효과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그것도 이렇고 이빨 씻는 것도 좋고, 예, 들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차원에 또 가져와, 선생님. 제가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우리 집에서 또 받고, 또 우리 차원에 치과를 가져와. 두 사람 예약하자고 그랬어요.
1: 두 분이 예약으로 됐습니다. 치과와 조일만 선생의 예약입니다. 예.
3: 네, 우리는 오랫동안 다방 등면을 당긴다 우리 시기들.
1: 예예 예. 그래요. 예. 예.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가족은 조일만 선생의 그런 환자입니다. 뭐 모두 예, 우리 고물로 친척들이 다 그렇습니다.
1: 보통 그렇게 하고 예, 있는데 예, 조일만 선생님. 예.
4: 92인데 넘었는데 예, 지금은 당뇨 종합을 내 중풍이 와서 예, 춤도 깨지지 걸리고 밥도 예, 막 손 떨어서 바로 먹지도 못하고 예, 다리도 쓰지 못하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누워서 그래 화장실도 못 받고 예, 받아내 뗐습니다. 그러던 게 예, 조일만 치료를 받고 친구를 하고 자고 쓰고 한 게 오전 많이 나서지.
1: 92세인데 그
4: 화장실을 예, 댕긴다.
1: 예. 예. 그래요? 자기도 예, 자립할 예. 수 있다는 걸 말하죠. 예.
4: 예, 그래. 좋아질 때까지 예, 계속 쓰자고서 예, 그랬다. 약값이도 저렴하지. 다른 데가 그래. 약 지금 절반의 값이 거저 저렴하고. 얼마 좋은지 몰라.
1: 예. 모두 치하라고 계세요. 예, 예. 예.
4: 그래. 오늘은 어젯 늦었지 해서 예, 도문에서 올라오자면 또 늦지 않네. 늦지 않네.
1: 내일 오전에 오세요.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저 봉가치 형님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조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제는 병상 출입이랑 할 수 있답니다.
1: 그래요?
5: 어제는 예. 배고 아이지프도 되고 예.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고 지금 예, 이렇게 잠을 못 쉬던 다음날 이 다리 힘이 오니까 나 용도 타자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 군촌에서는 그 뭐니까 이 요대반 투수에 샤다 있으니까 그걸로 뭐 걸는가 했던 게 아이 조일만 선생님이 와서 집에 가니까 나 경색이 왔다 제가.
1: 뇌경색 때문에 네, 문제가
5: 생겼다. 그래 우선은 세 번 치료받은 게 우선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도 일찍이 가겠다고 전화해달랬으니 또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 찾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오전이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네. 찾아오세요.
5: 네, 연길에 딸 집에 와 있습니다.
1: 그리고 그렇지.
5: 우리 그런 고모가 이 치과에 가서 치과를 하고 좋은 그 틀리로 옛날에 그 교정하고 좋으니까 나 지금 그 시액기가 또 이렇게 틀리를 한 개 방정 채가지고 예, 자꾸 이렇게 잇몸이라며 이런 도쿄미술 그런 염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가서 교정하겠다고 예, 예약해달랍니다.
1: 예, 그러니까 한 분은 조일만 선생 치료고 다른 한 분은 치과 치료입니다. 예. 흉과 치과. 예, 예, 예. 예, 예. 찾아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5: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0: 저는 도광중년에서 그, 저, 리맹길 선창 배웠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0: 예. 그런 게 지방감도 있고,

0: 동안중년 이 선생들이 하기 중량기가 비싸지도 하고 안고서 값이 저렴하고 대가 좋습니다.
1: 그래서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예.
0: 그래서 내 친구가 말했던 그럼 나도 같이 가다가
1: 아, 두 분이 니맹길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예.
0: 예, 내일 예약하겠습니다.
1: 예. 니맹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완전히 내일 가능합니다. 네, 찾아오세요.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셔.
1: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예. 예.
3: 우리 담임길 선생님을 우리 가족은 예, 담임길 선생님 보이는 가족인데.
1: 아, 예, 니맹길 선생.
3: 예. 내 처음에 위 아파서 그 선생한테 진짜 위들아 완고한 위병으로 야 위축성 위염에 만성 위염에 위궤양 이랬어요. 고생하다가 한 10년 고생하다가 어디나 가서 치료하던 기스는 기스나 치료를 완성해서 지금 밥 잘 먹기 위염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아, 예.
3: 그래서 또 우리 아바인의 풍수성 뭔가 그 심장병이고 그 다음에 내 수술 후유증을 해서 고생하다가 다른 데가 치료해도 치료해도 이선생님께서 치료하고 지금 지금 그 수족이 못 쓰던 수족 잘 쓰고 용 밥 잘 쓰고 이 골이 지금 아예 아프고 용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서 나는 또 어째 보거나 요즘에는 위는 나사는데 지금 부수성 관절하고 요쪽 한번 탈출 다리 허리 아파 아프다 뭐하면 그걸 좀 지팽이를 싶다 싶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10년 시골 병만 한 개를 이 골골병 사람 데서 가서 병이 두 번 얻어 봤습니다. 두 번. 예. 친구를 결합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기 친구력법 것이 결합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급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만성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더불어서 해결하는 이런 좋은 치료 방법을 다각도로 쓰고 있습니다.
3: 그렇죠. 네. 친구도 잘하시지. 뭐, 이 선생님이 어쩌면 중이 쫀자올습니다.
1: 아, 그렇죠.
3: 심도시골증 잘하고 이 골가비가 잘한 줄은 몰랐는데 내가 치료, 내가 좀 두 번 치료받았는데 우선 이 기본상에서 예, 걸음걸이가 완전해지고 예, 그다시 굴고 막 장단지로부터 막 잡아당기면 아프던 그 증상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서 나는 오늘 안쪽도 한 두 서너 번 더 가야 되겠어. 오늘
1: 그렇죠.
3: 예약 되겠을까?
1: 됩니다. 예, 토요일 빼고는 다 되는데 이렇게 방송에 문의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앞 순서에도 배치해 주게 되겠습니다.
3: 효과 너무 좋아서 막 한 두 서너 완전히 났을 때 다른 데는 없나 이거 딱 이제부터 치료를 해야 돼.
1: 효과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3: 예, 예. 오늘 예약 예약했어요.
1: 오늘
3: 예.
1: 예약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3: 예.
1: 찾아오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조인만 선생님 찾수하고 나는 잠이 잘 오지 않고 좀 이 노궁이 와서 그래서 이 다리 약두 사나상 끊기면서 깨는 게 이게 지금 이 등사에 두 가지 다 지금 두 번 깨나 먹었는데 지금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4: 그래, 내일로 여야 한다면.
1: 아, 그렇게 하시오. 예. 예. 절만 선생님, 이분은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 정도로서 환자가 많이 모이게 되었으니까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우리 언니가 예, 결장염이 있어서 그 어떤 여러 번 치료하고서는 공고계단까지 두 번 약을 개다 잡서고 맥이 나서 좋다 했는데, 기쁘다 했는데, 어제 전화 온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아예 어지럽고 미스럽고 혈압이 밥 내갑차가 90이 넘더랍니다.
1: 아, 예.
5: 그래서 어제 전화 온 게 오늘 이현길 선생님 아무래도 보이던 선생님이고요. 이 선생님은 과연 친절하고 약값도 거기 약방에 약값도 무지하니까요. 배우던 이사를 배우겠다니 이현길 선생님은 아침에 가겠답니다. 옆에 분과 두 분이.
1: 예. 두 분이 예. 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빼고는 다 되니까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찾아오세요.
5: 예. 옆에 분은 예, 결장염이 있어서 어떤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예, 어떤 치료를 받을까 많이 났는데 이분은 이랬습니다. 이랬답니다. 원하는 심장 약해서 예, 무기를 만나나 좀 높은 사 자기보다 높은 사람 본인이 가슴이 막후두부한데 이 선생님은 예, 아주 친절해서 예, 많이 편안하고 친절 아주 많이 만난 것 같다며
1: 그래요?
5: 예, 이명길 선생님 때 가서 이렇게

0: 계속 끝이 나올 때까지 치료하겠다고 용두부이 좋아한답니다.
1: 아, 그렇죠. 오늘 두 분이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중 일어놓고 말하게다면 전문 뭐 내과, 외과, 부산과, 소아과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기본으로서 여기 진찰하는 방법 가운데서 보고, 듣고, 묻고, 빠마에하고 짚어보고 이런 방법으로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리명길 선생 찾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국가급 논문도 나왔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진행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많은 간의 담낭에 심지어 담낭 결석이 있어서 누워서 그럴 때게 되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디나 뭐 어떻게 하소연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도 리 명결 선생 찾아보시고 이런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그리고 위장, 비장, 장도 저가면 설사를 자주 하거나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또 변비 때문에 닷새 엿새 한번 변을 보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밥은 먹게 되면 배는 먹어야 하는데 먹게 되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내리깨지 못하고 올리민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결 선생 위장 비장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런 치료 방법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이분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 가운데서 기본으로서 뭐 전기침구요법도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위장염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경동맥 방파리 있거나 혹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뇌혈전 같은 것이 많이 형성되게 되어 있거나 네. 50개는 있거나 이런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아, 저는 그 출근을 지금 계속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 이, 그,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 경추기 있잖아, 되게 예. 아프다. 이 뒤띠 용색이 불루하게 나왔어.
1: 아, 컴퓨터 예, 일을 그리고, 많이 하는가 봐요. 예.
3: 예,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1: 그렇죠. 머리 숙이게 되어 있으니까.
3: 예. 예, 예. 어깨가, 어깨 이 부위라면 이게 다 아프고, 특히 이 엉덩이 요 부분 계속 앉아 그런지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혹시 이명길 선생님 찾아뵈서 예, 볼까 한다.
1: 예. 그러세요. 예, 이명길 선생님 찾아보시게 되면 이분이 치료 방법이 다각도로 치료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우수한 치료 효과에 만족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3: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1: 예, 네,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지금 도강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병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 최기명 피부과 주임 의사 선생님, 최기명 피부원의 피부병원의 원장 이 정도까지 분류가 있는데요. 바로 도강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최기명 주임 이런 간판이 붙어있을 겁니다. 이분은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피부과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연변중리병원의 피부과 주임으로서 계속 줄곧 길게 근무해 오시다가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핀칭하는 거 여기에 다서 다리 잡고 지금 병보가 계시는데 최기명 주임 선생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과 백전풍 바이덴풍이라고 하시죠. 힘든 질병이죠. 결국 대상포진 오늘 치료됐지만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2차 3차로 또 재발하게 되거나 소보짐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신마전이라든지 부스럼이라든지 그 격소 일회성 피부염 어떤 사람은 그 격소를 계속 맞아서 그걸 그 일회성으로 인해 가지고 완고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피부병으로서 힘든 분들 가운데 특히 가려워서 습진 때문에 가려워서 꼼짝 못한다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그 외에도 지금 후이츠제압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보약기 때문에 부서져 나가는 그리고 매독, 림병 이런 그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네. 이런 걸 포함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분이 바로 최기명 주임 선생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네. 그 동안중경연이 그 류명기 선생님이 지금 위 아파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1: 내일

0: 아침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화번호를 대세요. 그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순서에 배치합니다. 예.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기명 준선생. 최근에 새로운 쌈푸티에라는 거, 이거 지금 만들어냈는데요. 이 쌈푸티에라는 이 제품 자체는 그 쇠의 침혈에 따라서 붙이는데요. 주약에는 뭘 치료하게 되었는가 하면 거기다 딱 붙이게 되면 침이 자기절로 아무데나 붙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떡떡 붙이는 게 아닙니다. 침혈을 따라서 붙이게 되었는데 호흡도 질병 치료에 있어서는 특수한 치료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 쇼찬이 있어가지고 힘든 분들, 기관지염, 폐기종, 그리고 지치관염, 그리고 기관지 확장, 과민성 비염, 쉽게 감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쌈푸티에라는 걸 최주임이 발명한 건데 이걸 침혈에 따라서 딱 붙이게 되면 기본으로 자주 감기하거나 늘 콧물을 흘리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뭐 너무 쪽 하면 호흡계통의 문제 때문에 점적 주사를 맞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 쌈푸티에라고 있는데 이거 붙이는 고약인데요. 이 최기명 준선생 찾아가게 되면 딱 규정된 그 침혈에다 따라서 붙이게 되면 오징간한 이 여름을 나는 데는 근심 걱정 없이 날 수 네. 있습니다. 최기명 주임께서는 네. 화, 목, 토, 오전에 나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의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선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엄일환입니다.
0: 네. 한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 더위에 지친 우리는 시원한 그늘과 차가운 음료를 찾게 되죠. 여러분 정말 열정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햇볕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2: 인생의 불확실성은 그 열기와도 같습니다.

0: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설레게 만들죠.
1: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기에 인생은 더욱 다채롭고 흥미진진하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는 결코 놀라지도 성장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름의 폭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동시에 강인하게 만들죠. 땀을 흘리고 더위를 견디며 우리는 여름을 이겨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작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프로는 길림성 대로 건설 위원회사와 함께합니다. 길림성 대로 건설 위원회사는 토목 공정 건축, 시정 공용 건축, 강철 구조 공정, 전문 시공 등을 일체화한 종합성 시공 기업입니다. 지능그룹인 길림성 대로 건설 위원회사는 넘치는 활력과 무궁한 성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하고 믿음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면서 미래를 향한 옹유한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길림성에서 외국 관광객의 중국 내 구매 상품에 한해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정책 실시 후 장춘해관은 전방위적으로 정책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절차 최적화, 봉사 승격 등 조치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고속 검사, 간편 환급의 통관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길림성의 국제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생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 관광객의 중국 내 구매 상품에 한해 실시되는 출국 시 세금 환급 정책의 핵심은 외국 관광객이 성내 세금 환급 상점에서 구입해 몸에 지니고 출국하는 개인 물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출국 시 세금 환급 중 해관의 검증 및 관리는 핵심 고리입니다. 외국 관광객이 출국할 때 세금 환급 물품, 쇼핑 영수증, 세금 환급 신청서 및 개인 출입증 유효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관의 검증을 거쳐 물품이 실제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세금 환급 대행 기구에서 후속 세금 환급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안정적인 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올 5월 길림성이 준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장춘해관 다차원적인 준비를 전개했습니다. 장춘 용가 국제공항,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훈촌 통상구 등 세계 첫 번째 시험 통상구에서 여러 차례 전문 조사 연구를 거쳐 검증 지점의 위치와 설비 배치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검증 고리와 통상구 통관 절차에 빈틈없는 연결을 보장했습니다. 업무 골간을 조직해 전문 교육을 전개하고 검증 표준, 물품 범위 및 조작 규범을 명확했으며 전반 절차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통해 실무 능력을 높였습니다. 각 통상구에 출국 시 세금 환급 전용 통로를 설치하고 종, 영, 종, 로 두 가지 언어 안내 표식을 구비해 취급 장소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명확히 표기하는 한편 동태적인 인원 배치 기재를 구축해 고능률적 처리를 보장했습니다. 정책의 동풍을 타고 훈춘시는 규정에 완전히 부합되는 룡로 통상구를 높은 표준으로 구축해 가구용품, 의류, 디지털 전자제품 등 10대 주요 상품 범주를 아우르는 대로시아 무역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춘시 전역에 8개 즉시 세금 환급 상점이 설립되어 러시아 관광객들은 30분 내에 통관 소속을 마치고 10분 내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은 이미 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주내 세금 환급 상점 수는 25개로 늘어났으며 업무량은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급증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여러 도시에서 지역 특색을 살려 여름철 인기 관광 명소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결의 왕홍벽 앞은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인파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수상시장 주변은 아침 일찌감치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차량으로 가득 찹니다. 혼춘의 방천과 도나의 육정산 등 주요 풍경구 역시 입장권 예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비암산 온천 옛마을은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특별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만강 광장과 화룡의 구남산 등 변경 지역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주요 명소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연길 씨는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 관광 행사로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청년 광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즐거운 연길 무대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음악문화축제인 다채로운 연길 매력적인 플래시몹과 음악 공연이 상설 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나올랑에서는 매주 금, 토, 일요일마다 대중문화 공연인 빛나는 한여름 음악이 흐르는 연길이 열리며 축제 분위기를 더합니다. 특히 머리평 야간 관광 특화 거리인 연길 소외탄, 브르하통아의 별밤이 정식으로 개막해 매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열며 저녁 6시 30분부터는 거리 전역에서 화려한 상설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길 공룡 박물관은 룡산 유적지에서 수학생들을 위한 사회실천 프로그램을 운행했고 개장 네더스를 맞이한 연길 공룡 왕국 리조트에서는 대규모 도시 꽃차 순회를 펼쳤습니다. 아울러 올여름을 더욱 맛있게

채워줄 종화미식회, 2026 중국연길 코이미식축제까지 가시하면서 연길의 여름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혼춘시는 여름 관광 시즌을 맞아 지역의 핵심 관광지를 한데에 모은 통합 할인권을 출시하며 대대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통합권은 혼춘을 대표하는 방천 풍경구를 비롯해 발해고진, 동북봄 표범 자연과학관, 와스토크 환락섬 등 4대 핵심 관광지를 통합한 것으로 관광객들은 입장권 한 장으로 한눈에 세계국을 굽어보는 변경지대의 장엄하고 수려한 풍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방천 풍경구에서는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전통 가목공연을 펼쳐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더문시는 변경도시 특유의 지역 색채와 조선족 민속문화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여름 행사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여름밤을 풍성한 예술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조로인 기배구 교류대회와 제2회 춤추는 도만강, 전민광장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도만강 광장에서는 그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시간의 메아리 8090 청춘 콘서트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은 물론 도문시만의 지역적 색채를 고스란히 담아낸 소규모 음악회로 관광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도나시는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공익활동과 력동적인 스포츠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과 그림자로 추억하는 그 시절 마음을 적시는 붉은 감동을 주제로 한 공익영화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회구역과 군부대, 요양원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 로천극장을 열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8월에는 한층 더 다채로운 문화체육 행사가 바통을 이어갑니다. 은은한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맑은 바람이 실려 온 꽃향기, 우아한 멋이 깃든 아포아 부채 만들기 체험 행사를 비롯해 도나시의 대표 명소인 육정산에서 건강한 길림, 상쾌한 여름을 주제로 개최되는 육정산 도보 초청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스포츠 대회가 연이어 개최돼 국내외 관광객과 스포츠 애호가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입니다. 룡정시 역시 여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축제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이며 관광객 맞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량전 백세 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는 사격, 양궁, 암벽 등반 등 종목들로 구성된 연변주 사회구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비암산 문화관광풍경구에서는 이색적인 야인 부족의 공연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버섯마을 풍경구에서는 닭잡기, 보물찾기, 물고기 잡기 대회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유령만 풍경구에서는 올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설수절 행사를 펼쳐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란대 조선족 민속리조트에서는 지역의 전통을 계승하는 무형문화유산 종합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가무와 민속예술 무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룡시의 대표 관광지인 청룡읍 풍경구가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 특수를 맞이한 가운데 야외 워터파크를 개장하며 시원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청룡읍 풍경구는 섭씨 영상 8도를 유지하는 천연 지하 용천수를 활용해 차별화된 냉수 어류 특화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관광 낚시를 비롯해 아찔한 고공유리 다리, 낭만적인 캠핑장과 민박, 그리고 신선한 냉수어 별미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길에서 청룡읍 풍경구에 이르는 직통버스 노선까지 개통돼 관광객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과 안도현 역시 장백산이 선사하는 천혜의 생태기후 조건을 무기로 여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원시림 중심의 삼림 힐링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최근 유행으로 떠오른 스포츠와 문화 관광의 융합 행보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채로운 민속 체험과 이색적인 변경지대 관광, 입을 즐겁게 하는 미식 대축제, 그리고 눈을 뗄 수 없는 문화 체육 행사에 이르기까지 연변은 지금 한 폭의 생동감 넘치는 여름날의 문화 관광 지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도나시 추리구진에서는 마을 기업 연합 건설 발전 모델을 심화하고 마을과 지역 선두 기업의 협력 발전을 추진해 기업과 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의 3자 상생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리구진 당가점촌의 상농 가금업 산란계 사육장에서 자동화 및 지능화된 사육 장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상농 가금업 산란계 사육 프로젝트는 현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대규모 가축 및 가금류 사육 모범 프로젝트로서 2023년에 가동돼 운영됐습니다. 전체 체인의 지능화 개조를 통해 전통적인 개별 농가의 사육 방식을 변화시키고 산란계 사육의 표준화, 집약화, 지능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회사 플러스 마을 공동체 플러스 농가 공동 건설 모델에 의존하여 추리구진은 마을 단위의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임대를 통해 임대료를 받고 집단 경제 배당에 참여하며 린근에서 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소득 증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농 가금업은 600만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항문 달걀 은행을 새로 건설하고 전자동 분류 및 제품 추적 시스템을 갖추어 현지 달걀의 표준화, 브랜드화, 산업화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마을과 기업의 공동 건설 모델을 통해 추리구진의 산업 발전 혜택이 지속적으로 마을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가점촌은 117만 원의 고정 자산을 마을과 기업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 출자해 기업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매년 4만 원 이상을 마을 주민 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0: 네, 인생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더욱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우리의 몸은

0: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기로 약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1: 여름의 뜨거움이 지나고 가을에 오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지혜를 키워갑시다.
0: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서 이 작은 목소리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싸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선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싸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 명서방,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전에 특수한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된다고 하였거든요. 지금 70각을 싸면 10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30각에 30각 드리는데 지금 70각에 100각을 드리게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각에 30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각의 가격이 49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도 두 각이 따라가게 돼 있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은 6각에 4각이게 되면 한 각의 가격이 한 각은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각의 가격은 35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각에 12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한 각의 가격이 29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싸지 원액과 그리고 명서방이 제품 자체는 사실 때 방송에 직접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싸지 원액 무슨 1년 넘게 쓰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고혈압도 있고 혈지 혈당도 나쁘고 거기다 동맥 경화까지 있으면서 머리 너무 아파서 별로 중풍 예방 중풍 올까 예방으로 지금 먹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심장과 뇌혈관에 예. 아주 그 효과성이 놀라

0: 날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1: 예, 우선 예, 1년 조금 거의 되게 먹으니까.
0: 아, 잘하셨네요.
1: 완전히 잘 된다. 예.
0: 그렇죠.
1: 완전히 잘 되고 혈당이 지금 그것도 지금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0: 그렇죠. 아주 그 긍정적입니다. 예.
1: 예. 지약 먹던 거 지약 아이 먹어도 돼서 한 달.

0: 그래서 나서서
1: 바로 그렇죠. 예, 예.
0: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래 다른 데서 효과 못 봤는데 아주 원해서 효과서 보니까 너무 좋고 하고 이 명수 받느냐고는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너무 좋답니다.
1: 그럼요.
0: 눈물 그냥이 나서 예, 뭉개지는 것 같기도 하고 뿌옇게 보이고 예, 물체가 쌍개불로 보인다든지 눈이 마르게 보인다 미랍니다. 물체 빠르게 보인다 미랍니다.
1: 눈이 보얗게 보인다는 것은 백내상 이미 깊이 들어왔다는 걸 말하게 되는데 그게 서약으로는 다른 대체하는 방법이 거의 적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예. 수술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이 제품이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예.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그러냐고 하는 주사 놓고 있던 게 그 아이 이거만 먹으니까 너무 좋다 미랍니다. 그래서 오늘에 나도 지금 아직 원해가 또 싸고 어른이도 명세 받느냐 또 싸겠다 미랍니다.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며칠밖에 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자, 제 지금 사지원에 그 다섯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네, 정말 이하고 잘 선택했습니다.
1: 아, 그럴까요?
3: 내가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항상 아침 일어나면 고리띠 하고 정신이 났는데 혈압도 소리 잘 됩니다.
1: 그래놨거나
3: 예, 예, 고리 항상 어지럼증이 나던 게 그것도 잃었고, 예. 그리고 이게 심장 영달 도와준다.
1: 예.
3: 심장이 나빠서 예, 여러 가지 약 다 주워 먹어도 그닥 돼 있는데, 이거 먹으면 예, 항상 심장이 후두두 하고 어디 떨리는 같으든 이 동사 여든 다 없어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는 기본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은 바로 여기에 사지원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내 병원에가 혈액 검사를 해봤습니다. 신체 검사를.
1: 아, 예.
3: 근데 피용 내게 특별하게 깨끗하답니다.
1: 아, 그래요?
3: 아, 예. 예, 예. 그래서 내, 아, 이게 사지원에가 먹어서 이렇게 좋겠다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1: 예,
3: 이게 생각밖에 위를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3: 그더니 어때, 위약 먹으면 좋던 게 잘 말아야 되던 게 이번에 이거 먹었는데 밥이 영 맛있습니다. 그래, 밥이 맛있으니까, 감기도 안 하고, 맥이 나고, 예, 영 좋습니다. 이 약을 예, 쓰던 중에 정말, 나는 예, 인삼녹경 이런 거 열이나 못 먹는데, 이거는 무슨,
1: 인삼녹경이
3: 다섯 배, 여섯 배 된다.
1: 바로 예, 그렇죠.
3: 정말, 예, 정말 예, 불량 반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3: 예, 예. 그랬거나, 우리 먹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언니 지금 서방 쓰고 있습니다. 백내사에 대나서 바깥에 나가면 손수건 가죽 땡긴다.
1: 예.
3: 눈물이 자꾸 나서.
1: 예.
3: 그리고 잘 배우지 않는단다. 이 시력이 링될 수란다. 그래서 예, 수술하더라도 그 전에 한 개 한 2년은 썼는데 임차 재발에 또 잘 아이버에서 내 명시방 쓰라 했는데 어느 서너 달 썼는데 아, 지금 예, 많이 잘 배우고 눈물이 하나 타이네고 예. 지금 이 시력이 0.6으로 됐답니다.
1: 아, 그만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예예예.
3: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뭔가 댄스도 예, 그 전에는 얼빠하게 배우던 게 어느는 사람이 제대로 배워야 능력 중에 이게 최고란다. 그래서
1: 그렇죠.
3: 오늘 예, 나는 지금 값이 오르기 전에 나는 사지원에 우리 언니는 명서방 이래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기원입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가서는 한 야들딸이 남겨졌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4: 예, 쓰고 여러 매대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이게 해답도들이 해답이어서 자기들이 해답도들 참 잘 됩니다. 이거 쓴다면.
1: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 주시고 계세요.
4: 기본 해답이라고 어떤 때는 두분두분 안 먹어봐도 예. 혈압 올라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 쓰고 지금.
1: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는 이 제품이 말 듣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4: 예, 그리고 항상 예, 머리가 심하게 어지럽고 잠이 잘 안 오고 예, 기억력이라는 게 싹 상실돼가지고서 뭐 생각하던 것도 답답 잊어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거 쓴다면 예, 기억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 전화번호 같은 게 하면 옛날 책에다 적은 지금 책에다 안 적고 기억 뭐 전화 오면 기억도 허리하고.
1: 바로 그렇죠. 대단하죠. 이 제품 자체가.
4: 그리고 이게 위계터기가 예, 참 좋아져. 이 소화 이거 먹은 다음에 예, 내 원래는 이 위가 위축소 위험이 돼서 어제도 10년 넘어 고생했는데 위약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조금 먹어서 소화해야 되고 내려야 하고 딱 얹히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소화 잘 되고, 예, 그 다음에 변도 옛날에 산을 한 번씩 보던 게 지금 변도 한 날 한 번씩 봅니다. 잘 살고.

0: 위장도가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그래도 웬 큰 문제 해결된 건 내 전립선 비대해서 이게 반짬이, 애 못짬이, 한순간 서면 6번, 7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 딱 뽑는다.
0: 어, 큰 문제 해결이죠. 콤팥이 든든해지니까. 예.
1: 예, 이거 내 지금 한 가지 약을 지금 예, 꾸준히 몇 달 쓴 게 지금 여름에 내 지금 여러 가지 병이 지금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1: 예. 돈도 적게 팔고, 지금 병도 해결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또 값이 또 올라간다고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요 며칠 지나가면 값이 오른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예.
1: 올라가는데 오늘 그냥 70까지 배달 받겠습니다.
0: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그 인상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종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견지하셔도 다른 오히려 견지할수록 좋은 제품이니까 노화는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나의 하나 묶기와 더불어 노화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시겠다면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병변은 기본으로 길목에서 다 막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목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사지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3: 예,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 감에 저는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다 잃었습니다. 예, 혈당 혈압이 다 높고 예, 그다음 예. 소화 잘 아예 되고
0: 상고가 기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예수 단약 쓰고 이랬는데, 예, 그런 잘 말아 했었을 때다. 근데 사지원액으로서는 이게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이 지금 소화 잘 되고, 예, 일단 혈당 혈압 써서 아주 잘 되고
0: 있어요.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기본.
3: 나는 이 사지원액이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맹서방은 우리 오빠 쓰고 있는데, 오빠가 이 맹서방 눈약을 쓰는데, 확실히 이 지금 맹감에 눈이 완을 피 다 해지고 눈이 눈물 자꾸 나던 게 이롭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나는 이 맹서방 눈약의 우리 오빠들은 거의 써서 이번에 이 활동 좀 싸겠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예. 활동 우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나는 사지원액을 좀 싸고. 예.
0: 아, 두 분이 예. 예, 사지원액과 예. 맹서방 사시는 걸로.
3: 약을. 예. 예. 좋은 약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네.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동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지원약을 저는 1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좀 약간 잘 보고 있습니다. 소변이 잦아서 양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 저리고 아프고 이래니 저리 고생했는데, 이걸 내서 내 젊었을 때부터 그랬는데, 약을 먹을 때 뿌지 아이디더란 말입니다.
0: 예.
4: 그런데 이번 이야기에서 지금 효과를 정말 상당히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예, 지금, 예, 저기, 사람 자수가 줄어드니까, 예, 저, 밤은 편하게 잘 수 있고, 저리고 아프던 증상 근본 없습니다.
0: 이게 콤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데를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노경은 콤팥을 권리합니다.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자연적으로 콤팥이 좋아지니까,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 따라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4: 예, 그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서리면에서 안 되고, 밥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던 게, 지금, 맥이 없어, 자꾸 들어눕고 하던 게, 지금은 이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예. 예,
4: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영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기억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예.
4: 그래,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이, 저, 기침 가슴 내서 남는 고생 많이 했어요.
0: 호흡도 문제 때문에, 예, 예.
4: 예, 기관 비염이 있어가지고, 소리. 아니, 맨에 또르아이지 않가 약은 많이 먹었는데, 예. 그래,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딱딱이 없습니다.
0: 어,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겠다면, 기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428가지 영양활성소 2억 3천만 전의 고루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4: 예. 그리고 손발이 차고 예출이 쎄다던 것도 좀 나서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약을 먹어볼까나요? 구복에 대해서 흡수도 빠르고
0: 흡수가 빨리 되죠. 예.
4: 예, 흡수도 좋고 예. 효과도 좋고.
0: 다른 부상이 없습니다, 이 제품.
4: 예.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0: 병치가 아까 얼마 됐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민서방은 우리 어머니가 쓰는데 눈이 좀 가렵고 물체가 쌍게 굴러보이고 바람 맞으면 눈물 나던 눈살이 좀 많이 난답니다.
1: 예.
0: 겨우 백내장도 이상하고 많이 맑아졌다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 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들어볼 때 이 싸주면 여기 값이 오른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예, 요 며칠 지나면 예. 값이 99원으로부터 15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0: 많이 오릅니다.
1: 많이 오릅니다. 퍼센트가 높습니다. 이번에 특별합니다. 예.
0: 예, 그러면 값이 오르기 전에 이번 활동이 참가해서 드셔서 다 약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셔.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총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우리 모든 나이가 드시면서 불평형이 오는 걸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인삼녹용이 5~6배 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훌로버수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천연 오메가3를 포함해서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여러분들을 많은 가라앉은 건강에서 건강을 올려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용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비행기표 한 장 혹은 낡은 기차표 한 장이 우리의 일상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이나 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범했던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지, 어제 어떤 말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지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대담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골목을 헤매다 길을 잃어도 그조차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일정표를 빼곡히 채워 명소를 정복하는 알찬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숙소 근처 골목 카페나 서점을 기웃거리는 무계획적인 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느슨한 여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느슨한 시간 속에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를 보며 무한히 멍때리던 그 시간, 또 낯선 도시의 야경을 보며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 먼지 같았던지 깨닫던 그 순간, 그게 바로 여행의 마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길림성 훈촌시에 위치한 방천 풍경 명승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에 위치해 있고 중국, 조선, 그리고 조선, 러시아 경제하천인 두만강의 동해, 즉 일본해의 출구 지점, 중국, 조선, 러시아 3국이 맞닿은 삼각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풍경구는 남북 길이 8,000m, 동서 너비 2,150m, 면적은

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방천 풍경 명순군은 산간 지역으로 지세가 기복을 이루고 강과 바다를 끼고 있으며 또 산과 물에 의지하고 있어 예로부터 닭 울음소리 새 나라에 들리고 개 짖는 소리 새 강력을 놀라게 한다라는 미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방천 풍경 명순군은 온대 근해양성 계절성 기후에 속하고 온화하고 습윤합니다. 풍경군 내에는 망해각, 토짜 비석, 장고봉 전투 유적지, 련화호 공원, 사구 공원, 두만강 부두, 방천 민속촌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중로 국경선의 철조망, 경계 표지판, 두만강의 자연경관, 중국 조선 고나세관, 또 러시아와 조선을 연결하는 철교,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풍경구의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장백산 야생식물 관목림 지대에 속하고 동식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야생 장미, 진달래 꽃이 만발할 때는 산과들에 가득 피어 꽃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야생 동물로는 사슴과 담비, 멧돼지, 야생 오리가 있고 두루미나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일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로는 민물새우, 민물게, 연어와 빙어, 붕어 등 수십 종이 있습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동방 제일촌으로 불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동해에 인접한 관광지이자 중국에서 동해와 일본이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길림성 방천 풍경 명승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제4차 국가급 풍경 명승구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련화호 공원이 있습니다. 련화호 호수 면적은 48만 평방미터이고 너비 480m, 남북 길이 1000m로 수질이 아주 맑습니다. 동쪽은 여러 개의 산에 기대고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련꽃이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오래도록 시들지 않습니다. 8월 중순이면 붉은색, 흰색, 분홍색 세 가지 색의 련꽃이 만발해 파란 하늘, 푸른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생 오리, 해조 등이 그 사이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구공원입니다. 사구공원은 120여만 평방미터의 황금빛 사구로서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 위치해 오아시스 속의 사막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 모래썰매와 모래찜질에 적합하고요. 사구 아래에는 호수가 있어서 신선호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동방제일초소입니다. 동방제일초소는 중로 국경 산등성리에 위치하고 중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국경 방어 초소입니다. 이로 인해 동방제일초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망해각입니다. 망해각은 1993년에 건립됐고 3층 높이에 14m, 건축 면적이 650평방미터로 방천 초소 동쪽에 우뚝 서 있습니다. 망해각 위에 서면 조선의 두만강과 러시아의 파드고르나야 마을 그리고 한눈에 펼쳐지는 호수와 소택지가 있는 해안평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짜 비석입니다. 토짜 비석은 방천 중로 국경에 위치하고 높이 1.44m, 너비 0.5m, 두께 0.2m이고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비석에는 중국 측에는 토짜패 세 글자와 광서 12년 4월 립이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60년 이 강력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이 1860m의 강변 보호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비석은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이고 성급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국방교육기지입니다.

이어서 오대징 동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대징 동상은 사구 공원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오대징은 강소성 오현 사람으로 청나라 도강 15년에 태어나서 광서 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나라 광서 12년 중국과 러시아가 훈춘 동부 경계를 다시 조사할 때 오대징은 힘껏 싸워 러시아가 멋대로 세운 포자 비석을 현재 위치로 옮기게 해서 중국 국경선을 8km 앞으로 전진시켰습니다. 방천 조선족 민속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방천 조선족 민속촌은 방천 풍경 명승구 남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훈춘 시내에서 59.3km 떨어져 있습니다. 동방제일촌으로 불리고 닭 울음소리 삼국이 들리고 개 짖는 소리 삼강을 놀라게 하며 꽃향기 사방으로 퍼져 이웃의 향기롭고 웃음소리 세 나라에 전해진다. 이런 아름다운 명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총 면적은 14평방킬로미터이고 해발 고도는 겨우 5m로 길림성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적 내포가 짙고 지금도 고유의 문화적 분위기와 민족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에서 몇 안 되는 조선족 마을이고요. 조선족 민속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고입니다.

이 밖에 한눈에 새 나라 보기 전망대도 있습니다. 한눈에 책의 나라 보기 전망대는 방천 풍경 명승구에 위치하고 중국 러시아 조선 경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두만강 러시아 조선 철교, 조선의 군산, 러시아 하산진 및 해안평원과 동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통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교통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연길 조양천 공항 또는 장춘 용가 공항에서 출발해 고속철이나 버스로 환승해 훈춘역으로 이동한 후 방천 직행 차량을 타고 방천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입니다. 북경, 심양, 대련, 장춘 등지에서 고속철을 타고 훈춘역에 도착한 후 방천 직행 차량으로 환승해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방천 풍경 명승구를 검색한 후 안내 경로에 따라 출발하며 삼영리 국도를 통해 관광지로 직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 내 로선입니다. 관광지 입장 후 관광객은 관광지 셔틀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 코스는 명호각, 중로조 삼국 국경 나무산도, 두만강 부두, 쾌속정체험은 자체 부담이고요. 춘강화월 테마파크 역시 자체 부담입니다. 두만강도역 민속문화박물관은 무료 개방입니다. 동방제일촌도 무료 개방입니다. 금사탄 활락곡 예, 이 프로젝트도 자체 부담입니다.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방천 풍경 명승구에서 이색적인 체험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음악이라는 기차를 타고 함께 떠나보시죠. 살랑이는 바람을 닮은 목소리 곧바로 여러분을 설레는 플랫폼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영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오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리정옥 작곡의 고려넋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생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취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생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생고에는 간단방, 폐쇄방, 건골방, 고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생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건신고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섯.

0: 과기에는 세 과글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반년 잡술 수 있죠. 열 과기에는 여덟 과글을 더 드릴까나 1년 복용할 양입니다. 예, 결국 열다섯 과기에는 열다섯 과글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12번 따라갑니다. 결국 우리 열 과 이상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웅담분들입니다.
1: 네.
0: 예, 웅담분 1680원짜리 특급 웅담분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한 과기 30병살 들어있는 게죠. 웅남에서 나온 이런 특급 웅담분입니다. 예, 환자분들이 쓰고 너무 좋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원래 기차역전 마성현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치고 예약해야 됩니다.
1: 네,
0: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반샤시신탕 역임에 대해서 우리 설명드립시다. 우리 지금 건신고를 본다 할 때 역임의 처방은 모두 네 가지 처방으로 구성됐습니다.
1: 네.
0: 반샤세신탕이가 제일 적감 처방입니다. 이거는 우리 상한론에서는 전문 간 담낭 질병, 소화계통 질병 이걸 치료하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간 담낭 처방 이렇게 되면 잘 모르는데 기실은 우리 그 적이람이 딴 분들 이걸 전문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0: 지금 우리 조선민족들 보게 되면 제한테 와 치마하는 분들 보면 적이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경색이랑 온 분들, 요추간판 탈출이랑 온 분들이 또 기본상 다 적이 다 있습니다. 이 적이란 게 우리 뭐 사진 찍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음식을 먹자면 잘 넘어야 가고 내려야 가고 소화 잘 안 되고 또 그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이랬거나 먹기 싶어도 먹지 못하고 이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 죽기 싶다 이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 먹기 싶은 거 먹지 못하는 게 정말 고통스럽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반샤세신탕 이거는 전문 이걸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반샤세신탕 그 이름 보게 되면 반샤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명백하게 그게 주요 성분이라는 건 명백하게 우리 그 결정됐죠. 그런데 우리 시신탕 소화를 도와주는데 왜 시신탕이란가? 심장과 무슨 관계 있는가? 이게 우리 그 황제 내경을 잘 볼 줄 알고 그리고 또 이게 다 고대 서적이기 때문에 중의에서는 항상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이름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신탕이라는 거는 보통 적이라 믿는 사람들이 심자에가 막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의 신탕이라는데 기실은 여김의 신이라는 거는 심장이란 신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 신은 신샤랍니다. 신샤피. 그러니까 심장 아래 위입니다. 그래서 위가 너무 비면 그러니까 떵떵한 게 붙어있다. 잘 이렇게 내려야 간다. 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탕이라는 이름 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성분이 가면인가 반샤하고 후링 들어갑니다. 예, 후링은 다 아시다시피 전문 이런 몸속에 나쁜 이런 습기를 몰아낸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샤는 뭐 여름철이라는 샤라고 말했는데 어제 이런 이름 달았는가. 예, 여름철 겪거나 절반 지나갔을 때 우리 그 중에서는 여름철을 모두 이렇게 두 개 계절로 봅니다. 샤텐이라는 게 있고 장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계절이 첫 번째 계절이가 지나가고 두 번째 계절로 넘어갈 때 장샤로 넘어갈 때 우리 장샤는 보통 우리 지금 삼복철을 말하는 게죠. 요때 지나갈 때 그때 가서 이계시가 몽땅 야기가 익었다 해서 반샤라는 이름 다른 단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샤라는 거는 샤텐이라는 샤한테 내려간다는 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음식이가 위에 들어가서 아래 한 끼 깨가지고서 위에 음식이 아래를 내려 못 갈 때 반시하는 게 들어가.

0: 통해서 이거 올리미는 거 내려가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저기라미는 분들이 자꾸 올리밀면서 자꾸 음식을 토하거나 개체한 막 식후물을 올리밀거나 미스거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잠을 미를 세게 합니다. 이 잠을 미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째 다른 사람 멀미하는데 나는 자꾸 멀미하는가. 귀신이 음식 습관과 관계됩니다. 한 방면에는 자꾸 이런 쏜한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지금 우리 그 별로 이 음식이가 지금 초수에 가게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 요즘 보게 되면 우선 다 그 폐렵병으로 다 보지요.
1: 네, 다 급식품이죠. 네.
0: 이 음료수라는 게 지금 우선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생 아들이 뭣도 모르고 음료수를 들이다 먹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음료수가 잘 안 나갑니다. 어제 그런가. 음료수가 몽땅 添자지입니다. 이런 添자지가 4천년적인 음식이 아니죠. 음식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몽땅 쏜으로 변합니다. 식훈 이런 걸로 변하죠. 그러면 이 식훈 것이가 원래 위에 위사에 있는데 그 식훈 것이 한데 결합되게 되면 꼭 쏜합니다. 그러면 사람 올림입니다. 니리 못 갈까나. 그래 식후물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절대 현대의학에서처럼 뭐 식후물을 올림이게 되면 위사에 너무 많아 그렇다. 그래서 질산지를 막 주지요. 오미다소 같은 이런 약을 막 주지요. 이 근본 원인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할 것은 뭔가 음식 습관부터 개변해야 됩니다. 일단 차한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이 차한 거 먹게 되면 이 위 십이지장 그 아래로부터 소장 끝자기 몽땅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게 되면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이 또 굳어졌을 때는 절대 그 관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안에 음식이 내려 못 갈까나 위안에서 너무 오래 남아있고 한방면을 꾸어수환할까나 올리밀죠. 그래서 빤샤세신탕은 주약에 이 아래 그 얼음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고 한방면은 이 위장도가 잘 움직이게 하면서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하자면 어째야 되는가. 간 경락이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 경락을 통하게 해서 위장도 잘 움직이게 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작용이 있죠. 그래서 상热下寒 이게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변 잘 나가지 않거나 개참은 요실금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대배가 굳어지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이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早期 간硬화 간경화람 여기서 생기고 위축성 위염, 전폐성 위염, 그 다음에 배가 자꾸 찬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 무리가 꿀뚝꿀뚝하면서 장민이라는 게 생깁니다. 장도에서 자꾸 무리가 흐르는 소리 나죠. 꿀뚝꿀뚝하는 소리. 이러면서 설사하거나 이게 다 관계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2: 네, 대전합니까?
0: 예,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아, 예, 어머님. 예. 예.
2: 저는 혈배강하고 걸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예.
2: 예, 그래놓고 보면 몸속에 많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예.
2: 그때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네. 주사를 했습니다, 심장 주사.
0: 주사를 했죠, 예.
2: 그래, 나는 전이 주사할 때는, 아니, 심장병은 그래도 주사만 하면 다 해결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0: 예, 그렇게 생각했죠.
2: 그런데 전작하고 보니까, 소양 심장이 부들거리고 이 반사통으로 이 왼쪽 발은 못 쓰겠습니다.
0: 네. 네.
2: 그래서 작년에는 병원에 세 번이나 입원했습니다.
0: 네.
2: 그러네 올해 야 이거 병원약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 혈배강하고 이 건신고를 썼는데 지금 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2: 네. 첫째는 심장이 부들거리지 않고 이 반사통으로 왼쪽 팔이 아프던 게 아예 아픕니다.
0: 네.
2: 예, 그리고 또 이 다발성계 경색이 돼가지고 항상 이 왼쪽 골이 원래 아픈 면서리 영 바빴습니다.
0: 네.
2: 그런데 지금 왼쪽 골이 아프지 않고 이것만에 이 골이 아픈 게 경감되고 이렇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그게 또 이렇게 위도 나빠가지고
0: 네.
2: 예, 선생님이 이 친구를 맞으니까 지금 예. 위 나빠가지고 나는 제때에 한때는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0: 그렇지.
2: 배고픈 감이라는 게 원래 없었습니다.
0: 예, 예.
2: 그리고 항상 주름이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0: 예.
2: 이러니까 원래 신체 약한 데다가 먹지 못하니까 점점 신체는 못해가고 이러던 차에 선생님이 그 친구와 약을 괴롭하니까 지금 그래도 어떤 배고픈 감이
0: 생깁니다.
2: 예. 예. 그리고 예. 옛날에는 만약에 만 팀 먹으면 3분의 1을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어제는 하나 거의

0: 다 먹습니다.
1: 오, 근데
0: 네, 이래서 이런 효과를 본 데는 선생님이 그 정말 이득이 높은 미술과 그 박 선생님이지만 가족 같은 사랑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아, 예, 맞습니다.
0: 네, 예. 이래서 정말 난 병을 한쪽으로 치료하면 신심이 생겼습니다.
1: 예, 예, 예.
0: 난 여태까지 이 병원 저 병원 잘한다는 데는 다 댕겨봐야 결국은 돈 처였고 보면 또 결과는 한 가지고
1: 예.
0: 이래서 정말 영 많이 상심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이런 결과가 하나씩 좋아지니까요. 신심이 네. 생긴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네. 치료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1: 예.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3: 안녕하세요.
1: 말씀 예. 주세요. 예. 예.
3: 예. 저는 지금도 이 경호고로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저는 여전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아프고 갑자기 눈이 앞이가 캄캄해 난다면 정말 예,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늘이 빵빵빌 도는 이런 감각이 예, 많았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나면은 항상 이제 내 머리가 어지럽고, 예.
1: 네.
3: 자꾸 자기 솔로도 어떤 데는 막 넘어지고, 예.
1: 네.
3: 막 이렇게 심했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예. 어떤 데는 정말 말하자 해도 말문이 막 막히는 것처럼, 예. 예. 말이 잘 나가지도 않고.
1: 네.
3: 그리고 내가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닐 때면에 딱 뒤에서 무슨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게 아예 계속 귀에서 윙윙 울린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이 친구하고 결합해서
1: 예, 예.
3: 이렇게 그 약을 먹으니까니 그만 이제는 어지럼증도 안 나고
1: 예.
3: 머리가 아예 정신이 조금 납니다.
1: 네. 예.
3: 그리고 그 귀뚜라미 걸을 때마다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고 온몸이 맥이 없던 것도 예 아이 자기절로 이렇게 맥이가 난단 말입니다.
1: 네.
3: 예. 예. 제절로 좀 씩씩하게 다닐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린 층계 집이 5층이니까 예. 항상 예. 층계로 오르고 내리고 이게 힘들다 등계가 예.
1: 네.
3: 앞으로 이렇게 걸기가 용 소라고 그렇단 말입니다.
1: 네.
3: 혈압도 예. 혈압도 정상적으로 또 돌아오고 혈압약도 예. 어떤 때는 끊고 이래도 예. 혈압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래 돌아갔단 말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 예. 정말 예. 예. 예. 선생님한테 정말 예. 감사드리고 어느 내나 가서 예. 약 많이 썼지만은 그 약들이 효과를 본 게 없습니다.
1: 네.
3: 근데 이제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저는 효과를 많이 보고 지금 정말 앵겔아 진단을 해보니까니 정확한 진단도 나고
1: 네.
3: 내가 얼마나 예, 예, 반갑고 기쁜도 예, 정말 이번에도 또 이런 큰 활동에 참가했으면 좋겠다. 약도 계속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1: 그래서
3: 이번에 약을 좀 분투히 싸놓고서리
1: 네.
3: 먹을 예정입니다.
1: 이번에 예. 그 10곽 이상부터는 오늘 결정하는 예. 분들도 특급응답분 예. 1680원짜리 예. 또 드립니다. 예.
3: 예.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알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저는 예, 항상 저기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1: 네.
4: 예, 수면제를 항상 먹어야 됐습니다.
1: 네.
4: 그리고 그런 저희 그런 심장이 와두와두 떨리는 소리.
1: 네.
4: 무당 숨이 차서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건식으로 먹으면서부터 이,
1: 네.
4: 이 저기 식장이 그렇게 떨리던 것이 많이 났고요.
1: 네.
4: 밥도 하나도 못 먹었대요. 이 트럭이 자꾸 나면서 현재 밥도 지금은 잘 먹습니다.
1: 네.
4: 그리고 잠도 잘 자기 때문에.

0: 맥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저기 그런, 그, 또 허리 아파가지고 늘 불불 튀어진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서서 지금, 걸을 수도 있고, 좀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기, 이 건신고가 아주 좋으니까, 예. 앞으로도 저는 이 약을 더 사 먹으려 합니다.
1: 좋죠. 예.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예, 2880018. 예.
1: 예, 예.
0: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2: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담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는 이 건신고하고, 남이자, 뭐, 저, 혈액강하고, 아이들 때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약 먹은 다음에, 제가 예. 오히려 뭔가 여러 가지 증상이 뭔가 막 머리 아프지 나면은 이 혈압도 저는 어떻게 돼 이 혈압도 아니 혈압인가 내 혈당 조절이 조금만 아이들 뭐 증상이 딱 그거 나타난단 말입니다. 맥이었고 그다음에 이 뭔가 식사하고 맥이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나타난 이런 증상들이 그렇게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근데 아 이 정말 선생님 친구도 그렇고 이 약도에 좀 안개를 선택 잘했다는 이런 감 느꼈단 말입니다. 지금 이때까지 어서는 약 쓴지 오란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편안하니까 예. 또 이 약도 또 싸다고 그랬는지 혹시 저 우대활동 있습니까?
1: 네. 예, 지금 우대활동 크게 합니다. 15곽에 우리 15곽 더 드립니다. 예. 예, 경기 값이 절반 가격이 되죠. 거기다 우리 침 12번 놔주고,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특급 응답분, 황금색 응답분, 예, 1680원짜리 또 드립니다.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장종경이, 중위고를 먹던 사람인데,
1: 네.
5: 건신고는 장종경이 중위고에서 선급한 약이고, 정말 더 많은 약을, 한감에 이어서 달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지, 이 건신고가 정말 내게는 딱 맞고, 예,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감이, 전에보다 피부도 윤택해졌습니다.
1: 네, 피부 좋아집니다.
5: 그래, 예, 좋아지고, 예, 처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가 개운해진 짐에서리, 또 다리에 힘도 오고,
1: 네.
5: 이전에 걷지 못하던 게 완전히 요즘 해결됐습니다.
1: 네.
5: 그 다음 발이 시리던 것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 난 이 뜬뜬한 게 적이라는 거 후회하는데, 적이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1: 네.
5: 예, 위축성 위염이 치료돼서 밥이라고서 맛나게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는 예, 과일이라면 시큰 거 먹으면 그저 와는 밭에 좀 지구 변소를 따라다니면 먹지 못했는데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1: 네.
5: 단단하고 시쿨고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잘 먹고 있으니까 힘이 나지 이거 잘 걷지 그러니까 항상 정신 상태가 아주 기쁩니다.
1: 네.
5: 기억실에 이 건신건이 중위고보다 더 효과가 빠르고 안전하고 부작용 없고 그러니까 계속 쓰면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예.
1: 네, 네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게 뿌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약을 쓸 때 이게 우리 전장에 나갈 때 무기가 안 가집니다. 그래서 물, 몸속에 쓸데없는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물이에요.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은 사람 인체 온도 36.5도 이런 물이 돼야 치화라는 게 생깁니다. 치화라는 게 뭡니까? 기시로는 무리가 증기로 변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에서 그 무리가 증기로 변하는가. 며칠 불 후에다 물을 막 이렇게 끓일수록 그 무리가 증기로 증발해서 없어지는 게죠. 그러면 이 증발한 무리가 몸에서 리용되는 겁니다. 그 무리는 뭔가 우리 치랍니다. 기. 기라는 거는 피를 미는 힘이죠.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게 그 기입니다. 또 한방면의 기는 뭔가 진액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속에

0: 무슨 거나 다 윤활유작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눈이 깔깔하거나 말라들거나 피부도 말라들거나 몽땅 이런 증기가 모자라 그렇습니다. 원래 피부가 촉촉해야 되죠. 그 촉촉한 물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그 치화한 물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불영어는 위 바깥에 위 안이 아닙니다. 바깥에 주위에 있는 이런 나쁜 물. 이거는 우리 중에서 수인이랍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도 거기 약을 세 가지를 다 썼습니다.
0: 예, 예, 예.
2: 선생님 약은 정말 효과 다 좋습니다.
0: 예.
2: 저는 곤신골 먹기 전에는 아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0: 네.
2: 피도 나쁘고, 변비도 심해서, 변비에 좋다는 약을 다 써봐놓고 떼고, 점약도 내 많이 썼습니다.
0: 네.
2: 변비 굳어서 나이 가서 수갑 끼고 파내를 떼만 했습니다.
0: 네.
2: 변비 심해서 내 병원 갈 때도 많았습니다.
0: 예.
2: 이렇게 고생하다가 선생님이 이 약에 대한 설명 듣고서는 건식으로 썼는데, 변비 그 인충, 그 이튿날부터 변비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게 림파도 불어나고, 인후염이 있어서 목가 아프고, 이발이 새쳐지고 했는데, 그 모든 뜻이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 약 쓰니까 나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간염이 있어서 계속 맥이 없어서 진짜 맥용 허약했는데 지금은 맥염이 좀 모른다.
0: 네. 여기면 강경화 처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체중도 많이 올랐습니다.
0: 네.
2: 간염도 예, 정상 수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0: 네.
2: 그리고 당나무 아파서 계속 이단 폐를 계속 먹었습니다. 지금 당남도 저는 다 치료돼 아예 아픕니다.
0: 예.
2: 선생님 약은 정말 최고입니다.
0: 예.
2: 약이 거의 떨어져서 이 오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2: 네. 예.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이런 중저 그짝이 있는 나쁜 물, 수의 인. 이 인이란 건 음료수란 인자입니다. 나쁜 물이죠. 이것을 몽땅 그 없애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 그 다음 반샤라는 거는 이런 물들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짱니지로, 그러니까 올림이는 거, 개변해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토하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막 토하는 거, 이걸 해결해주면서 위장도를 잘 움직이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꾸 메스껍고 토하고, 특히 서희들이 말하는 이석증, 어지럼증 나는 거, 이게 다 중저극임에 수인, 이것이가 있음으로써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그 물이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 머리도 같이 빙빙 돌아갑니다. 깨가는 어지럼증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꾸 뭐, 서희에서 말한 이석증으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주약에 중저있는 나쁜 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게 되면 예 흔들흔들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지럼증 안 하고 그 다음에 잠을 밀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강경화 복수 예.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런 현상들을 전문 치료할 때 우리 반샤 세신탕이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우탕이라는 이 처방은 주약의 폐의 곰팥이 처방으로 가는 게죠. 그래서 모든 이런 기관지 문제 있거나 곰팥질로 인해서 우리 심장이가 잘 뛰지 못하거나 기실은 심장에 뛰는 맥도 다 곰팥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곰팥이가 직접 우리 뼈를 관할해주고 곰팥이가 직접 우리 그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거나 제 머리 색깔이가 좀 이런 하얀 색깔 자꾸 띄거나 시태머리 일찍이 나거나 이런 방면 그리고 정우탕이란 건 천연적인 리뇨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붓기는 사람들 정우탕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럼 붓긴 게 빨리 내립니다. 그다음 수우탕 여기 들어갔습니다. 수우탕은 경전방입니다.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피가 모자란 분들 천궁, 바이샹, 당귀, 숙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 색깔이 노랗거나 피부가 자꾸 비닐이 떨어지거나 말라서 가렵거나 그 다음에 근육조직이 꾸꾸대나거나 아파나거나 이런 방면이 좋은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 함께 웃고 울고 걸어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며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겠죠.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당신. 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가요. 꽃보다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 정다움이 묻어있는 곳이죠. 멀리 떠나 살아도 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이죠.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가요입니다.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유롭고 둥글게 살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요 둥글둥글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고 가족이 있기에 든든하죠. 어화동동 동의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듣는 이에게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둥이가성을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마음 깊은 것을 울리는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 친절한 사람들을 담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주는 가요. 계절마다 부동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 멋의 행복,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연변입니다. 김경된 작사, 김남호 작곡의 연변으로 놀러 오십시오. 리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예예.
1: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이 행복입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머물러진 친구라는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가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양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주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쌍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0: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 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해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에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및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형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 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모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이 상모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

0: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민원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 지역에 전달해 재해 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세워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미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열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

0: 한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2: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우대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타워형 선풍기 한 대를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이번 활동 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름 인기 가전 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네, 7일밖에 남지 않은

0: 내 활동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새롭게 진행하는 그 7일 동안의 우대 활동은 우리 먼저 활동보다 약을 더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6곽 사시게 되면 우리 4곽을 드리게 되고 9곽 사면 11곽 그리고 18곽 사게 되면 23곽을 드리기 때문에 약을 많이 드리는 이번 우대 활동에다가 또 우리 전번에 3곡 시간에 우리 꼭 수여되는 이런 제품들을 면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전번보다 우리 지금 약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0: 네, 그렇죠.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 드는데 우리 지금 겨울에 얻은 병 여름에 와서 치료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란 것이 삼복기간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병을 갖고 있는 분들 예, 그리고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 제가 그냥 욕을 하는데 지금 우리 양치형 방법이란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치료약품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봉지를 또 복용한다면 그 치료 효과를 가벼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삼복지간에 지금도 우리 다시 우대활동하면서 약을 더 주는 이런 우대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아침에 꼭 두 봉지를 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는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에 이 약을 선택해서 예,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 많은 약을 예, 썼습니다. 몸이 약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예, 효과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선택해서 먹었는데 예,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좋더라고요.
1: 맞죠.
2: 네, 예, 이 약은 예, 먹으니까 예, 오장육부의 음량을 예, 평형시켜가지고 예,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예, 병을 치료하는 이런 특별한 효능이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2: 네, 예, 그리고 예, 또 발효해서 한 약이라 예, 30% 효능이 더 높다고 하니까 예, 그 효과 더욱더 좋습니다.
1: 맞죠. 예.
2: 예. 그리고 예, 딴 약은 예, 하루에 3번 먹지만은 예, 이 약은 예, 하루에 한번 먹어도 예, 그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예, 예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예, 그 인심이 희투기 때문에 예, 먹었는지 아이 먹었는지 예, 모르는데 예, 한 번은 딱 먹으니까 예, 하루 종일 예, 근심 걱정이 없고 예, 편안하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맞죠, 예.
2: 예. 저는 예, 면역력이 예, 영 약합니다. 그래서 예, 이전에는 예, 그저 계절이 바뀌면 봄과 가을이 되면 맥이 없고 피곤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예, 그 다음에 예, 정신이 얼빤하고 이래서 예, 정말 고사마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한 달 먹으니까 예, 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 맞죠.
2: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그 병이 예, 완전 좋아졌습니다. 예, 이 약을 먹은 후로는 예, 한 번도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래, 이 약을 예, 보니까 예, 고산 지역에 4,500m 높은 예, 좀 악렬한 곳에서 예,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예, 벌레로 되는 이런 예, 아주 희귀한 약으로서 예, 그 효과가 예,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지요.
2: 예, 그리고 저는 예, 심장이 나빠서 예, 밤낮 가슴이 침침하고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먹은 후로는 예, 가슴이 침침하던 게 나아지면서 예, 정말 산소호흡이 잘 되고 해서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폐도 나쁘고 그다음에 예, 썬도 나빠서 예, 정말 밤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예, 소변이 잦아서 정말 고생을 많이.

0: 했는데, 예. 이것도,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에, 그 차수가 줄어들면서, 예.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길래서, 예. 지금도, 예. 잠을 잘 자니까,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예, 위축성 위험으로, 예, 밥을, 예, 먹네만 말며, 예,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먹지 않고 이러다 보니 몸은, 예, 점점 더 나쁘게 되고 이랬는데, 예, 아, 위가, 뭐, 위약도 먹지 않았는데, 예, 공중화초 발효분을 하루에 한 번씩 먹는데도, 예, 위가 소화되면서, 예, 지금은, 예, 식사를 잘 합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래서, 예, 밥 잘 먹으니까, 예,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 내 뿐이 아니라 또, 예, 우리 여동생의 부위 와서, 예, 입이 뒤뚤고, 양 다리가 아프고 이랬는데, 예, 가게에다도 내가 이 동충하초 발효분이 이렇게 좋으니 먹어라. 그래서, 한 달 먹으니까, 예, 그 부위에 왔던 그 자리가, 예, 어느새를, 예, 좋아졌는데, 예, 지금은, 예, 입이 제대로 다 되고, 예, 팔다리도, 예, 놀리기 좋답니다.
1: 맞지요.
0: 네, 그래서, 예, 이 약이 어떻게 돼서 부위도 이렇게 좋은가. 그래, 예, 생각지 못하던, 예, 등도 이렇게 나아지니, 예, 얼마나 우리 동생도 좋아하는지, 예, 그리고, 예, 이번에, 예, 그, 우대할도 어제 꺼진다 했더니만 또 연장했다 합니다, 예.
1: 아니, 이번에 연장한 게 아니라, 예,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 먼저는 약 주는 게 작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약을 더 줍니다. 약을 더 주고, 또 우리 여름에 그 활동하던 예, 그 뭐 여름 제품들에게 그냥 면비로 더 드리기 때문에 약을 더 주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경제상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
0: 오, 정말 좋네요.
1: 맞죠, 예.
0: 우리 동생도 예, 이번에 예, 그 얘기를 예, 들으니까 이제 예, 또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동생도 열에도 까고 싸고 나도 열에도 까고 싸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런 예. 기회에 약을 많이 사게 되면 큰 예. 도움이 되고, 예, 우리 약, 그, 가격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금 여름 계절 좀 비싼 이런 제품들 면비로 드리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게 예,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예. 야, 정말 좋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예.
3: 나도 뭔가 뭐, 좀, 젊어서부터 기관지 천식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오래 가면서 그냥 예, 평상시에 숨이 차고, 기침이 나고, 가래도 많지 해서, 예, 뭐 약이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나는 약,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강연 약 여러 곳이고 다 많이 먹어봐도지 낫지 않았을 때 나올 것을 하면서, 근데 자꾸 반복이 나타났대다.
1: 그랬겠죠.
3: 돈, 예, 허망돈을 거기서 팔았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지금 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를 먹었는데, 맨데 딱 맞습니다. 인 나아지,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3: 그리고, 예, 손이 저리고, 차고, 그냥 예, 손 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건 인천 나아질 때, 한 40날 먹고 인천 나아질 때, 그거는. 예, 인천 나아질 그 다음에는.
2: 네.
3: 항상 또, 예, 소화 안 되면서, 예, 햇바닥을 그냥 설때 껴서 세탁, 설계 들어가서 세탁됐습니다. 그런 게, 얼굴 먹으면서부터 소화가 되면서 설계 다 벗어졌습니다.
1: 맞지요?
3: 예, 예. 텁텁하던 게 텁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혈압도 예, 좀 부고하거나 혈압이 높으니까 또 신장도 같이 나빠집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러면서 그냥 혈압약도 그냥 세 가지씩 폐에 먹었다 말겠는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한 가지만 먹어도 좀 완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1: 맞지요? 예.
3: 그리고 예, 신장도 예, 그냥 숨이 헐떡헐떡 차고 허리도 저래서 놀라고 예. 저녁에 뭐 진성 아이도 자다도 일어나서 문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걔는 게 인성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러면서 정서조절 아이들 정서조절 지금 잘 되고 예, 긴장하던 게 많이 풀렸습니다.
1: 맞지요.
3: 예, 먹어보니까 저는 진짜 좋습니다. 이 소화제도 지금 아이 먹어 조금 먹으면 돼. 뭐 설사 인천화가 됐어. 음식 담아 먹으면 걔도 이것도 설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긴 너도는 나 못 가는 여러 가지 다 어제는 다 몸에 납니다.
1: 맞지요?
3: 예, 다 좋아지는 게 알립니다. 그래서 귀에서 소리 나던 것도 지금 약간 지난 도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저는.
1: 예.
3: 그래서 내 방송 들어볼까나 새로운 활동이 있는데 원래 주던 물건은 그냥 주긴 주는데 그냥 이하고 더 준단다. 예?
1: 맞습니다.
3: 그래 내 싸게 했는데는 오늘 배달 받겠는데는 뭔가 뭐 옛날에 내 다른데 그 배달 받아보면

0: 예, 물건을 주던 물건을 떨어지든 막 다른 거 못해서 줍대다. 그러니까 난 오늘, 예, 그게 싫어서 오늘은 진설이 배달 받겠습니다. 연락도 꼭 사겠습니다, 오늘은.
1: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공기청정기, 예,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게.
0: 예, 아니, 다른 데는 막 다른 거 막 숙제다. 예, 오늘은 진설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1: 지금. 그리고 이 약도, 예. 약도 예. 원래는 열야두각 쌀 때 숨각 주지 않습니까? 예, 이번엔 23각 줍니다. 3각이나 더 예. 주는데 거의 3천원 또 내니까 그것도. 예.
0: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오늘 돌려서
1: 맞죠. 예.
0: 꼭 사겠습니다. 예. 그래. 예.
1: 283-0666번에 연결하시라고 다시 예. 알려드립니다.
0: 283-0666번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동천화자를 좀 싸려고 합니다.
1: 예.
3: 예, 동천화자 내가 전에 싸서 많이 먹었습니다. 어디미 어디미 불편해 먹었는 감이.
1: 예.
3: 서로에 잦아서 그리고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1: 예.
3: 그리고 예, 혈압도 높고 그리고 예, 음식도 위 아파서 미나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얘 귀에서 소리 나고 얘 머리에서 소리 나고 어째서나 각종대에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젠 다 나아 있으니까 예. 배에 지저 자꾸 오옵니다. 예.
1: 맞습니다.
3: 그래서 내 이 약을 예, 선택해서 쓴 지 어제는 한 반년 됩니다. 반년 됐는데 시장 어떤가 뭐 증상이가 예. 모든 방매가 계속이 다 됐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수면제를 다 끊고, 예, 선생님.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이튿날 아침에 저거는 코를 희한 게 어디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 맞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3: 예, 여러 가지 방면에 병이 얼마나 효과 좋은지, 약을 어떤 누구마다 강고약도 많이 줘, 병원의 약도 많이 줘, 약을 어떤 쓰다 못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약을 한 가지 그 가지염이 몇 번, 세 번, 두 번 먹는데 먹었던지, 아예 먹었던지 하나도 이것도 기억도 좀 나서 잘 모르겠고.
1: 맞죠. 예.
3: 이거 선택에 동천화도 썼는데 한 번 먹으니까나 예, 식전에 먹고 이제 끝이 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3: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약이가 먹기도 좋고 중약도 중약을 만든 게 되지 효소도 아예 들어가고 예.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시장. 어젠 노연이 다 노연이 아닙니까? 노연이 건강하게 쉬우자면 약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1: 맞죠, 예. 예,
3: 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천하수는 내 몸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1: 그렇죠, 예.
3: 모든 방면이 다 좋아지고 힘도 납니다. 밥을 잘 먹을 거 맥이 나고 쌀이 막 때려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어찌나 이게 기쁜지 이래 배우 없고 떨어질까 온 가정이 웃음을 지웁니다. 아들도 애라이 내기 위해 이래서.
1: 그렇죠, 예.
3: 좋은지 모르겠고, 시장 지금 내 건강한 상태로 있습니다, 선생님.
1: 맞죠,
3: 선생님,
1: 예.
3: 이런 약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날마다 라디오 방송에서 막 선전에 예,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이번 할도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1: 무슨
3: 장례를 많이 주는 거, 뭐 약을 또 더 준다지.
1: 맞습니다.
3: 아니, 한가, 약도, 아예 그저, 장애를 아예 줘도 되겠는데 이렇게 장애를 많이 주지 또 무슨 여러 가지 상품도 주지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선생님. 재병 빼고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1: 그렇죠.
3: 그래서 난 이번 활동에 싸려고 합니다. 많이 싸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지금 이 우리 한부 한 곽 더 줘도 그게 거의 1,000원 돈이 두 곽 사면 양 1,000원 돈 세 곽 더 지금 우리 집 12곽 사면 이전보다 세 곽이나 더 두지 않습니까? 거의 3,000원 떠야 예. 됩니다. 23곽 들이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전에 여름 거 여름철 제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냥 면비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예. 더 좋죠. 예.
3: 예, 더 좋습니다. 좋은 약을 제 약을 싸고 뭐 주는 것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맞습니까? 그래.
1: 그렇죠. 예.
3: 네, 많이 싸겠습니다, 선생님.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4: 예, 저도 이 동통화도 먹는 사람인데 정말 이 먹고 온갖 약을 다 그래서 배란 약을 다 먹어도 쓸데없던 게 이 약 먹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1: 맞죠.
4: 예, 그래도 어디나 다 나고 싼 곳도 없고 이 약 먹으면서도 해라 또.

0: 올라갔다 내려갔다 혈압도 올라갔다 하면 되고 높이고 쌍꺼풀도 그냥 높다든지 아이 이약 계속 먹을 거예요. 요즘 혈압이 그래도 온정되가 틀었는데 계속 예.
1: 맞습니다. 꼭 온정됩니다. 예.
0: 예, 제일 높아서 그래서 130 그런 저기나 90 그,

0: 좀 내려간다 말해서 온정되지 와이 높다 말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 그런 우리 주위에 그런 저기나 우리 옆에 옆에 집에 할머니 중풍 왔다 말다 근데 이 중풍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먹을까
1: 그러니까 우리 중풍이 온다는 게 우리 지금 그런 예, 소에서 말하기면 그런 뇌혈전이 왔다거나 뇌경색이거나 뭐 출혈 예. 왔다 이러지 않습니까 중에서는 예. 다 풍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풍이 오는 게 많이는 예 동맥경화 때문에 그의 네.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동맥경화가 형성됐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 동청아초 발육기문에는 용산매라든가 셀린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풍으로 와서 막혔던 부분을 이런 걸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중풍이 온 분들이 인해 내지 오는 사인 제풍이라는 게 자꾸 오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육기문 쓰게 되면 제풍이 오지 않게 되고 내가 풍이 와서 이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팔다리를 못 쓰거나 어느 장애가 있거나 예, 음식을 먹을 때 걷기거나 예, 이런 게 다 우리 동청아초 발육기문에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꼭 맞는 겁니다.
0: 예, 그러니까 내가 도와준 거 보고 걔도 그 아줌마도 아무래도 중피도 뭐 그 가져왔을까 약 한 9각 싸먹겠단다 그냥 먹어요.
1: 그러십시오. 이번에는 9각 싸면 11각 드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선풍기도 그냥 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네.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0: 예, 고맙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네.
3: 안녕합니까?
2: 네.
3: 네.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제 네. 약을 저 쌌는데 네. 근데 나는 저 약에는 저 설사에 근간에 설사를 해서 좀 고사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설사라고 그리고 중약 요새 씁니다. 중약 제일 많이 먹었는데 그래 그 중약 먹는 거하고 그 이 동청아초 이 약이가 같이 먹는데 무슨 약이 됩니까?
1: 그리고 우리 중약을 쓸 때 중약하고 중약은 어떻든 이렇게 반응이 온다 하지 않아도 예?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 간격을 두고 쓰십시오, 예?
3: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 한 시간 두고 먹었습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설사라는 게 우리 비장이 양해한 분들, 이 비장이 차다 말입니다, 예?
3: 비장이 차다고, 예?
1: 예, 차죠, 예. 그러면 우리 찬 거, 생 거, 튀긴 거, 기름진 걸 먹게 되면 인차 설사랍니다. 그리고 아. 우리 그, 이 동청아초 발육기문은 비장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는 이 가운데에 300억 개 유익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3: 예, 예, 예.
1: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설사라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이 여기 균이 평형이 돼야 되는데 아. 우리 체내는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이 평형이 돼야 됩니다.
3: 아.
1: 그러니까 어느 균이 우세를 차지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3: 예
1: 그러니까 예, 요 균이 평형이 되게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비상을 취해주기 때문에 설사를 그냥 하시던 분들 꼭 해결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또 위랑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소화가 잘 되지 않은데 여기 또 우리 알파 분해매라는 것도 예, 내가 어떤 위병으로 고생하시던지 간에 다른 위약에는 없는 이게 그 약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식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어떤 위로 고생하시던 간에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
3: 그래 아침에 저 딱 한 번 먹으면 됩니까?
1: 아침에 한 번 하는데 제가 예 우리 지금 우리 삼복지간에 아닙니까?
3: 예 삼복지간이요.
1: 예 삼복지간에 오게 되면 또 어떤 분이 조금만 찬 거 잡수면 이 비상약한 분들이 예, 도옵니다. 그래서 요 삼복지간이 제가 우리 초복이 시작돼서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올해 삼복지간이 40일이 아닙니까?
3: 예 40일 없습니다.
1: 예 요 기간에는 예, 아침에 한 봉지를 하지만 두 봉지를 하십시오.
3: 아침에가 그 설사약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와서 두 봉지 하란 말입니까?
1: 예, 두 봉지를 하란 말입니다.
3: 물은 거죠? 대부분 물하고
1: 예, 이래 예, 없습니다. 예, 예.
3: 물은 찬물하고 따가운 물 아야 됩니다. 예.
1: 찬물은 하지 마세요, 손님.
3: 그 다음에
1: 손님 원래 비장이 약하기 때문에 찬물 안 됩니다. 예,
3: 따가운 물, 따가운 물도 아야 되고 예.
1: 예, 따스한 물이면 됩니다.
3: 아, 따스한 물을 거저 이래 풀어서 그저 마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두 봉지 하십시오. 예.
3: 이게 대개 효과를 언제 봅니까?
1: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경험하면. 우리 그 한 달에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지금 얘기는 하지만 내가 설사가 문제인 건 아니라 좀 연세기신다 이 되면 오장육부 여기저기 적게 많게 경하게 중하게 병이란 게 온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지금 설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됩니다. 없습니다.
1: 예, 이건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3: 그러니까 한 봉지 세하면 안 됩니까?
1: 아니 요 그 삼복지간만에 꼭 두 봉지 하십시오. 지금 우리 그 삼복지간에 뭐 양생 이런 건 많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예.

0: 그거는 그냥 보양이지 치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통증하수 발효기면은 치료에다가 한 봉지를 더 하게 되면 빨리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입니다. 아침에 이거죠.
0: 하루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아,
1: 직전에.
0: 예.
1: 예, 수고하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3: 나도 예, 저 강고약이란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았을 때다 하나도. 그래도 먹을 때뿐일 때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동충하수를 먹을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동충하수를 먹을까 예, 심장도 좋아지고 예, 기관지지 뜬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0: 그렇죠.
3: 이 약은 예, 4,500m의 그 보건에서 다른 약이고, 예, 항제들은 먹던 약이고, 이래놔서, 영, 좋아진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약을 계속 먹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거는, 기관질 학자 있는 분이, 병원 약을 쓰고, 병원 수사도 많이 맞고, 예, 약도 많이 먹었답니다. 기행기도 났대서, 예, 내가 물어봐 달라고 해드립니다. 기관질 학자 있는 사람.
0: 수라하십시오. 그니까, 예, 우리 기관질 학자는 좀 정하게 되면 피랑 토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기관지 확증 오는 것도 그 원인 투자가 된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폐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건 하나는 폐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는 우리 폐가 또 진액이 모자랄 때 폐병이라는 게 많이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소화계통이 좋아짐에 따라서 비장의 영양분을 우리 폐에다 올려보내게 되면 폐공능이 제공을 하는 걸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지 확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예, 지금 우리 상업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쓰라 하십시오.
3: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제가 그냥 우리 요사이 우리 삼복에 들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 효과 반응을 할 때 보게 되면 뭐,
2: 네,
0: 내가 선생님이
2: 그렇죠.
0: 두 봉지를 해서 두 봉지를 보게 한다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 네,
0: 그리고 그 겨울에 얻은 병을 여름에 치료라라는 이런 말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2: 네,
0: 알 겁니다.
2: 동병하치죠.
0: 예, 그렇죠.
2: 네.
0: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요 여름이라는 게 삼복을 말합니다.
2: 네.
0: 그 올해 삼복은 40날이 아닙니까?
2: 네, 맞죠.
0: 그래서 예, 우리 동충하수 발효기면 치료약인데 지금 우리 양생 요 삼복지간에 양생하라는 게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 네,
0: 그건 양생약이지 보양하는 약이지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충하수 발효기면은 치료약이기 때문에 내가 한 봉지를 들어간다면 치료 효과를 가벼로 적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중한 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면서 잘 낫지 않았던 병, 겨울에 얻어가지고 잘 낫지 않은 분, 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꼭 발작하는 이런 병들이 요 우리 그 삼복지간이 치료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간만은 40일 뒤 되는 이 기간만은 꼭 두 봉지를 하라고 권장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백지 공포증은 작가나 화가처럼 종이를 메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두려움을 이르는 말이지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종의 백지 공포증을 느낀다고 하네요. 문제는 언제나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는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공포의 실체는 언제나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보는 오후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웃음 가득한 하루를 행복충전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0: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적은 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0: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15라운드에서 연변 용정 커시안 팀이 석가장 공부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축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연변팀은 소중한 원정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포브스가 결장하면서 연변팀은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줬습니다. 초반부터 연변팀은 기선 제압을 하려 적극적으로 나섰고 석가장 역시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반전 6분경 조반니가 경고를 받는 등 거친 경기 속에 양팀은 치열하게 맞섰지만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에도 연변팀은 세 차례 교체를 단행하며 포브스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83분경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누네스와 박세호가 항의하다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선수는 머리를 부상당해 붕대를 감고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초반니의 충동적인 경고는 아쉽지만 동료를 위해 목소리를 낸 누네스와 박세호의 경고는 팀의 결집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7월 26일 매주 객가팀과 제16라운드 대결을 시작으로 연속 4겜의 홈장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다음은 2026년 동북 슈퍼리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18일 오후 6시 2026년 동북 슈퍼리그 제5라운드 경기가 연길시 전민건강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홈그라운드에서 대련 대표팀을 맞이해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팀이 속공으로 골을 넣어 앞서갔습니다. 후반전 연변팀은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으며 전반전과 후반전을 치열하게 다룬 끝에 양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 리듬이 빠르고 양팀의 공격 전환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경기 시작 단 1분 만에 연변팀 수비진의 허점이 생기자 대련팀 장설용이 페널티킥 구역 안에서 밀어차기로 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이어 연변팀은 연달아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전 마지막까지 연변팀의 공세는 식지 않았고 전반전 연변팀은 0대1로 대련팀에 뒤졌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연변팀은 계속 상대를 압박하며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전환점은 64분경에 찾아왔는데요. 리지니가 측면 크로스를 올리고 정천기가 페널티킥 구역에서 밀어차기를 쏘았으나 골 문둥기둥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중심은 VAR 리플레이를 확인한 후 대련팀 수비 선수의 반칙으로 판정해 연변팀의 페널티킥을 선사했습니다. 8번 선수 왕호월이 침착하게 밀어차기로

골을 넣어 점수를 1대1로 만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양팀은 격렬하게 대결을 펼쳤지만 최종 1대1로 확정되며 승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오는 8월 15일 연변팀은 원정길에 나서 동북슈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며 동료팀과 맞붙을 예정입니다.

아래 우리 주 태풍 피해 복구 작업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태풍 바비로 인해 도나시 도심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일부 아파트 단지의 배전시설이 물에 잠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가배전망 길림성전력위원회사는 장춘, 송원, 사평, 연변 등지에서 수백 명 전력 작업 인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이 빠지는 즉시 복구라는 원칙에 따라 응급발전기와 临시 전용 공급선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도나시 억양성 2기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 배전실이 침수돼 临시 변전소 4대를 설치하고 저압 케이블을 연결해 주민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과 인력을 동원한 정밀 점검을 통해 복구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전력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적십자회는 지난 18일까지 사회 각계로부터 총 241만 3,400원에 달하는 기부금과 구조물자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특히 바게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44건 도합 2만 4,900원에 달하는 성금이 모였으며 왕청년 실력식품, 신견식품회사 등 애심단체에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기부금과 생필품을 기부했는데 모든 물자들은 피해 지역에 필요한 대로 분배할 예정입니다. 주접십자회는 모든 기부금과 물품이 기부자의 뜻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사용 정황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사회 감독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도나시 연명호진 피해자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생필품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의 기본 생활 보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만들어낸 놀라운 기록을 알아보는 시간,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언어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용어를 가진 나라, 짐바브웨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나라에 공식 언어가 몇 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짐바브웨는 무려 16개의 공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짐바브웨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풍부한 민족 구성과 언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언어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각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가 존중받고 있다는 상징인 것이죠. 이는 언어 다양성과 문화 다원주의의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노래한 사람 수세라 사르마입니다. 이는 음악과 언어의 경계를 허문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수세라 샤르마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가장 많은 언어로 노래한 가수입니다. 그녀는 무려 120개 이상의 언어로 노래를 부르며 이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도 내에서도 다양한 방언과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녀는 인도 언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언어 벽을 허물고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청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기록은 언어에 대한 존중과 끊임없는 학습, 문화 간 이해의 모범적인 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된 언어 타밀어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있을까요? 바로 인도의 타밀어입니다. 타밀어는 지금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로 그 역사는 약 2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인도 남부의 타밀나도주와 스리랑카 북동부 지역 그리고 전 세계 타밀 디아스포라 사이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언어의 지속이 아닌 하나의 문명과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즘 같은 때 마음 한켠에 떠나고 싶은 충동 다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낯선 곳에서 마주치는 풍경, 새로운 음식,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쉼표를 찍어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죠. 바쁜 일상 속에 갇혀있다 보면 자칫 무뎌지기 쉬운 감정들, 잊고 있었던 나의 진짜 모습도 다시 만나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비용. 여행은 돈이 많이 들어서 하며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하게 여행 즐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계획입니다. 여행은 즉흥도 좋지만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항공권이나 숙소 같은 큰 지출 항목은 사전에 예약하면 할인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기 많은 곳은 출발 한 달 전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니까 여행 일정을 여유 있게 정하고 최소 한 달 전부터 예약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준비만으로도 여행 비용이 쑥 줄어든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꿀팁은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여행 경비에서 항공료만큼이나 부담되는 게 바로 이동비죠.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지역 패스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은 JR 패스, 유럽은 유레일 패스처럼 지역 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한두 번만 타도 본전 뽑는다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스마트폰에 지도 앱과 교통 앱 몇 개만 깔아두면 헤매지 않고 뚝뚝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면서도 즐거운 여행 가능하답니다.

네, 계속해서 저렴하게 여행을 즐기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먹는 재미. 여행 가서 맛있는 거 안 먹고 오면 섭섭하죠? 그런데 매 끼니를 관광객용 식당에서 해결하다 보면 지갑이 얇아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동네 시장이나 포장마차, SNS나 블로그에 숨은 맛집 정보가 많거든요.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진짜 그 지역의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보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꿀팁은 숙소 선택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숙소. 사실 꼭 호텔만이 답은 아닙니다. 요즘은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민박 등 선택지가 다양하죠. 특히 혼자 여행하거나 친구끼리 움직인다면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가성비 좋아요.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으로 차라리 더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체험에 쓰는 게 현명하겠죠?

네, 다섯 번째 꿀팁은 환전과 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여행이라면 환율도 꽤 중요한 변수죠. 공항에서 급하게 환전하면 수수료도 높고 환율도 안 좋아서 손해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미리 인터넷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중 은행의 우대 환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경비를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겪는 백지 공포증은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정작 유명한 작가들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다들 고쳐쓰기에 관한 것인데 허밍웨이도 아래와 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초고는 걸레다. 고쳐쓰지 않아도 되는 작품은 없다고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미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서무번제 시간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았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구동지의 말대로라면은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공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은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계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 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의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바꿔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동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이러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리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도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똥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로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증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났다. 밖구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찍

암지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골은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토벌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의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조항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동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바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덕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동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조언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벌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은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린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토벌을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 있게 재편산 덕분에 홍군은 4개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1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산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위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들의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팽덕회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레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거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기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따라 한결같네요. 한 사람 같아요. 야, 이 똑같은 옷, 의상을 차려 입으시고 오늘도 굉장한 날이네요.
2: 네.
1: 지난해 7월 21일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가 개설되었는데요. 올해로 벌써 1년이라 네. 시간이 지나갔네요.
2: 너무 시간이 빠르네요.
1: 너무 빠르죠.
2: 네. 한 뭐 몇 개월 했는 건 아닌데 1년 된다고요?
1: 1년이에요. 자, 또 마침 1주년이네요.
2: 1주년.
1: 네.
2: 1주년이
1: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2: 집치복을 학생분들이 네. 잘 입고 왔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오, 다 누가 누군지 네. 예, 아 이렇게 여러분들 딱 기억하시고 네. 뭐 오늘 그러면 그동안 또 배운 노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9수나 되더라고요.
2: 그래요?
1: 네. 네. 그러면
2: 말이
1: 네, 뭐 학생 여러분들은 뭐 1주년을 좀 경축하면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2: 네, 패시, 예, 패션부터
4: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의상부터 통일복으로 예, 예, 예. 그러면 우리도 노래 한번 좀 잔치마당 펼쳐볼까요? 1년 경축하면서
2: 좋죠.
1: 좋죠. 네, 예. 자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네, 그럼 첫 곡으로.
1: 첫 곡으로.
2: 네.
4: 한락의 명절.
1: 한락의 명절. 네. 자 오늘 명절이네요. 자, 너무 네. 좋죠. 네.
2: 오늘 명절 왔습니다.
1: 네. 그럼요. 네.
2: 자 간추를 주면 보다 그럼 가봅시다.
1: 간추.
2: 다리래 띠라라라. 아,

0: 네, 가사를 아무튼 내기 바쁘지 뭐.
1: 네, 일정을 네. 해도 되는.
2: 네. 자, 합창으로 우리가 활락의 명절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순서대로 가볼까요? 우리 인생 일일이를 준비하신
3: 해보시오.
2: 네, 우리 인생 일일이 준비하셨어요.
3: 해보세요.
2: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그럼 마이크 다치지 마시고요.
0: 하면 됩니다.

0: 네. 긴장하셨어요.
1: 긴장하셨어요.
0: 네. 네.
1: 저 분이.
0: 자, 그리고
1: 감기에 걸렸대요.
0: 즐기며 살아요.
1: 즐기며 살아보세요.
0: 즐기며 살아보세요. 네. 즐기며 살아보세요. 이 노래는.

0: 좋다.
1: 다 좋다.
2: 네. 준재를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1: 네. 네. 우리 민현은 왜 좋다가 들어가도 된다.
2: 네. 다음에는 고향벌의 풍년이 원예를 준비하신 학생이에요. 네.
1: 시간이 엄청 되겠네요.
2: 되죠. 충분히 되죠.
1: 얘가 바람 땀

0: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라네. 이 노래는. 아우, 벌써 나오셨네요.
1: 네. 그, 네. 그 후렴에 가서 우리 이거 같이 불러도 된다. 예.
0: 자, 우리는 하나라네.
1: 그러면 하셔.

0: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 우리는 하나라네.
1: 우린 하나라네.
0: 하나라네.
1: 우리 반엔 모두 하나라네. 우리 그러니까요. 오 선생님, 장 선생님, 렴수원 선생님, 네. 학생분들 둘 하나가 되네.
0: 자, 그래 우리 스텝들도 스텝들도 그렇죠. 자, 그리고 꽃물결 사람 물결을 준비하신 학생분입니다. 꽃물결 사람 물결.
1: 네. 둘러서죠.
0: 조금 뒤로 하시고요. 이제 네.

0: 수고하셨어요. 꽃물결, 사람물결. 자, 그리고 또 벽꽃타령을 준비하신 분. 네, 벽꽃타령. 이 노래는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익숙한 노래죠?
1: 네, 제가 금방 네. 이거 오늘 매주가 그저께 같이 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네, 벽꽃타령입니다.

0: 수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1: 나를 보는
0: 예?
1: 노래하면서 가사 있어지면 나를 본다면 좀 살려달라고 좀 살려주시오 하면 힘들어 나를 보면 가사 외우기 힘들죠.
0: 네. 자, 그리고 그 시원컬컬 감주로다 이 노래도 역시 예. 준비하신 우리 반장님이 준비하셨네요.
1: 다시 준비됐나요?

0: 그럴까 이키는
1: 이키가 아니에요?
2: 지지다 지
0: 지인가?
2: 지시 맞습니다.
3: 감도 안 없습니다 지 어제 쪼라
0: 지 쪼라는
2: 지 맞습니다. 아. 짜라라라라라라

0: 어울리나 저타야라는.
1: 저타 어울리죠. 네. 예. 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네요. 예. 예. 그러니 그러고 보니까 즐기며 살아보세. 이 노래가 빠졌네요.
0: 즐기며 살아보세. 했잖아요. 했습니다. 네.
1: 하셨어요?
0: 관소리식을 했어요.
1: 아, 아, 아.
0: 아, 했습니다.
1: 아, 즐기며 살아보시 하셨네요.
2: 네, 하셨어요.
1: 고향 가자가 빠지고.
0: 딱,
2: 고향 가자가 빠졌어요. 네.
1: 그럼요.
0: 고향 가자가 원래 한 분 더 있었는가? 아니지.
1: 한 곡이 더 있죠.
0: 없어요, 없어요.
1: 아니, 배운 거는.
0: 배운 곡은 맞지.
1: 배웠던 노래는 고향 가자가 있었죠.
0: 있었죠.
1: 제일 첫 곡으로 저희가 배웠죠. 네. 해란벌이 부는 이만에도 배웠고.
0: 네, 아주 뭐.
1: 요 그러니까 열 곡을 배웠네요. 열 곡을 배웠네요. 열 곡을 배웠네요. 아 정확히 그러니까요.
2: 해란보라고 고향 가자.
1: 그럼 불러보죠 오늘.
0: 네.
1: 열 곡 다 불러보시죠. 네. 뭐 시간이 시간 되니까요. 됩니다.
2: 시간이 안 되는 거네 가지고.
1: 그럼 고향 가자부터.
0: 고향 가자 합시다.
2: 고향 가자 합시다.
1: 네.
0: 있습니까? 악보.
3: 예 있습니다.
0: 알겠죠.
1: 우리가 제일 첫 시간으로 가르쳐드렸던 노래입니다. 네.
0: 집처럼
1: 기르기 울 때.
0: 네. 꽃씨를 물고 고향으로 가자. 자, 수비.
4: 네.
5: 뒤쫄아간대.

0: 네. 이 노래 한지 오래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제 네. 박자 틀렸네. 네, 시간이
1: 네, 정수. 그 해란돌의 풍년이 왔네.
0: 될까요, 시간이?
1: 있죠. 네. 예.
0: 네. 알맞나요?
1: 이걸 해란돌의 풍년이 왔네.
2: 어느 정도 됐을까?
0: 예가
1: 잠깐만요.
0: 네.

0: 왔네. 풍년이 왔네.
1: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도 있고
0: 해란벌이 풍년이 왔네. 아까 불러본 노래는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
1: 풍년이 왔네. 예.
0: 해란번이 풍년이 왔네. 한곡 부르면 돼요.
1: 있으니까 하고. 예. 자, 제가 다 갑시다.
0: 자, 풍년이 왔네.
1: 풍년이 시. 올순까지 됐어가.
0: 풍년이 왔네. 덩기다 큰가. 풍년이 왔네. 이 키즈 맞죠?

0: 야, 나 헤라꼬리는 저 강화란 학생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1: 공연 끝이었잖아요.
0: 네, 그동안 잊으셨네요. 네. 아마 이 노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배운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오늘 뭐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 개설 1주년을 맞아서 여러분 깜짝 쇼로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2: 너무 즐거웠어요.
0: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셨어요?
1: 어떤 분들은
0: 긴장하셨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에서 노래 부르시는 게 오히려 더 긴장해요.
2: 네, 네. 맞아요.
0: 그렇죠. 준비를 잘하셨는데 발이 못하신 분들은 네.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오늘도
1: 수고
0: 많으셨고요. 네, 아 염수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수원 가수로부터 이미 배웠던 노래들 한 번 또 불러보는 시간 깜짝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일환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광저,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삼 이런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의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에서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제가 늘 가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이 보통 범하는 심각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라면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 이런 증상만 나타나고 단순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있는데요. 주요한 림상표는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게 씁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세요. 심장병 환자들도 가래가 많이 상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있는데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전 청심한 어른의 두개료정 썼습니다.
1: 예. 아, 그랬어요. 두개료정이 8개월 좌우 견지하셨네요. 예, 예. 예,
2: 이거 쓰고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1: 그래요.
2: 예, 나도 이 심장을 해서, 어제는 여름에부터 어제는 이 심장병을 해서 약도 많이 쓰고, 좋다는 데 가서도 의사들도 많이 보여 뵀는데, 어째 그냥 그래도 두근두근 딱 봤다가 심장이 그냥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답답함에, 그리고 심리가 되게 고르지 못해가지고 자꾸 그래고 그리고 숨이 그러니까 숨이 또 차지요.
1: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라는 게 자꾸 말라들면 이빨이 또 뜨겁고 또 냄새도 나고 예. 그리고 이빨이라는 게 어떤 데 막 아파나고 이런 증세도 있었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이 가슴에 어떤 뒷자들이 뒷가슴이나 어떤 데는 쑥쑥 바늘 씹는 것처럼 이런 감각이 있고 하여튼 내 심장을 해서도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내 이거 어디 마음대로 놀라도 못했겠습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2: 나가도 혹시나 나가 뭐 언니가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기도 못하는데 이번에 내 이 좋은 정신만 갖다 얻으면 두개료도 갖다 딱 쓰니까 나 지금 완전히 지금 어제는 다른 사람을 변했습니다. 완전히 뭐 어제는

0: 심장 내서.
1: 심장병 때문에 다른 심리적인, 육체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어제는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친구들 같이 놀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발작, 이거 지금 약수들부터는 지금 발작 안 했습니다.
1: 그렇죠.
0: 예. 대단하게, 요즘에 잠도 잘 자고,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지금 이 심장 내서 지금 내 옛날에 약을 그나한걸 호르몬이다 역구 댕겼습니다.
1: 그렇죠. 예. 구심환 같은 거 역구 다니는 분들이 기본입니다.
0: 예. 그런 게 어제는 이런 근심, 뭐,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내가 약, 이렇게 좋은 약 써서 지금 모든 면에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이런 거. 그러네. 이거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이 한 분인데 그분도 예, 어제는 심장 내서 대포전부터 있는데 가끔 가다가 예, 잠깐만 심장, 숨이 올라오지 않고 나가 조금 움직임 이래가지고, 그래, 한국에서도, 뭐, 어째서 돈 벌러가서, 그래서 돈도 들어가고, 이래, 뭐, 약을 먹으면서 그러겠는데, 이번에 내가 이 약을 좀 더 싸서 그, 붙여주고 왔습니다.
1: 그렇게 하셔. 보온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뭐, 외국에 나간 비례가 아주 높은데, 우리 지구 특점을 봐서, 해관 지나갈 때 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시름 놓고 보내야 됩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저는 이 세계로청 한 달 걸었습니다.
1: 그래요? 예, 예.
3: 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1년 넘어 쓰셨네요.
3: 예.
1: 그렇죠. 예.
3: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저 기침난 남은 눈물 흘리고, 그리고 그저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전화와도 놀라고, 모집이도 눕지도 못하고, 다른 것보다도 입에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1: 심폐혈이지만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3: 얼음사탑으로도 아이고, 치절질 해도 아이고, 그저 이빨이란 게, 잇몸이란 게 아프다. 아무것도 정말 온몸이 다 그저 쏙쏙 지르는 것 같은 게 얼마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글도 차이 선생님과 믿고, 야, 이거라도 어전 다른 건 댄디는 얼마 했겠을까. 그래도 아이됩니다. 그래, 이거나 그저 제가 주고 하나 더 줄게다. 그런 거 한 달이나 그저 싸먹어보자 한 게. 한 달도 제 아이 됐는데, 이봐이, 그렇게 냄새 나던 게 그게 이렇고, 이빨이, 잇몸이 그렇게 아프던 게, 잇몸도 이렇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3: 다 좋습니다.
1: 예, 약과 병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걸 말하죠. 예.
3: 그렇죠. 그리고 그저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저 헐떡헐떡헐떡 하던 게 기침 나도 마른 기침 짓는다. 배까지 막 훑어내는 것 같은. 그래도 그게 하나하나 다 소실되니까. 감기 와도 얘 콧물이 눈물이 그렇게 범벅이 되겠던 게 지금 감기 하나 아이옵니다.
1: 그렇죠.
3: 제거되고 그러는지.
1: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장에서 모든 혈액을 통해서 면역력 전달되고 세포대사가 진행되는 건데, 심장공능이 약화가 여러 가지 증상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심장공능이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죠.
3: 예, 그리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까나,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지, 소화가 잘 되는 밥 먹고 밥을 잘 먹고 할까, 몸이 할까 봐질까,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 번째 생명 구한 것 같습니다.
1: 예.
3: 계속 누워서 일어못 나던 게 없이 오늘 모든 데도 가 못 봤습니다.
1: 그렇죠.
3: 어떻게 그랬는지. 예. 그랬던 게 이럴까, 어떤 정상을 걸어올까. 예. 그래, 그저 약을 떨구지 말고 그저 장기적으로 먹을 예상입니다. 그래, 아홉과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자 그러면.
1: 예, 그렇게 하세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0: 쳐온다는 게 지금.
1: 진리부치가 심각하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0: 예, 그래서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지중화는 계속 그러면 여갖고 댕겨놨게.
1: 예.
0: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병원장이 말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광고 듣고 서로기 좋은 점심만 먹게 되는데, 요즘, 전부 두개로는 거의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근데, 그 전담감이 효과가 아주 바른다. 이거, 저, 어, 뭔가 신발, 탕, 등등 서둥에 내 소문이 가서 전부 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1: 예.
0: 근데 그런 검사 없다는 게.
1: 아, 기왕 개선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예.
0: 야, 이 정말 큰 개선을 가져오셨다. 예. 가슴 침침하고 답답하던 것 증상도 없어지고,
1: 예.
0: 그리고 기침 나던 것도 없어지고, 어, 이 많은, 저, 성과를 봤습니다. 예. 이 하고.
1: 예.
0: 예, 그래서 내 주머니가, 그, 이번에도 그 활동 좋을 지에 또, 주머니가 아홉 가구 주문하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자체입니다, 내 신장.
1: 아, 심장병 치료에서 24시간 신된 두꺼지 했다는 거 봐서는 너무 심장병 네. 때문에 뭐 경솔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진행됐다는 걸 말하니까 요정을 따라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래.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1: 아, 그렇죠.
0: 예, 예. 그, 이 전통신화는 정말 그 고요증주호지 값도 그렇게 저렴하고 많이 싸게 되면요. 저렴하고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예,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수고하세요.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전통신화 내가 쓰고서 상당히 효과 좋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 내 동생인데 내가 아주 지금 유전서에 할 거 아니에요. 며칠은 딱 고등 사람한테 내용을 인차 약 써서 붙여줬는데 그래도 얼마에 대해서 벌써 한 달 전에 벌써 효과 보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시신 가지고서 지금 쓰는 요즘 턱다 쓰는데 완전히 요즘 일하는 게 몸이 없단다.
1: 예.
3: 예. 이거면 또 이래 하루 종일 돌 때 또 한국에 또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예. 네. 얼마라도 해관 지나간 데 다른 문제점 없으니까 아무튼 이게 외국에 나가는 비리가 높습니다. 예, 네. 열심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네, 한 가지 문의하려고요.
1: 예.
4: 네, 이 좋은 정신만 먹는데 이거 먹으면 그 시간과 감기하고 뭐 이렇게 있는가?
1: 아, 이렇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이걸 드시면서 예. 감기도 점차적으로서 이전에 차수보다 줄어들거나 네. 어지간하면 문제 없어질 겁니다.
4: 그리고 한 30분 끼워서 먹으면
1: 예, 이렇습니다. 30분. 그리고 기초약품을 네. 함께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몇 가지 제가 제기하는 기초제품. 아스피린 장용편 혹은
4: 예, 예, 예,
1: 그런 거 드시죠. 큐십에다 위요에다 예, 어간요 예. 이렇게 함께 예, 예. 드시면서 이 제품 드시면 감기도 슬 걸리게 되었고 지금 걸렸지만 앞으로도 많이 술 걸리게 되어있을 겁니다.
4: 예. 향풍 차게 우스러스라매 춥고 예. 덥고 딱 갱년기 증상스라
1: 그래 그렇죠.
4: 약 먹다.
1: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각 신약대학원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일체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는 모두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 가게 한 각, 그리고 아홉 가게 세 각, 18가게 6각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3각에 1각에 계다면 한 달 반 좌우 9각에 3각은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 18각에 6각에 계다면 두 개 치료 과정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었는데요. 이때 기본 1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 심장병을 이 값으로 치료하는데 많은 분들이 접수하는데 편리한 가격이 아니겠는가. 일체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에서 똑같은 가격과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으면서 전화로 구매하실 분들 가운데서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잠자기 힘들어지

0: 이거나 반디슈는 사기 힘들어지거나 혹은 또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 가슴 많이 두근거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거나 어깨가 견점처럼 띄엄띄엄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다 잘 되지 않고 입금이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잘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해민을 디딘 같은 감을 느끼거나 밤중에 쥐가 자서 올라오는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주의하기에는 고동맥에 심장에서 피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던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기계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똑같은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밤중에 실려서 요일링에 불려가서 주제한 다음부터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치아통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지 않고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 점을 모두서 말하게 되면 바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태 증상이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른 병으로 입원했는데 수혈을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 특히 6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좋기는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제품을 함께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청단백 두어타이라고 있습니다. 칭단바이 두어타이라 하게 되는데 청단백 두어타이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함께 드시게 되면 오전에 중간에 한 번, 오후에 중간에 한 번 이걸 풀어 드시게 되면 조혈 공능을 많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전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뜨는 분들이. 이것도 역시 심장병으로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백자양심환이라는 걸 이거 함께 드시면 손 뜨는 증상이 많이 개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심장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때때로는 어떤 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이런 설법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억지로서 단순히 소화계통이 치료만 했는데 말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심의 통제한단 말이에요. 심장과 위를 동치하는 제품이 바로 초원청심환에 속하면서 진을 벌어서 소화공능이 불량한 분들 가운데서는 리, 간, 허, 완이라든 유리하다는 리, 간이란 간, 화평이라 화, 위란 위 이거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각신학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국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령령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요.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피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양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주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유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쌍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 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유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해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에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리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및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

0: 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 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 및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0: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 씨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 재현에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 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호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민원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 유특생

0: 동굴,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지역에 전달해 재해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새로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위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 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열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0: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타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중풍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치료 작용이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지지요.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도 보충해 주고 혈도 보충해 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 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그 기혈 부족이 좋은 이런 성분들이 또 들어갔죠. 소홍화라든가 이 소홍화가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잘 보충되는 약이 없습니다. 어혈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으면 문제 생깁니다. 어혈이 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이 와 막히면 심근경색 을 유발하고 머리에만 막히면은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이래서 인체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또 아주 좋은 이런 성분인 천궁하고 당귀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하는 작용을 하죠. 그리고 소홍화라든가 지룡이 배합이 잘 돼가지고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떤다거나 입을 떨고 또 사지를 막 떤다거나 더품을 개재재에 흘리면서 또 떨고 가다 붙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제대로 그 되는 심혈관 질병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가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그 바람을 일고 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천궁, 우슬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 경락에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 작용을 해주면서 간을 보양해주 가지고 눈을 밝게 해주. 주기도 하고 또 바람을 읽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 우리 지금 환자분들 보면은 중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많이 처져 내려가죠. 우리 그래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기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기하고 중치, 잉치하고 외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는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네 가지 기를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중치가 부족하면 장기가 처져 내려가면서 위하수라든가 치질이라든가 자궁탈수라든가 간이 처져 내려간다. 콩팥이 처져 내려가는 이런 증상도 또 나타나죠. 이걸 중치샤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이 오장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따라서 그 골격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그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딱 잡아당겨줄 수 있죠. 그런데 심줄이 탄력이 없다 할 때 아래로 쭉 처지면서 장기들이 아래로 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보면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

0: 라든가 천공, 담남성이라든가 우슬, 지룡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줄이 탄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장기를 딱 얼리 잡아당겨줄 수 있죠.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혈압 때문에 20여 년 고상한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기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2: 혈압이 전혀 안정화해 되고, 예, 전혀 높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서 고사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방송에 선생님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장약이라니까, 예, 믿음이 가가지고 썼는데, 예, 몇 달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됐다. 오르락내리락 하던 게 고정되고, 예.
0: 잘 되죠, 원래.
2: 예. 잘 됐다. 그래서 선생님 지도를 받았단 말입니다. 문의를 하고, 예. 그러니까
0: 네.
2: 치료 방법 잘 알려줍니다. 어떻게 감량하고 어떻게 약을 먹으라고, 예.
0: 네.
2: 그 방법대로 하고 또 다른 방법도 한 가지 결부해서 알려줘서 했는데,
0: 예.
2: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예. 야두달 반이 되니까, 예. 저 지금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2: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혈압 때문에 큰 걱정 들었단 말입니다.
0: 네.
2: 그리고 예, 경색이 있으면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머리 안이 띵하고 예, 어지럽고 아프단 말입니다. 예, 머리가 정시하게 납니다. 언제나 예,
0: 예.
2: 예, 둘이 터분하면 안개 낀 것처럼 예, 그리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래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고생했는데 지금 머리 안이 아프고 그 알골이 아프고 예, 휙 돌아가던 것도 없어지고 예, 귀에서
0: 예.
2: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없어져 잠도 잘 잡니다 지금.
0: 네.
2: 예, 잠도 잘 자고 소리도 안 나고 고래아이 아프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정신 납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용 좋습니다.
0: 예.
2: 그래가 예, 또 노실금이 있습니다. 급하고 예, 참지 못하고 실수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외출할 때는 크게 걱정하고 시끄러웠는데 지금 여실금이 해결돼가지고 지금 용 편안해졌습니다.
0: 아 예. 원래 예, 여실금도 그게 영 바쁜데 그 예, 콩팥이 허증이라면 치료되면서 그런 그 그런 증상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용 여러 가지 일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예.
2: 그래, 약도 좋고, 우리 또 둘이 먹고 해서 이번에, 저희 할도에 또 좋고 하니까 배달받아 왔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근데 우리 친구가 지금 방송을 하겠는데, 방송 참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방송 하겠는데, 예, 그 가슴이 떨린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0: 예.
2: 가슴이 떨려 말을 못하고, 예,
0: 예.
2: 관절이 아파서, 예, 골지 발을 못한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길에 충대도 바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리 아프지, 숨이 차지 해서. 그래서,
0: 예.
2: 내보고 지금, 저 대리를 해서 지금 말해달라 해서 지금 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심장이 나쁘고 관절이 아파서 그랬던 게, 이 약을 예, 먹으니까 그러니까 용 효과 많이 봤답니다.
0: 아,
2: 하고
0: 그렇지.
2: 우리 다리 아프던 것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원래 관절이 좋습니다.
2: 예. 예, 예. 그런데 남편이 또 예, 노건 걸려가지고 가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단 말입니다. 예.
0: 아, 예.
2: 경계 상태가 지금 그닥 좋지 않지 뭐. 예.
0: 네.
2: 예, 자기 이야기 써보니까 상당히 좋고 나도 좋다고 내 쓰는 거 보고 또 좋고 이러니까 예, 그 자기는 숨이 차서 말을 못했겠어 내보고 예, 배달받겠답니다.
0: 아, 예.
2: 말해달라고.
0: 그럼 그분 예. 보고 예, 241797 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2: 예, 전화
0: 알려주시오.
2: 예, 예,
0: 이렇죠. 예.
2: 들고, 예.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장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네.
3: 2년 자후에 예, 장약 식내방 먹고 있는데, 야릅달 자후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지않까.
0: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0: 네.
3: 5일, 7일, 10일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혈압도 저리고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3: 지금은 예, 장약 식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0: 하, 예.
3: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하대다.
0: 예.
3: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등시 아이 납대다.
0: 예, 그 뇌경색이 원래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예, 이하고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인사 이롭습니다.
0: 네.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아, 예, 좋은 일이죠.
3: 저는 예, 이하고 먹

0: 보면서의 이야기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네.
0: 우리 집은 이 두 사람이 이 약만 먹으면서 지금 건강 갖고 있습니다.
1: 좋은 일입니다.
0: 예, 그리고 선생님 좀 한 가지 문의하기시오.
1: 네.
0: 우리 사촌 언니에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 예.
0: 위궤양이 있어서 예, 속이 쓰리고, 예, 식후물이 올라오고, 예,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배가 붓기고, 예, 아프단다.
1: 예.
0: 그리고 예, 눈이 자꾸 빨개지고, 예, 눈 건조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약 쓰면 어떻게 했는지 해서 물어본다.
1: 이분이 이제 위궤양이 있어가지고 식후물도 올라오고 속이도 쓰리고 또 위에 염증도 또 있고 뭐 또 배도 아프고 또 그렇다잼까 붓기고 예.
0: 예.
1: 아픈 이런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잼까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이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는데 홍경천하고 천궁이 아주 요 배합이 잘 됐죠 예. 그래서 예.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아 배가 붓긴다거나 또 그 아프고 아 이런 증상도 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소홍화하고 요 당귀가 요 배합이 아주 교묘하게 됐는데 미세 순환이 잘 되게 하면서 위 상처가 생긴 주변의 위점막이 그 혈류량을 증가시켜 주죠. 예. 그래서 예. 위가 기량이 생긴 이런 부분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그분이 보내면은 눈이 자꾸 빨개지고 그다음에 눈이 건조증도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다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우리 황제내경에는 예, 깐깔카이처 위무라고 쓰리 똑똑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주로 간이라는 정기는 눈이라는 구멍으로 열려 통한다 이 뜻이죠. 예.
0: 예.
1: 중이는 간하고 그 이 눈이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본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볼 때 그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또 그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지룡 우슬이라는 이 성분이 간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아 간이 정기가 조절되게 하고 예 간이 혀를 자양해 주기 때문에 눈이 네. 빨개진다거나 또 그 눈이 건조증이 생겨서 그 자꾸 마르는 것 같다거나 또 물체가 희미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분이 네.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인사 알려드리겠습니다.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아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4시에 예, 전화하면은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그분한테 더 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0: 예, 예,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혈압이 조절하는데 30여 년 정도 서양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1: 예.
3: 그래 고생하다 선생님이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당뇨 심리방을 먹게 되는데 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아, 그렇게 많이 먹고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해야 너무 잘 되니까 약도 따만 단야 신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그게.
3: 예. 네. 그러고서 난 경담에 오른쪽 방콸이 있어서 항상 거짓말 이랬었는데 이 신내방 넉다 밥 먹고 검사를 하니까 이 방콸이 싹 사라졌을 때다.
1: 아주 빨리 사라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6달, 7달, 심지어 8달, 9달 잡수고 이게 그 검사해본 게 방콸이 작아졌으나 또 어떤 분들은 이 큰 방콸이 있는 분들은 그 8달, 9달 잡수고 지금 없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예.
3: 그리고 나는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아픈 가슴을 바늘 찌는 거 속수술이 아팠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아픈 쪽이 없어지고 식은 땀이 완전히 안 나고 가슴이 답답하게 지금 이렇습니다.
1: 네.
3: 정말 이 약 먹으면서 여러 방면 효과 봤습니다. 나는 특히 전해시벌을 밤 서변 자꾸 서변에 한번 보는 게 조금씩 나가지 시원하지 못하고 그냥 자지 못하는 어집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약 후부터 밤 서변이 현저히 줄어들고 한번 본 서변에 말해지니까 서변 첫수 현저히 줄어들고 어떤 때는 통장 짤 때 있습니다 지금.
1: 아 예 좋은 일이죠. 예.
3: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정신이 바짝 나옵니다.
1: 잘 쉬니까 정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3: 예. 야호가 전에 나 집사람 같이 먹길래

0: 이번 활대 좋으니까 또 다다다다 왔습니다.
1: 예.
0: 예. 나도 여러 사람 소개를 하는데 모두 효과 좋다며. 특히 내 한 친구는 뇌경색이 세 번 오고 혈압도 높고 해.
1: 예.
0: 또 거기 아주머니도 심장도 특히 자지 못해서 영 고생한답니다. 이 약 먹으면서부터 좋고 해. 여러 방면에 지금 효과 좋다면서. 정말 영 나를 보면 영 티셔랍니다. 약 좋은 거 소개해놨다고.
1: 이 약은 누구한테 그 소개를 해드리면은 욕 아이 먹는 약입니다. 약이 현저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0: 예, 영그라 기뻐 반가워. 이번에 활동에 좋으니까 자기네는 어제 계속 이약 먹길래 이번 활동에 또 참고해 싸게 받아봤겠답니다 오늘.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지금 혈압 조절이 안 돼서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 먹으며 살다가 선생님이 장약심예방 강의를 듣고 장약심예방을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섯 달 만에 장약심예방만 지금 먹고 있는데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1: 잘 됩니다 원래.
3: 그리고 저는 다발성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 먹었고 눈도 뜨기 힘들어서 어떨 때 눈도 막 잡았던 게 막 뜨는데 이 약 먹으면서 눈이 그저 번쩍 띄운다지.
1: 그렇죠.
3: 그리고 곤충하여 남이 정신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증상이 없어지니 정신이 바짝 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지. 그래갖고 이게 손이 저리고 다리 저리고 다리 차갖고 했는데 지금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 온몸이 영 따뜻하니까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이게 혈액이 많이 보충되면서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나 그런 증상이 나서시는 겁니다.
3: 또 관절이 나빠서 몇 메터도
1: 몇 메터
3: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관절이 좋아질 수 있어요.
3: 그래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다리 아픈 줄 모른다 지금. 그래 여러모로 해가 봐서 우리는 남편과 같이 이 약을 같이 먹는데 이번에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지금. 내 소개를 해서 우리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우리 동생도 우리가 효과 본 거 보고 이 약 지금 부시달래 해서 그래 먹고 있는데 가면 심장도 나쁘고 잠이 그냥 전화기 잠이 안 오고 하니까 맥이 영업지 편두통이 심해서 그냥 전두편을 계속 달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 약 먹겠다 해서 이 약 부셔줬으니까 지금 편두통이 나사지니까 지금 전두편이 되어버렸답니다 지금.
1: 그렇죠. 전통편 뛴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이 약을 드시고.
3: 심률도 안정되고 잠이 아예 와서 안정되려 먹던 게 지금 안정되려 아예 먹고 잠 푹 자니까 영혼도 이튿날 아침에 기분이 좋고 하루 기분이 좋으니까 영혼 이 이야기 좀 효과 좋다면서 자기들이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겠다면 오늘 배달받아 달래 해서 지금 배달받아 그럽니다.
1: 배달받을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3: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4: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당뇨약 심리방 오랫동안 쓰고 있습니다. 약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정말 딱 이 약 한 가지만 쓰는데 너무 효과 좋으니까 지금 5년 3개월째 계속 쓰고 있는
1: 거의 내일이 모레 되면은 우선 5년 4개월이 들었습니다.
4: 내일 모레
1: 5년 4개월이 들었습니다.
4: 그래서 저는 이 약들이 정말 지금은 중풍 노시산 두 번 와가지고 반신지우지고 전개 우선은 뭐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덮이고 거기다 얼굴 마비 오는 상에 약이나 물 먹자 말에 태꽃이 떠오르고 밥이라도 먹자 뭐 질질 흘리는 소리 약이라도 삼키기 바쁘고 하는 소리 어떤 때는 해도 씻고 벌도 씻고 하던 게 이 약들이 지금은 막 그러면 뭔가 정상을 대고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게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은 보면 정말 그런 뭔가 이 소장고 고산지대이

0: 이런 활성산소를 많이 가 활성산소는 다 산소 저장하고 많이 가지고 나온 약이지. 그 다음에 다른 약이 없는 연안금이가 아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로 들어갔지.
1: 맞습니다.
0: 어물소비 약이지. 어디로 보나서 막 다른 약과 비할 수 없.

0: 이게 효과를 봐서 지금 거서 사는 게 거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손님은.
0: 예, 네. 이 약에서 정말 저는 기울 부족도 해결 받아서 네.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팔이 시리고 입을 써박해서 양말 다리도 신고 내 이 노시산 후유증을 놓고서 어지럽고 무슨 아우 어디다 다 말하겠어.
1: 이 기혈 부족이가 만병의 원입니다. 근데 우리 이 약은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혈 부족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그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 놓은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가 높지요. 예.
0: 예. 영양식이고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활성 효소요. 아이 그런 신경 수복되요, 대행되요, 요러니까 우리 중풍 환자들이 중풍에서 해탈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옛날에는 정말 이 노시산 환자들 다 머리 아프고, 얼빤하고, 기억이 안 되고, 그렇지, 잠을 못 자고,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데, 얼마나.
1: 예.
0: 거서 돌아가면 하루에 세 번씩 먹으니까 딱딱 거서 예, 정말 눌러 놓으니까 나.
1: 살짝 치료를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이야기는.
0: 중풍은 정말 이 밤에다 발사하지 않고 얼른.
1: 그래 그렇지. 바짝 치료를 해주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서약처럼 예. 그 하루에 세 번씩 잡수면서.
0: 그러니까 발사가 해서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약 5년 3개월 태워서는 다 되고 있는데.
1: 어제는 5년 4개월이 들어섭니다. 내리모렴.
0: 예, 재미 붙이고 계속 요것만 딱 쓰는데 이렇게 효과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 그럽니다. 오야 정말 그 약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다른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고 싶은 데를 다 다니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면서 얼굴 보나 어디나 보나 나를 좋아졌답니다. 옛날에는 정말 사람 형편 없었습니다. 내가 좀 위도 나쁘지 기울 부족이 심하니까 예, 영양 실종이 오면 무슨 신체가 몽땅 꺼서 정말 그런 검사 수치에 도달도 못하고 혈압도 낮고 이러면서 정말 고생 죽게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지니까 우리 뭐 한국에는 이렇게 제 동생도 이렇게 간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심장이 나빠가지고 뭔 하면서 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쪽에 간으로서는 이렇게 한국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마이도 내경색 와서 이 약 쓰고 고등 완으로 가 일하는 거 다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하나 또 이렇게 도움이 아줌마 각실 하나 쓰는데 본같이 엄마가 있어요. 부모가 내경색이 왔는데 이렇게 물건을 뭐 주나 열쇠를 받아지나 뭐 쓰고 이래서 아무리 손을 막 떤답니다.
1: 아 예.
0: 그래가지고 이 약을 우리 동생 먹느냐고 이렇게 그런 뒀는데 그거 다 쓰고 지금이 아이 그 손 떨던 게 이로 써졌답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서 어디서 우리 동생 전화하고 내 말했던 게 언니 그 약을 그 집에서 싸겠다 한다고 이거 36가구 어떻게 배달해 줄 수 있겠는가 돈은
1: 예 전해줘도 됩니다. 배달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상약 신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이시적인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여 년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는데, 콤파스람에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1: 예.
3: 그런데 방송을 듣고서 예상약 신내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대구 몇 달 먹고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게 됐고, 또 선생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적이나 같이 사용해 썼으니까 나의 여섯 달 간만에 예상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또 내 경색이 와가지고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이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얘 면풍까지 와가지고 얘 말하나 웃거나 해도 당기우고 눈이 얘 푸들푸들 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얘 지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이 약이 얘 서장 해발이 4,500 메터에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예, 죄송한 우수한 약재들 약을 이렇게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르대다.
1: 네.
3: 하루에 예, 세 번씩 예,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저기나 뭐 게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그렇게 예, 소화시잼까.
1: 아, 예.
3: 예, 저는 지금 예, 이상약 신내방만 먹고 있는데 예, 장내 신내방만 먹고서 예, 건강을 찾고 있는데 예, 위도 관절도 예, 다 이렇게 예, 나선 게 알리고 모든 면이 예, 소화지는 게 알린다 말입니다.
1: 예.
3: 이 약이 너무 훌륭한 약.

0: 이라 얘 이야기에 대한 칭찬을 얘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0: 예, 우리 얘 노랭 교실이 아주머니니 당뇨병이 있고 또 혈압이 높고 다발성 정신체기 두 번이나 온 환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약을 저기나 뭐 쓰게 되면 어떻게 좋아지겠는지 해서 문의합니다.
1: 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당뇨병이 예. 있는 분들 합병증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예. 혈관성 합병증이가 가장 무섭죠. 예, 당독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아,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막아놓기 때문에 예, 아. 중풍이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당뇨병이 없는 환자분보다 4배 내지 5배 높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기려는데 9번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그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2: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한 TV 프로그램에서 3명의 배우가 유럽으로 캠핑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당지에 도착한 후 직접 차를 빌려서 운전하고 호텔 대신 직접 텐트를 치고 식사 역시 장을 봐서 만들어 먹습니다. 네, 그렇게 스위스의 어느 봉우리에서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밥을 먹다가 한 배우가 그러는데요. 이렇게 떠나보면 살고 있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땐 내가 너무 나 살기에만 바빴나? 일할 때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주변 사람을 너무 못 챙겼나? 그런 생각이 드는다. 가끔은요, 나한테 한 발짝 들어줘 나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몰랐던 것, 어쩌면 꼭 알아야 했던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자,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으며 부분적으로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9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예, 다시 한번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개겠으며 부분적으로 비 혹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9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세상 동물들은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이 들어본 중 어떤 동물의 소리가 가장 컸나요? 자, 오늘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는 동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에나입니다. 히에나는 큰 무리를 지어 살고 강력한 이 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히에나의 소리도 매우 유명합니다. 히에나는 다른 히에나와 상황을 알리는데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데 때로는 소음이 112dB만큼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천둥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dB 정도로 반시간 이상 들으면 청각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중 점박이 하이나는 히에나 중 가장 큰 종입니다. 흥미롭게도 공격을 받거나 새로운 음식 공급원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웃음소리와 같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회색늑대입니다. 회색늑대는 야간에 가장 활동적인 야행성 동물이며 울부짖는 소리로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최대 115dB의 크기가 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늑대는 6마리에서 15마리로 구성된 무리로 사는 사회동물인데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

뿌리는 영역을 표시하는 등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코끼리도 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세계에서 극도로 사회적인 지능이 있는 동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소리를 사용해 통신하는데요. 나팔소리, 포효소리, 그리고 콧소리를 포함하며 이러한 소리의 변화는 위험과 분노와 같은 다양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코끼리의 소리는 117dB만큼 높을 수 있으며 또한 9.6km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저주파의 굵은 울음소리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초록 그로서 매미가 되겠습니다. 하늘말은 칭이에 찬이 되는데요. 오스트랄리아 남동부 연안 지방에 서식하는 초록 그로서 매미는 곤충류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종류입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120dB에 도달할 수 있으며 수컷 매미는 주로 암컷을 끌어들이는 큰 소리를 냅니다. 오스트랄리아에는 무려 200종 이상의 매미가 있으나 각 종은 자신의 가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고유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내는 동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많이 알아봤고요. 자, 히에나가 있는가 하면 회색늑대, 또 아프리카 코끼리, 초록, 그로스, 매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북부 코끼리 물범의 소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 북부 코끼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부 코끼리 물범은 태평양 동쪽에서 발견되는 이 거대한 해양 포유 동물이며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소리가 다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각각의 소리는 코끼리 물개를 만드는 이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물범은 서로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컷 코끼리 물범은 큰 코를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126dB 범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통화는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짖는 원숭이 되겠습니다. 자, 한화말로는 허우슈인데요. 이 짖는 원숭이는 세상의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원숭이는요,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의 숲에서 산다고 하는데 제일 높을 때 그들의 소리는 무려 140dB 범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리는 4.8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원숭이들은 또한 그들의 큰 울음소리를 따서 이름이 붙여진 동물입니다. 짖는 원숭이는 6마리에서 15마리로 정도로 무리를 지어 사는데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소통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타이거 스피톨새우입니다. 한화말로는 러우후 치앙시아가 되겠는데, 자, 타이거 피스톨 새우는 타이거 슈터 새우라고도 불립니다. 태평양 서쪽 지역이 얕은 물에서 살고 있으며 강력한 발톱으로 유명합니다. 먹이를 잡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톱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우가 모기를 죽이는 것은 물속에 파도를 일으켜 동시에 기포는 무려 200dB의 범위에서 큰 소음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동물이 되겠습니다. 향유고래입니다. 한화말로는 모샹징이 되겠는데요. 향유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인데 제일 높은 소리는 무려 230dB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해는 고래가 내는 소리를 내는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흰 긴 수염 고래의 요란한 울음소리는 188dB에 이를 수 있고 고래들은 이 소리를 다른 지점의 멤버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큰 소리를 내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물들이 내는 소리들이 이렇게 클 수도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상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결절 등과 함께 갑상선 암 발병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 갑상선 질환 중 갑상선 암은 비교적 완치률이 높고 더디게 발생하기 때문에 착한 암으로 분류되지만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은 갑상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갑상선에 분비되는 호르몬과 칼시토닌으로 이 체온 유지와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또 칼시토닌은 뼈와 신장의 작용에 혈중 칼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게 돼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고 너무 적게 분비되면 저하증에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요드 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는 필수 성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상선에 좋은 음식으로는 베리류를 추천합니다. 블루베리, 그리고 크림베리, 그리고 블레베리 등에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더불어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발생하는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상선에 안 좋은 음식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바로 글루텐 성분이 되겠습니다. 밀가루 등에 다양 함유된 이 글루텐은 갑상선의 단백질 구조와 비슷해 갑상선으로 쉽게 침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편의식품이거나 빵, 튀김 등의 섭취도 갑상선 기능의 정상적인 섭취를 방해해서 갑상선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내분비 호르몬 대사와 면역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을 선별해서 섭취하는 동시에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좋은 성분을 영양제로 보충해주면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티로신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체내 신진대사와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의 필수 구성분으로 이 갑상선 관련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비타민 B12 또한 갑상선 기능에 좋은 성분 중 하나로서 보통 이는 혈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만성피로, 무기력증, 갑상선 기능 장애가 오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겪으면서 빈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 B12를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상선이 좋은 음식으로는 또 견과류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견과류에 셀레늄 성분이 다양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 성분으로 셀레늄은 체내외 유해 스트레스로부터 갑상선의 기능 저하를 도와주고 균형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과 항염증 작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숙했던 자리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자, 또 영원히 또 모를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셨습니까?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네, 오늘은 선생님 모시고 경추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걸리거나 또 손이 저리고 두통이 자주 있으신가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경추병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지금 현시대 사람들한테 경추병의 젊은이도 또 중년 노년들도 야속 흔한 질환입니다. 경추라는 것은 목뼈에 목에는 일곱 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을 경추뼈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는 또 추간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예, 말랑말랑한 이 구조물, 예, 젊었을 때는 수분 함량도 많고, 예, 그리고 또한, 예,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 수분의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또한 격렬한 모기 운동, 예, 또 불안정한 자세,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이런 자세가 계속 유지될 때, 예, 당연히 외상 발생한 경우, 예, 젊은이들은 그 격렬한 운동으로, 예를 들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춤을 추거나 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럴 때에는 추간판이 약한 부위로 밀려 비집고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비집고 나온 주간판 일부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예, 대뇌에서 경추뼈 사이사이에 통해 있는 신경관을 통해, 예,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압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같은 것은 다 이 그 젊은이들한테서 나타나는 병이고 중년 이후 50대, 60대의 퇴행성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럴 때는 크게 뭐 외상사가 없는데, 예, 이런데 그 뼈에 골질 증식이 쉽게 생깁니다. 뼈 조각 같은 것이, 예, 뼈 가시 같은 게, 예,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거나 눌러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경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예, 이 원인을 놓고 말하면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일상생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공부할 때나 책상 앞에서 근무를 할 때, 예, 또 눈이 나빠서 목을 앞으로 내 빼면서, 물체를 볼 때, 그리고 또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이게 모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잠잘 때 베개를 높이 베고 자는 습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머리 자꾸 습관적으로 앞으로 지금 당기면서, 예, 내미는, 예, 이런 상태가 모두 목이나 어깨 근육을 긴장시켜 줌으로 해서 목이나 어깨 통증, 만성 피로증, 두통, 예,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0: 여보세요.
1: 예, 우리는 사형제 삼형제 그 현대병원에 가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0: 예, 무슨 병으로 치료받습니까?
1: 예, 다 배 아파서 우려니는 예, 여초반 여초반 협착증 있고 거기 태형성 관절까지 있었어요.
0: 예.
1: 아니, 등계 지금 4층 것도 못 내려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치료 처방 받은 게 이제 매일 내려왔어요. 댕기면 운다하다 하고 나와 나온다 사람들과 같이.
0: 그게 다 흔한 병인데 뭐 이때까지 치료 받지 않은 건 아니겠죠. 예, 뭐 약도 드시고
1: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딴데 갔어요. 받을 때에 그런 것 좀 뭡니까. 그때는 조금 낫는 갔을 때 이렇게 나를 자꾸 가는 거니 알갔다 말한다. 그게 또 도저해서 더 세게 아픕니다.
0: 예.
1: 예, 근데 현대병원 가는 거는 딴 또 나는 새로가 한 게 몇 년 돼도 아이 도와줍니다.
0: 예.
1: 예, 한번 치라 이러보면.
0: 맞습니다.
1: 그래, 예, 우리 이제 가서 예, 한번더 하자고 또. 그러면 완전 잃어볼 것 같으라 한다.
0: 예. 효과 있을 때, 뭐, 의사 선생님이 몇 번 오시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예, 다 치료받고, 만약에 또 세 번 이상 치료, 네 번 치료해도 효과 없다면, 현대병원에서는 나설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고 볼 수 있죠, 예.
1: 예. 예. 나설 때까지 다른 사람, 아니, 나선 사람들은 막 열몇 번까지 언급해 봤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책임.
1: 예, 많이 났답니다. 다 와서는.
0: 예, 사람마다.
1: 예, 병이 예. 이건 무려 잃어볼 것 같기도 합니다.
0: 예, 그거는 누구나 다 병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연세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척추 협착이 정도에 신경관이 어느 만큼 좁아졌는가 하는 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몇 번 치료하는가 하는 것이 예, 각기 부동합니다.
1: 예, 네 번까지 오라면 그럽니다.
0: 예, 예.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나도 이 현대병원에 가서 예, 내 이 무릎 태양 관절에
0: 무릎이 아파서 예.
3: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0: 양쪽이 다 그렇습니까? 예.
3: 네, 양쪽이 나 똑같게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네, 요즘은 한 7, 8년이 됩니다, 이게.
0: 아, 아른지 7, 8년, 예.
3: 그다음 뭐, 그래도 침도 다 맞고, 무슨 보항도 뭐 해보고, 무슨 어쨌든 역세지는 많이 했는데, 예, 그 효과는 그 단무간 조금 낫지, 뭐 효과는 못 봤습니다,
0: 이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3: 예,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이 부강사료법을 지금 이제 두 번 했습니다. 예, 두 번 한 게 지금 완전히 예, 좀, 지금 예, 옛날처럼 우리가, 옛날은 조금 나, 조금 그래도 예, 이 무릎, 양 무릎 들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전화기 돌아오면 좋아합니다. 통세나 밤에 전화기 자지 못하고, 통세 나고 했는데, 진토이가 완전히 잃어버려,
0: 뭐. 예, 아프지 않고, 예. 혹시 뭐, 붓기진 않았습니까?
3: 아예 붓기진 않았습니다.
0: 아, 예.
3: 그러니까 그때 이사마는 그렇게 중하진 않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많이 해봐야 그래도 한 세 번만.
0: 세 번. 예, 그런 분들은 세 번이면 다 됩니다.
3: 그 이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 지금 두 번까지 했는데 완전 좋습니다. 내 여지간에는 그날 나가 활동 아침에 재밌죠.
0: 예.
3: 운동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고 지금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픈 감각 크게 없습니다. 지금.
0: 예.
3: 예, 그래 선생님 내 지금 내일로 또 가려고 내 한번 더 갈게.
0: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치료 받고
3: 시간이 지금 한 열흘 됐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 뭐 내일로 가면 되죠, 예. 네,
0: 그래도 265-2120에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예약하고 예.
0: 예.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4: 저는 엽서관
0: 협착증이
4: 있고 거기에다 자골신경 효과가 있어 허리부터 다리까지 내리저리면서 턱이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부강수사료법을 한 번 맞은 게
0: 한 번 치료했습니까?
4: 네, 예, 아. 효과 연도습니다.
0: 예.
4: 효과 한 번 있으니까 가서 또 치료하다 그랬다.
0: 예. 그, 한번 치료해서는 효과는 확실히 알립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보통 경해도 한 세 번 치료는 수여되고, 그, 좀 엄중한

0: 분들은 또 네 번, 다섯 번 치료도 소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좋아졌으니까 한 세 번쯤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네.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서 몇 번 치료하라 하면 그렇게 하세요.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언니예요. 여러 전에 가서 요새 반도서 이렇게 한번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 사흘 만에 이렇게 돌아눕기도 영 편리하고, 어쨌든 이렇게 침대에서 내려오자면 땅바닥에서 일어나서거나 앉거나 하면 예, 땅바닥 짚고, 그 다음에 또, 일어선다면 또 이런 무슨 이렇게 가구를 짚고, 이렇게 베고 짚고, 이렇게 일어났다.
0: 혹시 저 무릎 관절염도 있겠죠, 예?
3: 예, 무릎도 불편하단다. 예. 허리도 불편하니까 허리 한번 맞은 게 어서 많이 났단다. 그래. 예. 오늘 오전에 가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0: 예.
3: 예, 그래. 이게 어쨌든 이관례 원장님이 그 사진 찍은 거 보니까나 세 번, 그거, 세 번은 그거 해보라는, 그거 어서 해봐라. 그래서 그랬죠. 예. 오늘 두 번째 맞았단 말입니다.
0: 두 번째, 예.
3: 예, 그래. 세 번까지는 어쨌든 맞겠다 하는 게. 그래, 아이 되면 한 번 더 맞지니, 선생님.
0: 예.
3: 예, 심한 사람
0: 입어
3: 맞아야
0: 하는데 세 번 치료 받으려 했으면 그렇게 너무 엄중한 거는 같지 않습니다.
3: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예, 효과 이렇게 보탄 거 선생님이 반응하는
0: 게 네, 예, 치료 잘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두통이나 어지러움 증도 경추병과 연관이 있을까요?
0: 예, 이 경추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뼈로 통하는 신경에 여기에 압박이 생겨서 발생하는 증상을 가리키는데 그게 몇 가지 류형이 있습니다.
2: 네.
0: 경형일 때는 뒷목이 뻣뻣함과 동시에 또 움직임이 불편한 증상을 위주로 하는데 모두들 목에서 꾸두둑 소리도 난다.
2: 네.
0: 또 누르면 아프니 압통점이다. 이런 것으로 증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흔한 신경뿌리 신경근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척수에서 목에서 이 신경이 지나갈 때 나무가지처럼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근이 있습니다.
2: 네.
0: 여기가 압박되는가 아니면 또 중간에 척수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0: 가에 따라서 증상은 점시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2: 네, 한 가지 문의하려고 하는데.
0: 네.
2: 나는 매일 완고성 두통으로 세게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2: 네, 한쪽 머리는 혈관이 막 이렇게 막히는 짓들이 띵, 퉁퉁 이렇게
0: 소리도 나고, 예.
2: 네, 아픈 때면 막 이 아래 신경이 내려와서 이빨까지도 막 아픈다.
0: 예.
2: 그리고 막 귀 심하면 또 귀에서도 막 소리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잡음이요. 잡음 소리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너무 위에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병도 혹시 부강주사료법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0: 아, 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봤겠죠. 왜 그런지 큰 병원을 찾아가서 뭐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2: 예, 치료받았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때 불구 시간 지나면 또 그 재발하고 예, 그런. 예.
0: 그런데 원인은 똑똑하지 못하고 예, 원인 불명의 완고성 두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이거는 사실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큰 병원도 찾아가 보고 큰 도시도 가보고 치료했지만 잘 낫지 않은 이런 병들이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그 독특한 치료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딴 거, 딴 병원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두통이 나면 아마 치통제 같은 거 많이 쓰겠죠. 예. 예, 또 잠 잘 자지 못하면 안정제를 쓰고, 이거는 증상만 덮어주는 치료이지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아가면 그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특한 치료로서 이런 원인 불명의 두통 같은 거 예, 해결해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예.
2: 몇 번 치료하면 이거는 증상이?
0: 예, 그거는 환자마다 치료 반응이 다르니까 예, 상세한 문의는 265-2120에 연락해서 예, 문의하시던가 아니면 또 예약을 하시고 직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죄송합니다.
1: 맞습니다.
3: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현대병원에 가서 허리 아파서 세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그래, 그런 게 허리도 괜찮았는데, 그래, 그거 가서 세 번 치료를 허리를 허리 났을까? 아이, 다 쌓여갔습니다. 근데 발에서 당뇨병으로 발이 젖은 거,
0: 예, 그게 말초신경 그 병증이라고 당뇨 환자들한테 아주 흔한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좀
3: 당뇨병이 진행됩니다.
0: 아, 그러니까
3: 발이 그냥 저립니다.
0: 그렇죠. 예, 저리기도 하고 감각이 무디기도 하고 예,
3: 뻣뻣해나고 예.
0: 맞습니다. 거기다 혹시 발에 어떤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발톱 깎을 때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모르고 예, 들이깎.
3: 지금 허리 또 넘어서 집에서 넘어져서
0: 아이고.
3: 수술했습니다. 발 오른다리 다섯 번 잡아냈습니다. 그래.
0: 아, 뼈 저 골절됐습니까?
3: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0: 예, 골절한 것 같습니다. 예.
3: 그래 다 가지 못한데 이따도 할 수 있겠는가 그랬는데.
0: 아, 예, 그거에 아무튼 뭐 곁에 도움을 받아서 병원은 일단 도착해야 병 보는 게고 뭐 어떻게 병원에서 왕진 가는 법은 없습니다.
3: 당뼈라서 그런지 당뼈로 그런 것 같은데.
0: 당뇨병에 말초신경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흔한 병, 예.
3: 발이 계속 저리,
0: 그렇죠, 누, 예.
3: 수술을 누구 있을까요? 발이 계속 저리었었겠습니다.
0: 예. 이제 현대병원을 찾아가시면 그 주의한 문제, 지금 당뇨병이가 주의한 문제입니다. 예. 이 예. 당뇨병에 대해서도 예, 혈당 조절에 좋은 치료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 합병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265-2120에다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0: 예, 상세한 거, 예, 이제.

0: 얘기한 예, 그 전화에다 연락을 하시고 치료 가능하다면 예, 직접 찾아가시고 예, 먼저 전화해서 예, 문의하고
1: 아직은 수술해서 못 갑니다.
0: 아, 예. 예, 참.

0: 여쭙겠습니다.
1: 말씀하세요.
0: 예, 우리 저 이 사촌언니 지금 그 무릎 관절을 중에서 3번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없지. 어떤 선생님 그만 받아도 된단다.
1: 아, 예.
0: 예, 이모부터 이젠가 예, 이 지금 대양성 관절이 돼서
1: 무릎 관절이
0: 예, 무릎 관절이 대양성 관절이 돼서 아른지 오란다.
1: 예.
0: 그래 용 힘들어서 예. 그래 자기 노친이 났으니까 지금 자기도 지금 치료받겠다고 들이 그
1: 예.
0: 그래서 내일로 가서 그린다.
1: 예, 집에 그 좀 한 분이 효과를 봤는데 그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 효과를 예. 봤으니까 믿을 만한 예, 치료이고 또 이 치료는 예. 어디 가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밖에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0: 예.
1: 예, 예. 그래서 이제
0: 한 가지 더 남아납시다.
1: 예.
0: 여기 아바에 어디 이 허리라면 아예 아픈데 자꾸 예 이러면 소문은 앞으로 꼬부라진단 말인다.
1: 네, 허리 아프지 않는데 예. 일어서자면 앞으로 자꾸 꼬그라든다. 예. 예.
0: 그런 것도 치료하는가 문의해달라고.
1: 그분이 몸에 어떤 기저병들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뭐 심장병 이런 건 없습니까?
0: 그런 얘기는
1: 잘 모르겠죠. 예.
0: 예, 예. 문이라고 소리 내일 다시 전화 드릴게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265-2120에다가 예, 예. 전화 아무래도 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예, 오시라 할 때 예, 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누나가 지금 이 요청 한번 탈출이 다고 신경통인데 지금 친구도 맞고 좀 약도 쓰고 이런데 지금 자꾸 낫지 않고 다른 자꾸 구속되기는 이래서 한번 좀 현대병원에 좀 예약해가지고 좀 치료 좀 받아보자고 합니다.
1: 예, 현대병원에는 기타 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강수사료법에 예, 이 치료는 그 세포재생료법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모두 쓰이기는 하지만 가장 인정받는 그 질병을 놓고 말하면 이 골관절병에 여수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여수간판 탈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좌골신경통 일으킵니다. 그 외 무릎관절염, 경추병이라든지 무릎에 외에도 발목에 어느 관절이나 예, 그 외 대퇴골 모혈괴사 예, 이런 병들이 최우선적으로 인정받는 치료가 예, 바로 부강수사료법입니다. 또 이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치료받고 낯선 신뢰는 예, 많습니다.
3: 아, 알겠습니다. 내일 예약해가
1: 예, 예약 전화 알고 있습니까? 265-2120입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제 경추병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몸에 이 척추라는 것은 꼭 알아둘 것이 대뇌에서 나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다의 길입니다.
2: 네.
1: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디에 병 생겨도 다 아예 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 아, 이 척추의 신경을 압박한다. 이게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목만 불편한 게 아니고 예, 전신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흔한 신경뿌리형, 예, 신경근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깨로부터 팔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목의 신경이 압박되고 있지만 손가락에 예, 손가락 통증 또는 전기에 감전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감각도 이상해서 예, 예, 뭐 저리기도 하고 감각을 잘 모르는 예, 감각 이상이라든지 근육이 위축되는 감으로서 힘을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증상이 더 심합니다. 예,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 검사상에 이 추체와 추관절의 골질 증시, 예, 추관 협착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0: 엄중한 것은 척수형을 둘 수가 있는데 이거는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세포가 직접 눌려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병으로서 50세, 60세 이상 남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1: 네.
0: 예, 40대도 발병이 가능하기는 한데 예, 50, 60. 예, 저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손에 세밀한 동작이 잘 되지 않아서 단추 채우기라든지 젓가락질하기 어렵고 또 다리 근육에 손뿐이 아니라 다리 근육이 약해서 걸음걸이가 온전하지 못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예, 예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목을 갑자기 움직일 때 팔과 등 쪽으로 전기 쇼크를 받는 듯한 느낌도 나고 또 심하면 방광 기능이 약해지고 엄중하면 예, 이 보행장애 그 외에도 배뇨, 배변장애 예, 소변 보기 힘들고 대변 보기 힘들고 전신의 마비증 예, 예, 이런 것은 예, 점진적으로 또 가중해짐으로 아마 병원 찾으면 다 수술하랍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강서성 기란 씨와 정혜성 선영 씨는 학습 조사 시정을 통합 추진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0: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정성위는 식량 생산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추진하며 옥답, 우량정, 량질 농기계, 우수한 농법의 집적 효과를 증대하고 농업의 종합 생산력과 질 효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회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대차 풍작을 거두었고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고 향상을 통해 여름 곡물 생산량 증대를 견인했습니다. 산동성 덕조시 의도구진 밀 6종 기지에서 대규모 재배농 전종봉 씨가 재배한 밀 전무가 올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우량종의 특성과 표준화 재배 관리가 밀 자람새의 균일성과 안정성 풍작 우세를 살렸습니다. 전종봉 씨는 올해 전무 밭을 다루고 있다며 로연 농업 우량종 요한 회사의 제맥 34호 밀 종자를 사용해 일반 밀보다 무당 100여 근을 더 수확하고 소득은 무당 100여 근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리월 습근평 정소기는 산동성 덕주를 고찰하면서 식량 등 중요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전과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책을 관찰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가격 안정을 잘 추진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효익을 안정적으로 제고해 년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 생산은 재차 풍작을 거두면서 년간 식량 안전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가통계국 모성용 부국장은

0: 올해 여름 곡물 생산은 결밀의 파종이 늦어지고 강수가 많은 등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극복하고 증산과 풍작을 안아왔다고 표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재고는 여름 곡물 풍작이 핵심입니다. 여름 곡물의 무당 생산량은 378.8kg으로 전해보다 3.2kg 증가했습니다. 풍작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올해 전국의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3억 9,800만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종 면적이 안정된 상황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산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관계와 시비의 일체화 관리, 1차적 살포로 3가지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조치를 많이 활용해 여름 곡물 밀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갈증 제고시켰습니다. 농업농촌부 재벽관리사 려수도 부사장은 여름 곡물 주 생산지에서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원 역할을 발휘시키며 핵심 기술을 도입하고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증산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7,000여만 달하는 밀밭은 여름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올해 밀수확 기간에 각지 각 부문은 대범위의 강우와 강한 대륙성 날씨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기계 주력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20일 만에 대규모 밀수확 임무를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4일 내지 5일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기계 수확 평균 손실률은 1% 이내로 통제했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젤 생산 대성인 하남성은 밀수확기 14만 대를 하남농기계 클라우드에 접속시켜 기계가 농민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 무상해 통로 1280개, 접대 봉사소 420여 개를 개설함으로써 전국 농기계 수들을 위해 숙식 조요 수리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 위국강 구청장은 밀수확 기간에 농기계 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기상연계를 강화하며 기계수확 품질, 건조, 재해 예방 통제를 엄격히 실행해 수확할 수 있는 밀을 전부 수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역경 속에서 증산과 풍작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톨의 종자에서 밭물이 대국 곡창에 이르기까지 여름 곡물의 풍작은 우리나라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 속 호전을 추진하며 15차 회의는 전망 계획의 량완 출발을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교류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임권을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규를검사감찰기관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기일을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앙규를검사위원회 5차 전원회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합니다. 올바른 지적권 학습 교양을 신중하게 끝까지 진행하고 규를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와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새로 정해서 규를검사 감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량강 신구 관음교 가도 유북 지역사회, 남안구 남산 가도 방우촌에서 리희는 현지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리희는 대중신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는 것은 대중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당이 민심을 확보하는 대사이자 실질적인 일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드시 못 박는 정신으로 내 차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기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중국 장안자동차그룹 장안과학기술산업단지에서 리희는 국유기업의 당기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사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도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안구 남빈로 홍수방지 비상당직소에서 리희는 재해방지와 재해구조에 대한 책임에 착안하고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서남정법대학교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규를검사 감찰학과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경시 규를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희는 규를검사 감찰

0: 사업 상황을 상세하게 뇌하고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을 유문했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리희는 조담회를 열고 습금평 당근살 사상을 학습 관찰하는 과정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고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를 검사 감찰의 재반사업을 통솔할 것을 규를 검사 감찰기관이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무적인 장기 효과성 기제를 건전히 합니다. 중앙규를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포도시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수호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 감독을 단호하고 유력하게 강화해 당정의 명립과 규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풍을 바로잡고 규류를 드팀없이 견제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가 번식하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민을 위해서 규류를 지키고 집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더 많은 획득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대호건설의 자간에 규범화, 법치화, 정교화 건설의 연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연간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리희는 또 홍남혁명기념관을 찾아 혁명선결 사적을 학습하고 선결들을 추모했습니다. 리희는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은 홍남 정신을 전승하고 고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히 다지며 사명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가 군이 수행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도양이 시작된 이래 강서성 기란지와 정혜성 선영지는 학습 조사 시정을 통합 추진하며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강서기라는 열린 교육과 민생 수요를 중시하며 여론 총취 간담회, 온라인 공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생의 고충과 난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목록을 작성한 뒤 하나씩 시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존재하는 허점, 약점들에 대해 기란시는 주민 전 과정 참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어디를 고칠지는 주민이 제안하고 어떻게 고칠지는 정부가 과학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며 고치는 과정은 주민의 감독을 받고 효과도 주민이 평가했습니다. 대화현 진강진의 여러 도시마을 개조 프로젝트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제안한 충전소, 조경정문 등 부대시설 건설 요구를 반영했고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래 기란실은 도심마을 개조와 도시미세 재생 프로젝트 48건을 추진했고 폭핵공원 등 쉼터 62곳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란시 현 적급 이상 지도부가 누적 조사한 문제는 1,571건이며 당면 민생과 직결된 중점 난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강서송 기란시 당면의 조직부 황명희 부부장은 기란실은 습금형 당건설 사상과 습금형 총소기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육, 의료, 양로 등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힘써 정성을 다해 해결해주고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일들을 적극 찾아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선영실은 기층 현장 방문과 가구별 순회를 통해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항목별로 정리해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로호주택단지 개조가 본격화되면서 성서구 문종항 지역사회도 올해 개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사구역 점용으로 차량주차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역사회 당면에는 상황을 파악한 뒤 관할 가도와 협의해 개조기간 중 린근의 림시주차구역을 개설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꽂습니다. 아울러 건설 부문과 시공사를 통합 조율해 개조안을 최적화하며 관할군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통합해 주차면을 늘리는 것으로 기존 주차 부대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문종항 지역사회 주민 왕지국 씨는 과거에는 늘 차를 길가에 대야 하는 상황이라 불편이 컸는데 지역사회가 조정해준 덕분에 지금은 주차가 편해졌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선영시는 당건설에 힘입어 청구시 반드시 응답하고 즉시 처리하는 업무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반영한 문제점들을 두고 개별 사례 시정, 의료사

0: 사례 점검, 현장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루족 접수 민원은 15만 6,600건, 서류 완성률은 96%에 달하며 접수, 조례,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쇄형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정례성 선영시 당면의 조직부 부부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소를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과 중심 업무를 깊이 융합해 학습 성과를 인민을 위해 치적을 쌓고 실천으로 치적을 내는 행동과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1: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첨단 기술을 첨공개하고 인공 분야에 우리나라 최신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전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로봇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시부스 담당자 서세초에 따르면 이러한 지능형 조리 로봇 4대만으로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루에 1만 명분의 표준 식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은 상해 공항에서 실제 응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전시 부스에서 AI로 강철을 재정의한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부스 책임자 조효봉은 AI가 많은 것을 개변하고 있다며 모델을 통해 재강 과정의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작업자가 오류를 줄이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서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전시장에서 취재팀은 로봇이 운영하는 스마트 약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로봇은 90초 내에 주문 접수, 약품 선정,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부스 담당자 강파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은 배달 플랫폼과 연동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약을 찾아 서비스 카운터로 배달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전시관에 전시된 멋진 개념이 아니며 실질적 생산 효율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로 보상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국제발전부 허산주임은 인공지능이 이미 실질적 적용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일 사례 시범 단계를 넘어 실물 경제와의 심층융합 단계에 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돌파를 선진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는 핵심 단계에 놓였습니다. 향후 리성표는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 관리 구도와 표준을 제정해 기술과 제품에서 규칙과 표준의 공동건설을 실현하고 중국이 깊이 참여하고 국제적 공동인식을 확보한 인공지능 관리와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0: 신조 23호 승우조 성원인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이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2개월 가까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비행사들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우주과학실험과 시험 등 재반 업무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조 23호 승우조는 궤도실험 목록을 꾸준히 경신했습니다. 우주의학 분야에서 우주비행사 3명은 뇌파수집 장치, 웨어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 내 뇌파 연구실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위능력 연구면에서 이들은 비상의사결정능력평가와 궤도 내 정서 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고 장기적으로 궤도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비상의사결정능력과 정서 상태의 변화 규칙을 탐구했습니다. 실험 배치에 따라 승무선은 관련 과학실험 샘플을 교체했습니다. 궤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승무선은 몽촌 캡슐 화물 기압 조절실을 통해 우주 방사선 생물학 노출 실험 장치와 전원 카메라의 선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 조합체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처음 우주 정거장에 등장한 개량형 궤도 내 품질 측정 장비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신조 23호 승무선은 신규 과학 응용 프로젝트 100여 개를 잇따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중 한 명은 1년 기한 내에 궤도 체류 실험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체 연구 계획을 통해 우주비행사의 장기적 비행 수치를 전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우주 기술 분야에서 신형 우주 에너지 저장 전지의 궤도 내 검증을 전개하고 관련 성과를 후속 우주 정거장 기능 승격에 응용할 전망입니다.
1: 19일은 중경시 팽수현 산사태 현장 구조 3일째입니다. 여러 갈래 구조 인력들이 수륙으로

0: 구조 작업 면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는 굴착 플러스 인공수색 병행 방식으로 황금 구조 시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현지 주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구조물자 중개 핵심 거점에 모여 식수, 식품, 폭염 대비 의약품 등을 전방 구조대원들에게 속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 산악도시 오토바이 대를 항시 출동 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펭수현 한가가도 사타지역사회자원봉사소는 요즘 물자 중개소로 변신했습니다. 길가 빈터에 사회각계가 기증한 식수와 식품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현장은 긴장감 도는 동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타가 한쪽에는 오토바이 대군 행렬이 끝이 안 보일 만큼 이어지고 행렬 기점 맞은편에선 오토바이 정비공 고이와 씨가 급한 손길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고이와 씨는 물자를 나르는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불량이나 타이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와 씨는 오토바이 대리에는 나 하나 더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오토바이 정비 실력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비유했습니다. 현장에는 오토바이 기사 배차 연락처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배차원 리추 씨가 기사들에게 물자 운반 지점과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리추 씨는 현재 펭수에 오토바이 기사가 많다 보니 선별을 하게 되었고 차 상태가 좋은 분들이 주력으로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듯한 오토바이 행렬 속에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려는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기사가 다가가면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눈없이 모두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기사 하건 B씨는 17일엔 서너 번, 18일도 서너 번 배달을 했고 오늘은 금방 나왔다며 주로 물, 컵라면, 도시락을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40여분을 기다린 끝에 허건 B씨는 19일 첫 콜을 받았습니다. 음료수 세 박스를 뒷좌석에 단단히 묶고 산사태 핵심 구역으로 향해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뒷모습으로 자원봉사 빨간 조끼가 눈에 띄는데 등판에 새겨진 네 글자 홍암성봉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허건 B씨는 홍암 정신이 바로 중경인민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1: 특집기획 졸업가를 부르며 오늘은 하북 보성학원 졸업생들이 신강에서 20년 넘게 교원직에 몸담고 분투하며 서부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의 아침 햇살, 운동장에 뿌린 땀방울, 그리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서정적인 노래 속에 녹아드는 가운데 보정학원 2026년급 졸업생이자 인공지능 학부생인 임천양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 임천양은 서부지원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천리밖에 신강 철무관시로 떠납니다. 4년 전 입학식에서 임천양은 보정학원 서부지원 교원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2000년 보정학원 졸업생 15명이 배낭을 메고 모나먼 신강 참알현으로 가서 교원으로 활약하는 사적이었습니다. 서부로 가는 작은 불씨는 그때부터 임천양의 마음속에 싹을 틔웠습니다. 사진 속 병강적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임천양은 서부 지원의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정학원 졸업생 500여 명이 조국의 서부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임천양은 삼천리 밖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접표는 보정학원 2000급 졸업생이자 신강 참알현 제1중학교 신충기 교원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신충기 교원은 지금도 서부의 교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천양은 자신이 곧 신강으로 가게 되는데 서부 지원을 선택할 때 고민이 없었는가고 신충기에게 물었습니다. 신충일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낄 때 그 행복감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평범하지만 학교 덕분에 이곳에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임선양은 신강에서 찾아뵙겠다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사람은 설렘 속에서 앞으로 정진했습니다. 보정학원에서 서부 대지까지 젊은이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배낭에 불씨를 넣고 산과 바다를 건너 그 불씨를 지피고 전합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가에 쏟아질 때 이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국

0: 있게 믿고 있습니다.
1: 중국 국신, 중국 상통 등 두 주한기업이 19일 저녁 잇따라 중국 주식 자산 추가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국신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 전망을 낙관하며 주한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단호히 지원했습니다. 산하 국신투자유한회사 관련 주체도 이미 주식 환매 주식 추가 매수 전용 재대출과 배분 자금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대출이라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자체 자금을 배합해 주한기업 주식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자본시장 핵심 자산의 전략적 가치와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단호히 수호할 방침입니다. 중국 성통과 그 산하 성통자본, 성양투자 등 최근 국유자산과 주한기업 주식에 대한 대규모 추가 매수에 집중해 누적 100억 원 가까이를 매입했습니다. 중국 성통은 중국 경제와 중국 자본시장 전망을 굳건히 낙관하며 이후에도 자체 자금과 주식 환매, 추가 매수 재대출을 동원해 국유자산과 주한기업, 과학기술기업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대규모로 추가 매수하며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남 지역 최대 가스전인 중국 석유 서남 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억 립방미터 증가한 253억 립방미터, 원유 생산량은 21만 톤, 석유 가스 등가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20일 오전 6시 2026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200억 원을 돌파한 202억 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익은 44억 원을 넘었습니다.
0: 비상관리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앞으로 3일간 주요 강우대가 운남, 광서와 장강, 중하류 지역에 머물면서 강우량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역에 또다시 강우가 예상되면서 산홍수와 지질재해, 도시와 농촌의 침수 위험 부담이 큽니다.
1: 2026년 전국 탁구 선수권 대회 복식 경기가 19일 저녁 호남 장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혼합 복식 경기에서는 림시동 선수와 괴만 선수가 우승하고 남자 복식 경기에서 마룡 선수, 허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복식 경기에서 담요헌 선수, 괴만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0: 이란 원자력 기구가 19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날 새벽 이란 서남부 달호윤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포탄 여러 매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원자력 기구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이 19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의 유명한 석유 도시인 아바단의 외곽이 이날 미군의 미사일 습격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 전력과술이 재생가능 에너지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17일 습격을 받은 전력 생산과 해수담수화 공장이 이날 재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쿠웨이트의 전력 생산과 해수담수화 공장이 3일 내 세 번째로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이란이 발동한 이번 습격으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량의 발전기 설비 우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르단 무장부대에 따르면 요르단이 이날 이란 미사일 3매를 격추했습니다. 다른 미사일 1매는 요르단 남부의 오제에 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거의 없다며 미국이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부장은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 나라와 글로벌 상업 활동에 대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시킬 때까지 미국은 군사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이 이날 이란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작전을 재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0: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1: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0: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0: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저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만웅의 봄날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국가안전과 인민의 안전은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외교관들이 피땀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평화군인 프로그램 현장에 당시 외교부 영사보호센터 위유미 부조임을 모셨습니다. 2015년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규모가 비교적 큰 철수 행동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비교적 큰 한 차례 행동이었죠.
2: 당시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군 함정을 주요 수송 수단으로 한 첫 영사보호 특별행동이었습니다.
1: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안전 문제 봉착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며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해외에서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주재국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봉사 비상 핫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교부 12308 핫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신변에는 우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뒤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1: 고마 우비와 곽열의 악수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대국적 책임감과 인민 최우선의 정신을 보여주며 억만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0: 같은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은 바로 신시대 우리의 통일전선 사업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참석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상 해설인 곽건경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1: 과변과 오마우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정치, 경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일전선이 발휘하는 강한 역할 덕분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강대한 국가가 있으며 모든 중국인,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이 떠날 수 없는 든든한 뒷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전선을 견지하는 첫 번째 요점은 시종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최대 공감대와 가장 광범위한 힘을 모으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단결은 힘이고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억만인민의 창조적 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과 대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꿈을 함께 이루는 강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한 곳에 집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방대한 힘을 모아 새로운 위대한 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적 위업을 창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곽근영 교수님, 경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함의가 깊고 풍부하며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대다수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나팔소리도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통일전선이라는 중요한 법보의 역할을 더욱 충분히 발휘해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중국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모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웅장한 거선이 파도를 가르고 항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보장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경전 시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当春乃发生，随风潜入夜，润物细。

0: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분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올 상반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자 여러 외신은 중국 경제의 근성을 강조하면서 기대치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보적 재산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인민폐로 69조 5,704억 원을 기록하고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성장해 글로벌 주요 경제 체중 앞자리를 점했습니다. 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연간 예기 목표를 위해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자신감과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올 들어 국제 변곡이 교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전에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예기를 3%로 재차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 성장 예기를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나온 상반기 경제보고서는 심지어 외부의 예기를 초과했음을 실증했습니다. 암벽을 극복하는 과정에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발전하고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위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리론연구원 원장 상백천은 올 들어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 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해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능동성을 발휘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근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발전 예비와 활력, 발전 공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질적이고 효과적인 재고와 량적이고 합리한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는 안정이라는 특성을 각인했습니다. 당면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140조 원을 넘었으며 이같이 방대한 규모를 기반으로 4.7%의 성장을 실현한 것은 특기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중국 국민 생산 총액의 증가량이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중 가장 큰 증가량이기도 합니다. 올 2,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는 주로 단기적 요인과 외부의 영향이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일부 외부적 영향을 받았고 석탄 생산이 국내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제기구는 2, 4분기 주요 경제체의 성장 속도가 모두 정도 부동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혁신과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가 동기 대비 5.4%,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물가가 온건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 거시경제 운행은 평온하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안정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뉴스와 비즈니스 채널은 관련 분석을 인용해 소매와 산업 생산 분야에서 중국의 수치가 예기보다 좋으며 단기 부양 측면에서 중국은 더 큰 조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안정은 글로벌 기업의 안정한 기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소비의 경우 중국은 대외에 소비 확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소비를 확대하는 중점 임무와 조치를 28개 보치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호텔 그룹인 아고 대중화구 최고 경영자 주봉명은 관련 전망 계획이 제기한 소비스 확대, 상품 소비 승격 등은 아고 그룹의 중국 영내 경영 책략과 일치하며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포석을 가열층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안정기 역할은 발전의 근성을 재차 과시했습니다. 수출입의 경우 올 상반기 지정학적 충돌이 다발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화물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고 그중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63개 나라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수입 규모가 연 17년 동안 세계 제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대시장 세계의 대기회는 끊임없이 현실화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모멘텀의 기여도는 40%를 넘습니다. 케냐 수도 주파수 변조 사이트 등 국제 언론은 중국의 혁신 배당금은 충격이 아니라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 경제는 부진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더 많은 혁신 배당금을 뜻합니다. 미국 PNG

회사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회사의 최대 혁신센터로 불리는 북경혁신센터가 출시하는 신제품은 매년 평균 100여 가지에 달하며 중국 시장의 혁신 성과를 끊임없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면 외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기본면은 여전하며 연간 경제성장 예기 목표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의 내생 동력은 한층 더 증강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족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신구 동력 전환의 가속기인 인공지능은 이미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가 호혜 실무 협력을 심하는 관건적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책과 산업, 인재와 기술 면의 협동 통로를 지속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 양측은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화 발전에서 라틴아메리카가 부딪힌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디지털 신동력 에너지 육성에 동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개방 협력 리념의 인솔하에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서둘러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혁신 발전 화폭을 그리면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포괄적

실내의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기업은 현지의 주변국을 방사하는 지역 데이터 허브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를 대표로 하는 중국 기업은 실내에 이미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건설하고 현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코에서 중국과 메이코 스마트 경제 발전 기회 연구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기빈들은 중남 아메리카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중국과 메이코 그리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스마트 경제 협력 전망 등을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에스파냐 중국 정책 관찰넷은 디지털 시크로드 협력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협력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성과가 가장 풍성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와 가리브 경제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 지수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의 전반 발전 수준은 세계에서 중하류 수준에 놓였으며 다수 국가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놓였습니다. 중남미 국내 생산 총액과 인구가 전 세계의 6.6%와 8.8%를 차지하지만 인공지능 투자 유치율은 1.1%에 불과하며 미래 발전 예비가 아주 큽니다. 라틴 아메리카 본토는 자주적으로 개발한 하층 모형이 결핍해 관련 분야의 공공 서비스와 산업 생태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초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 기업은 근접 아웃소싱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연산력과 서버 산업 사슬을 통제해왔습니다. 상무 관계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원생 언어 데이터와 시장을 제공하고 미국은 상업 리운을 수확합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강한 우려를 자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인사들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 자주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공평과 보편적 혜택, 협력 공유 원칙을 견지하기에 현지의 현실 상황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원화 기술 협력의 우선 방향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 고문 아모디는 중국과 인공지능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신기술 도전에 적절하고 대등하게 대응하는 출로며 디지털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주권과 발언권을 수호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루과이 언론은 디지털 기술로 기층 산업,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려는다고 선포했습니다. 2025년 5월에 발표한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회원국 중점 분야 협력 공동행동계획은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관련 계획에 따라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 거래 협력 대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고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 기제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공지능 협력은 전형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 보너스, 광활한 소비 시장과 청정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완전한 인공지능 산업 사슬, 풍부한 응용 실천 경험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건설, 인재 육성 등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복단대학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관리센터 집행주임 진지민은 시종 평등 상생의 발전 리념을 견지하는 중국은 기술 관리 면에서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0: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합해 관리 참여도와 발언권을 부단히 제고하고 인공지능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식을 개척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발전 전체를 보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쌍방은 앞으로 협력 분야를 계속 확장할 것이며 연산력 센터 공동 건설, 인공지능 실험실 건설과 인재 양성, 본토의 혁신 조체 육성 등을 다룰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보편적 혜택을 강화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내였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서장의 이학,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장의 감로장향에 대해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씨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은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장약 전매점으로서 정부에서 발급한 장약 판매 허가증이 있는 민족

0: 이학유한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은 연변촌에 있어도 감로 장약 독점 영업권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은 특징상에서 전통적인 장의학 이론하고 현대 상업을 결합한 이런 장의학 체계에서 유래한 특색이 있는 장약만 판매합니다. 예, 즉 일반 약방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이런 장약만 판매하고 우리 장약품이 독창성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예, 특별한 자격요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런 정기화한 장약방입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안심하고 약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장약방에는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들이 다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예, 우리 환자분들은 직접 우리 연길시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감로 장약에서는 예, 가장 대표적인 약이가 바로 보물급 장약 중에서도 치수의 전주완이가 모든 질병, 예, 특별히 중풍하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혹은 심장관의 예, 혈관하고 신경계통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아주 보기한 치료제입니다. 예, 지금 가장 리상적인 치료제라고도 합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좀 이 간짝으로 간하고 단마에 좋지 않아가지고 저래. 항상 그 한쪽 옆구리가 아프고 저 무슨이니까 걔가 옆구리 좋지 않고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위에 담낭 그 벽이 좀 두껍고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입이 계속 좀 쓰고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지방간도 좀 있고 경계에 이번에 좀 한 50을 먹었습니다. 뭐 먹었는가 뭐 런칭망제하고 숭수완은
0: 네.
2: 네, 이래 지금 같이 먹었는데 한 50일 먹었는데 좀 효과 알깁니다.
0: 네.
2: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 이렇게 좀 그저 이 먹기 전에는 누구도 한쪽 옆구리가 겨우고 한쪽 옆팔로 눕기도 아프죠.
0: 네.
2: 겨워서 아파서 그래던 게 그게 좀 낫고 소화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0: 네.
2: 전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계속 먹어야 되겠네.
0: 예, 이 지금 강경화까지 있고 예, 이 소화 잘 안 되고 지금 또 대부분 군에 세대면 또 지방간에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3개월 한 개료 정도로 6개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알수오의 숭수와는 각종 간염하고 담낭염의 우선으로 써야 되는 감로장약입니다. 예, 예, 그리고 만성 간염이 치료제고, 예, 병독성 간염도 치료합니다. 예, 때문에 그 두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예, 그 효과 영속 폭 알린다 말입니다.
0: 예, 지금 숭수완이,
2: 예,
0: 예, 숭수완의 효과를 잘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2: 예.
0: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저는 예, 소변이 가끔 자주 나갔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항상 그것도 배가 무지감에 소변 밭도 번고 가지 않고, 특히 저녁에는 예, 저녁이나 낮에나 예, 한 시간 한 번씩 나가다 나가, 예, 그래서 장마다 가게 되게큰 태산 저는 근심이 됩니다.
0: 예.
3: 그리고 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변이 자주 보다니까, 밤잠 못 자고 나니까, 예, 대통령 남이 얼굴이 통통 벗기고 손발도 벗기고 예 그리고 맥이 똑 떨어지고 밥맛이 이러지고 예 잠 제대로 못하니까 진해 맥이 똑 떨어져서 예 이랬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런지망제하고 허리 리뇨환이라니 하고 예 어저는 예 한 50을 거짓 먹고 있습니다. 예, 걔네인 반응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이전보다의 다수도 좋고, 예. 그래도 한 더 세,

0: 시간에 한 번씩 보고 이래고 나니까 밤잠이 그래도 서너 시간씩 어떤 때는 영상 보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밥이
1: 예.
0: 여보세요?
2: 예.
0: 그래서 저는 이 약을 조금 더 먹으려고 합니다.
2: 예. 그 두 가지 약이 그 같이 결합했으면 이 허준이녀와니가 신장을 보양하고 신정을 공고하게 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만성 방광염, 급성 방광염, 그리고 여실금, 예, 그리고 이 과민성 방광염, 여기에 다 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요즘에는 지금 날씨가 더우면서 우리 한기가, 예, 이 몸에 깊숙이 박이면서 여성분들이 방광염이 많습니다. 예, 제일 많이 감기보다도 더 많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간에는 예, 그 좀 충실히 했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 쓰십시오 계속.
0: 예. 그래 이게 맥이 나고 좀 신난다.
2: 예 맞습니다.
0: 예. 잘 들었습니다.
3: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생기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잠이 잘 안 오고 예, 허락 낮고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2: 예.
4: 그래서 하신 커피에가 치수에 좀 좋아로 지금 50일 썼습니다.
2: 예.
4: 이 하신 커피는 하루에 한 번만 먹는데다 한 대씩 먹을 때 효과 용서없습니다.
2: 네.
4: 예, 지금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떠나지 않고, 예, 이 손발이 차갑고, 저리던 것도 이렇고, 잠이 잘 나고, 혈압도 지금 많이 내려왔고,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지금 많이 나서 좋습니다.
2: 네.
4: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 예,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다.
2: 예, 그 두 가지와 같이 결합하면 치료범위 용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혈압뿐만 아니라 혈지하고 혈당 이것도 다 조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이 손발이 차거나 어지럽고 두통이 있거나 수면 장애, 예, 뇌경색 후유증 여기에도 다 좋습니다. 예.
4: 예.
2: 그 두 가지 결합해서 쓰는 게가 지금 예, 우리 이 현대 의학으로 전문가들도 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쓰시면서 그냥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예,
4: 예 우리들선 쓰는데 내겐 색이 용서없습니다.
2: 맞습니다.
4: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5: 저는 위 아프고 쓰리고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재 다탕화 저소다시를 쓰고 있습니다.
2: 네.
5: 한 달 썼는데 위 아프지 않고 쓰리지 않고 소화 잘 돼서 밥 잘 먹고 있습니다.
2: 네.
5: 그래서 밥이 연 맛이 있습니다.
2: 네.
5: 그래서 이 효과 좋으니까 배달 받아 더 쓰자고 됩니다.
2: 네.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5: 992번. 예,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안을 보면은, 예,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뇌출혈하고 뇌혈전, 뇌경색, 예,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후유증,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떤 분들은 금방 나는 이 뇌경색, 이 뇌출, 중풍이 와서 하는 분들에게도 효과용 빠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정신이 좀 흐리터분하거나 좀 엄중하게 중풍이 있는 분들은 정신 상태부터 좀 흐리터분합니다. 예, 이런 상태고 언어가 똑똑하지 못하거나 이런 언어 장애 있거나 또 이 중풍으로 해서 항상 좀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거나 반신불수 치료에서는 효과가 아주 빠르고 선명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발표된 문장에서 보면은 이 치수의 전주환하고 얼수의 전주환을 교차적으로 쓰면은 이 중풍 후유증에서 효과를 더 잘 본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풍 후유증이가 좀 오래된 분들은 치수의 전주환하고 쌍후환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쌍후환이라든가 혹은 두제환 이렇게 같이 쓰면은 효과를 더 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을 보면은 이 병증이 영 복잡합니다. 기혈순환이 막히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직접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잘 자문하고 또 변증하고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0: 발전주화로 보면은 관심병이 있거나 협심증이라든가 또 이 심리부치 있는 분들 또 심금염이 있는 분들 이 신지엔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신지에는 거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감기 뒤끝에 오거나 혹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맥이 없었거나 이럴 때 오는 이런 후유증입니다. 예, 때문에 이런 심근염이 있거나 고혈압이라든가 편두통, 예, 그리고 갱년기 종합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 치료에서도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이럴 때에는 우리 관심병에는 대부분 치수의 전주환하고 바오의 천샹환, 예,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으로 바로 심장 기능이 하강되면서 또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 로더코어와는 같이 쓴다 할 때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데서 또 효과가 빠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환 이 자체 본약이가 신경을 많이 안정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잠깐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작년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요.
0: 예.
4: 계속 눈이 텁텁하고요. 엄청 낀 것 같기도 하고 눈이 깔깔하기도 하고요. 계속 무섭게 자꾸 날아다니는 것 같고 이랬습니다.
0: 예.
4: 예,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거리도 정신도 안 나고 머리도 아프고 예. 눈이 침침하고 이래서 저희 전번 그건 한 달 넘었는 이제 그 장이 빵 찾아가서 장 대표로 만나봤습니다.
0: 예.
4: 그 부위 약을 두 가지 줍니다. 예. 치수의 전주 하나하고 미니모스를 의한 두 가지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을 조금 넘어 먹었는가 그랬는데 지금 막 날아다니는 그게 없어지고 우리 침침하고 우리 정신이 나고 머리 띵하다 이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확실히 효과가 용 좋습니다 이야기. 예, 그러니까 머리 아약과 정신하고 이 눈이 깔깔하던 것도 많이 낫고 눈이 검색이진 것도 텁텁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무슨 구부집 되니까 선수가 이 자꾸 꼽지게 되란 말입니다.
0: 예.
4: 지금 이거 먹으면서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네.
4: 이 약이 정말 두 가지 배합이 잘 돼 그런지 용이 정말 장약이 돼 그런지 효과 정말 좋습니다.
0: 예, 그 미모스류의 와는 한계료정이 석 달이고 또 한계료정 사시면은 한 달분은 또 더 드립니다. 더 드리면서 홍화진강화를 또 열 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네. 세 가지 약의 치수의하고 미모스류의와 홍화진강환 이 세 가지를 같이 쓰면은 모든 눈 질환에 다 효과를 본다. 예.
4: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 민무스류의와는 이 간열로 인한 눈병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간열하고 혈열을 동시에 제거해 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쓰면 이제처럼 비문증이 있거나 또

0: 눈이 불편하고 분비물이 많고 예, 이런 다양한 이 안과 질환의 효과를 잘 본다. 예.
1: 예.
0: 그대로 그냥 쓰십시오. 예.
1: 그럼 좀 또 이 상고 마저 먹기 전에 활동할 때 가서 이 자고도 한번 다 같이 또 써야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간도 좋아지고 예, 눈도 좋아집니다.
1: 예. 예. 바짝 써서 치료해야지.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조화로 보면은 신경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덕길장 약방에서 보면은 이 치수의 전조화니가 재구매율이가 100분의 90% 이상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잠깐 기관지가 예, 좀 아예 전지용 오라 했습니다.
0: 네.
3: 그래, 원래 또 그랬는데도 와서 코로나 지난 다음에 잠깐 어제 가라에 잠깐 예, 그렇게 많고, 예, 가라 어제 정말 또라이시더라 말입니다.
0: 네.
3: 예, 한 3개월 전에 보통 갔다 어떻게든 감기 한번 왔는데 그 전에도 또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감기 왔는데 제가 예, 계속 이 기장 기침이고 자기 전에도 계속 기침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어제 기침굴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 계속 가래에 있는데 제가 우선 가래로 이 배트무별로 또 없는 것 같고 아예 배트무 가랑가랑하고 예 그렇게 사람 신경 좀 거슬리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0: 네.
3: 그러니까 人情长久가 병원이 먹었습니다. 한 4-50일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약 먹은 다음에 제가 몸 안에 너무 개운하고 이제가 뻥 뚫린 것 같고 예, 그렇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 가서 뭐 가깝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던 게 그냥 그렇게 예, 장기침 그렇게 하던 것 하는 게 제가 그것도 예 많이 나사진이 게 알면 우선 용서하겠단 말입니다.
0: 네.
3: 예, 전무니까 이렇게 약도 전무니까 좋고 이놈 이런데 이거 제가 나 전무니까 먹기는 지금 이렇게서 약 있어 먹긴 먹는데 전무니까 좀 지난 무슨 또 그래도 싸이
0: 지금 몇 달을 썼습니까?
3: 한 4-50을 썼습니다.
0: 아, 석 달을 쓰십시오. 예? 우리 지금 이 폐빙화로 보면은 이 폐공농하고 폐기를 이 통하게 해주는 공농 높여주고 폐기를 통하게 합니다. 정적으로는 우리 폐의 독소도 배출하고 호흡계통 손상을 수복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면역력도 높여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망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이런 면역력도 높여주고 독소도 배출하고 예? 그래서 같이 좀 쓰면 오래된 이 호흡기 질환이라도 다 회복이 됩니다.
3: 아 그렇습니다.
0: 예예.
3: 그런데 이게 지금은 잠시 이래 또 좋아지는 게 용좀 선명하게 알기고 이래 이러고 이겐다 특히 이 교환되니 때문에 좀 용이를 많이 먹었단 말입니다.
0: 네 그런 사람들이 쓰면 좋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예, 이 폐신병, 예.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나쁘다. 이런 폐질환 오래 한 분들은 심장에 같이 또 영향 본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있거나, 산소 부족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다 효과 좋습니다.
3: 아, 그래, 그런지 하여튼, 이전에 보면 어떤 때는 혹시 가슴도 좀 두근거리고, 가깝한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그렇더란 말입니다.
0: 머리도 맑아지죠, 예?
3: 예.
0: 맞습니다.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걸에 예. 쓰면서 예. 조절을 하면서 그래 또 쓰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치수의 전조화로 보면은, 여러 가지 완고성 실면. 예, 지금 실면으로 앓는 분들이 70대에는 10명 중에 8명이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근데 이 불면증이 원인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예, 우리 심혈관 질환으로 불면증이 오는 분들도 있고, 기혈이 부족함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소화계통의 불편함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이 연세에 오면서 생기는 불면증은 대부분 내장 기능과 관계됩니다. 신경 쇠약으로 오는 분들은 예, 좀 적습니다. 근데 내세가 있으면 신경 계통도 퇴화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또 우울증을 같이 동반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0: 분들에게는 이 치수의 전조 안에가 예, 불면증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 예, 이런 것 증상들 같이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치수의 전조 안에는 경도 이식 문란 예, 좀, 이 사유가 좀 별난 이런 분들이, 예, 이런 데도 좋고 또 정신분열증에도 씁니다. 예, 그리고 뇌위축이라든가 로인성 치매, 파키슨병하고 간질병 등 이런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입니다. 예, 때문에 이럴 때에는 우리 배합하는 약을 보면은 치수의 전주완하고 이 안성완 같이 또 배합합니다. 예, 그리고 또 엄중한 분들은 두제완 같이 씁니다. 이렇게 정황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 실제적인 신체 상황에 따라서 같이 약을 잘 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치수의 전주완은 왜서 장기적으로 쓰라 하는가 하면은 예, 우리 치수의 전주완을 보면은 예방하고 복원하고 치료하는 작용 동시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노화도 늦춰주는 작용이 있어서 지금 오래 쓰신 분들은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노화까지도 예, 늦춰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하고 신경을 보양해주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예, 우리 지금 많은 고혈압 환자거나 혹은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여전히 다 혈관 탄성 문제입니다. 예, 때문에 치수의 전주화를 쓴다 할 때에는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 탄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연쇄 질환에서 또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뇌위축이 있거나 뇌공혈 부족이 있거나 혹은 기와 혈이 부족, 예, 그리고 허증, 예, 지금 우리 노년에 냄새가 있으면은 기와 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 이 기와 혈이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 허증이라 합니다. 예, 이런 허증이 생기면서 치료가 좀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완은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중하게 심장병을 앓았거나 지금 또 심장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게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치수의 전주완이 구체적인 림상 효과를 본다 하면은 뇌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혈관 저항을 낮추면서 혈속판이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이 점도를 낮춰서 혈전이 형성되는 거 억제시킵니다. 이 과정이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효과를 보는 면에서 다른 약을 쓰는 것보다도 환자분들이 그 느낌이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뇌혈액순환하고 뇌세포 에너지 대사를 개선시킵니다. 모든 질병이 낫자 한다 할 때에는 우리 이 에너지 대사가 잘 돼야만이 약물이 우리 인체에 흡수도 잘 되고 효과가 명확하게 봅니다. 예, 그리고 뇌공혈 부족이 있거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예, 뇌순환 장애에 대한 체내 내성을 강화시키고 뇌산소 소비량을 낮추면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누구나 치매를 좀 걱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노년에 지금 우리 치매 예방에서도 치수의 전주완이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치수의 전주완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치료제라는 인증까지 또 받았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구체적인 림상 효과를 본다 할 때에는 진정 효과하고 항경련 효과도 여전히 아주 뚜렷합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0: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이야기에서 주주와 친구들은 커다란 코끼리 거북을 만나 소중한 우정을 쌓고 함께 공원문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주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었죠. 또 유익한 지식도 배우고 신나는 모험을 겪으며 즐거운 노래 대결도 보고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특별한 모험의 마지막 이야기,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가 시작될 거예요.

0: 맞아요. 새 친구는 코끼리 거북의 등 위에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못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코끼리 거북이 왜 이 공원에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났던 큰 도마뱀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아직 궁금한 점이 가득해요.
1: 과연 주주와 친구들은 무사히 이 공원을 떠나 동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 거북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밝혀지게 될까요?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0: 새로운 친구를 만나니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은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나는 토마토를 심으러 이 공원에 왔어요.
1: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토마토를 심으러 왔다고요? 토마토를 어떻게 심는데요?
0: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1: 나는 중태평양에 위치한 가라파고스 군도에서 왔어요. 이 섬에는 아주 특별한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잘 익으면 색상이 정말 예쁘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0: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도마들을 옮겨 심어 키우려 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0: 내가 그 도마들을 옮겨 심을 수 있어요.
1: 정말인가요? 혹시 마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추주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0: 이때 아그 아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번뜩 깨달은 듯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그분인가요?
1: 얼마 전 동물원에서 도마도 심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모두들 그를 도마도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 도마도 대사는 특별한 도마도 씨앗을 가져와 향기롭고 달콤한 도마도를 심었다고 했어요.
0: 아그 아가씨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 도마도 대사가 눈앞에 있는 이 우직하고 큰 산 같은 코끼리 거북이라는 사실을요.
1: 코끼리 거북은 직접 도마도 씨앗을 가져와 이곳에 심는 과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0: 가라파고스 군도의 도마도 씨앗을 내가 뱃속에 머금어서 가져와요. 아, 그리고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싱그러운 도마도 새싹이 자라나죠.
1: 네, 그 과정은 좀 별로인데요. 쟁쟁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0: 쉿, 예의를 갖춰야 해, 쟁쟁아.
1: 주주가 쟁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웃으며 말했어요.
0: 괜찮아요. 충분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도마도가 널리 퍼져 자라나는 자연의 방법이거든요.
1: 그 말을 듣고 모두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멀지 않은 덤불 속에서 사악한 눈동자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9장 가장 뜨거운 리별식.
1: 여러분, 두꺼비 아저씨 사진을 가실래요?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자 주주가 가장 먼저 소리쳤어요.
2: 네,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가 방금 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 좀 수줍어하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몇 장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악어 아가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2: 이 사진 정말 좋아요. 두꺼비 아저씨가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1: 주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학쥐 도마뱀이 기어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2: 오, 당신은 무슨 동물이에요?
0: 총군이 물었어요. 학쥐 도마뱀은 총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먼저 주주 곁으로 기어와 물었어요.
3: 안녕하세요. 주주님 맞으시죠?
1: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주주가 의아해했어요.
3: 저는 학쥐 도마뱀이라고 해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주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1: 학쥐 도마뱀은 등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며 말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제게 주주님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주님이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 꼭 간직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쟁쟁이가 서둘러 물었어요.
2: 저는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저도 칭찬해 주셨어요?
1: 학쥐 도마뱀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두꺼비 아저씨께서 쟁쟁이님은 정말 귀엽고 호기심 가득한 날다람쥐라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총군도 자기만 빠질까봐 조급해서 물었어요.

0: 저는요, 저는요,
1: 정군님은 정말 개구쟁이라고 하셨어요.
2: 하치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총군이 살짝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치 도마뱀이 이어 말했어요.
1: 그리고 정말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2: 그 말에 총군은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이 공원에 들어오면서 악어 아가씨도 무서웠고 대형 얼룩뱀도 두려웠는데 두꺼비 아저씨가 자신을 용감하다고 칭찬해주자 총군은 마음속으로 앞으로 두려워도 용감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1: 자, 다같이 사진 찍어요. 학치도바뱀이 카메라를 땅에 설치해 놓으며 말했어요.
2: 저도 끼워주세요. 악어 아가씨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 당연이죠. 악어 아가씨가 맞으면 안 되죠.
2: 하치 도마뱀은 친절하게 말하며 악어 아가씨를 안내했어요.
3: 하치 도마뱀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0: 살려주세요! 두꺼비 아저씨가 다치셨어요!
2: 두꺼비 아저씨가 다쳤다는 말에 모두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악어 아가씨와 하치 도마뱀은 걸음이 좀 더 빨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끼리 거북과 주주 일행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코끼리 거북도 힘껏 기어갔지만 발이 갑자기 뭔가에 휘감겼어요. 바로 대형 얼룩뱀이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줄곧 주주와 친구들을 몰래 뒤에서 따라왔던 것이에요.
3: 대형 얼룩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긴 꼬리로 주주와 친구들을 에워쌌어요. 이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틈도 없었어요. 그때 총군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 주주와 쟁쟁이를 자신의 뒤로 숨겨 보호했어요.
2: 그는 대형 얼룩뱀이 커다란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힘껏 숨을 참은 뒤 그대로 힘차게 대형 얼룩뱀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0: 총군아!
3: 주주와 쟁쟁이가 함께 외쳤어요.
0: 총군아!
3: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총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0: 걱정 마! 나 지금 대형 얼룩뱀 뱃속에 있어!
2: 총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얼룩뱀 배가 왼쪽으로 불룩해졌다가 오른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고 앞으로 부풀었다 뒤로도 부풀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너무 아파서 코끼리 거북 등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옴짝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3: 총군은 대형 얼룩뱀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속 태엽장치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대형 얼룩뱀 배를 깊은 동굴처럼 여기며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였던 거예요.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던 대형 얼룩뱀을 로봇 강아지 총군이가 멋지게 제압했어요.
2: 이제 그는 정말 용감한 기계 강아지가 됐어요.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총군은 정말 대단하고 용감했어요.
3: 총군이 대형 얼룩뱀 입에서 기어나올 때 악지도마뱀과 악어 아가씨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악지도마뱀은 방금 있었던 일을 듣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총군을 향해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0: 여기 봐주세요, 총군님.
2: 총군은 이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겼어요. 이 사진은 용감한 모험을 증명하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3: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쟁쟁이에게 씌워주고 분홍색 리본을 주주머리에 예쁘게 묶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친구들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따뜻하게 그들을 배웅했어요.
2: 주주와 쟁쟁이와 총군이 함께 그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0: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2: 그러자 공원의 동물들도 큰 소리

0: 로 대답했어요.
1: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꼭 놀러오세요.
0: 주주와 친구들은 이제 량서류와 파충류 공원을 떠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주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새로운 카멜레온 사진 한 장이 사진 속에 섞여 있었어요.
2: 주주는 바로 알았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작은 용이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사진을 넣어준 것이라는 걸요. 이 사진 속 카멜레온은 마침내 주변 색깔과 다르게 특별한 색으로 변해 있었고 사진 정중앙에서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0: 주주는 사진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어요. 이제 주주는 소중한 두 친구와 함께 또 새롭고 멋진 여행을 펼치게 될 거예요.

0: 친구들 주주의 여행 모험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새 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소중한 친구도 만나고 여러 위험을 두르며 무사히 공원을 떠났어요.
1: 이번 모험을 통해서 주주와 친구들은 겉모습보다 진심어린 내면이 더 소중하다는 것,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법, 그리고 친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의미 있는 모험이었죠?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0: 이 시간 프로교육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9일 성당위 상무위원회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안도현에서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재후 복구 건설에 중대한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원 조치를 실제 구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을 찾아 하천 감탕 제거, 제방 보강, 쓰레기 운반, 큰물 피해 시설 조사 복구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 주변에 일부 잔도가 떠내려가고 강가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물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와 하천 양안의 환경 정돈을 서두르고 인력과 기계를 투입해 하천의 감탕과 부유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강 기슭에 흩어진 쓰레기와 남겨진 폐기물을 질서 있게 운반 처리하고 하천의 홍수 배출 공간을 원활히 해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는 강남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사이 한 현지 주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호가복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피해 상황과 환경 종돈에 대한 의견 건의를 상세히 문의하고 재복구 사업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위와 정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재복구 재반 사업을 잘 들어주고 하루빨리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안도현 현급 도로 봉양 구간의 일부 로반이 홍수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호가복은 피해 구간 현장에서 로반이 파손된 깊이와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 응급부문 책임자들에게 붕괴 총량, 응급처리 진척과 도로 복구 공사 기간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양 구간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긴급 보수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된 도로 구간에 대해 봉쇄 관리를 실시하고 눈에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장치를 추가 설치하며 순찰 횟수를 늘려 붕괴와 산사태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로반 보강 작업을 서둘러 전개해 가장 짧은 시간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회복하고 대중 출행 안전과 물자 운송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수재민들의 집을 찾아 주택 파손 상황과 감탕 제거 진척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원 간부들과 공안 간부 경찰들이 촌민들과 함께 감탕을 없애고 잔물을 정리하자 두꺼운 감탕에 뒤덮였던 뜨락이 점차 본래 모습을 되찾고 촌민들의 얼굴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신심이 어려있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감탕이 쌓이면 쉽게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청소와 소독을 하루빨리 마쳐야 합니다. 간부와 대중, 자원봉사자 등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집 앞뒤 뜨락, 가축, 가금, 우리 등 중점 구역을 준시하며 쌓인 감탕을 철저히 없애고

0: 생활 쓰레기를 운반해 한 가구를 청소하면 한 가구가 깨끗해지게 해야 합니다. 소독 방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 소독 대오와 약재, 설비를 신속히 배치해 침수 구역에 전방위적으로 약물을 살포해야 합니다. 화장실, 수원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 처리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주어 재우 환경 안전과 대중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 지도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 강우대 북상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극단적인 폭우와 홍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 도나, 왕청, 안도 등 현지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가 발생해 홍수 방지와 홍수 대처 사업에 막대한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주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 작전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앞장서 돌진하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적인 자세로 대중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안도현의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은 관건 단계에 처해있습니다. 주와 현 각급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은 이를 악물고 목표를 겨냥해 힘을 기울이며 감탄과 장염을 제거, 환경 종든, 위생 방역, 생산 회복 등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해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배수, 감탄과 장염을 제거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응급구조 각종 자원과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포전, 하천과 도랑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며 류형별로 고인물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쌓인 감탄과 생활쓰레기, 폐기잔물을 서둘러 없애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농촌 주거 환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우 위생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물이 지나간 모든 구역과 침수 장소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소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음료수원 보호구역, 대중 집중대피소, 가축가금 사육구역, 공공장소 등 관건구역에 대한 수질 감축, 환경순찰과 전문소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우 공공위생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큰 물 피해 시설 복구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도로, 급수와 배수, 전력과 통신 등 기초시설의 파손 정황을 조사, 정리하고 파손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통계해야 합니다. 각종 시공 역량을 통괄적으로 통합하고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시공 진척을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해로 훼손된 농경지와 농업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대중을 조직 동원해 자발적 생산 구조 사업을 펼치고 농업 기술 일꾼들을 각 향촌에 파견해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남새 등 공예 작물을 보충 재배, 교체 재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가들이 농업 보험 배상 청구를 제때 신청할 수 있게 도와 생산 회복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 줘야 합니다. 재복구 대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복구와 장원한 발전 수요를 결부해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로 등 관건적인 기초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함으로써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층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주장 두경국, 안도현 당위석이 진공뢰,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새벽 5시 연길시 삼꽃거리 2599 번지에 새롭게 자리 잡은 수상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 시장의 상인 335가구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모두 입주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의 20여년 기억을 간직한 변경도시 지표가 이번 여름 새로운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에서는 수상시장 현장을 찾아 새로운 환경과 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 대청으로 들어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부드럽고 쫄깃한 찰떡, 새콤달콤한 김치가 눈길을 끕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상인들의 사구려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은 옛 주소로 찾아갔다가 이전 소식을 듣고 새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사천 송도에서 왔는데 아침 시장에 이렇게 활기차고 번창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찰떡과 김치 등

0: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어 미식 천국과 같아서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작은 매대에서 독립 매장으로 승격되면서 새 시장은 상인들에게 넓은 공간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화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요구르트 가게 업주 부성명입니다. 새 시장 안에 조선족 민속 요소가 더욱 풍부해 곳곳이 사진 촬영 공간이 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도 새 환경과 새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크게 좋아진 점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넓고 깔끔하며 주방과 식사 구역이 분리돼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매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은 관련 봉사를 승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치를 무료로 진공 포장하고 얼음을 넣어 택배로 발송하며 막걸리 판매 상가는 택배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운송비를 낮춰 연변의 맛이 더 빠르게 전국 각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부국장 형위입니다. 새 수상시장은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며 민속 배방, 채색 벽화, 조선족 민속 초가집, 2층 초대형 전망대, 연집 류운 구름다리까지 입체적인 관람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옛 수상시장은 지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매년 증수기가 되면 침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민생, 관광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4km 떨어진 곳에 시장을 이전하고 새롭게 새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 시장은 미식 체험, 민속 체험, 특산품 쇼핑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 문화 관광 지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새 시장을 둘러보면 세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째는 인기가 정말 많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수한 국밥과 삼계탕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셋째는 외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한 식탁에 앉아 한 솥에 담긴 다양한 맛을 나누며 연길의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준공되고 야간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 전천후 소비 환경이 완성됩니다. 이번 여름 새롭게 출발한 연길 수상시장은 뜨거운 생활의 연기로 연길 생활의 따뜻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취는 도시의 가장 좋은 바탕색입니다. 재래시장을 문화관광 IP로 가꾸는 것은 대중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일시적 인기를 꾸준한 인기로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 정취 속에 피어오르는 것은 뜨거운 삶의 온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변경의 작은 도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1: 18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대련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순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무대와 중간 시간 문의 공연, 팬 교류, 도도씨 간 훈훈한 이야기가 연이어 펼쳐진 문화체육의 성년이기도 했습니다. 연변과 대련은 축구를 매개로 도도씨 문화관광선전, 무형문화재 장터체험, 경기장 특색공연, 편의관람 봉사, 량측편의 우호적 교류를 엮으며 문화소통 교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체육경기로 지역문화관광협력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전 량측축구편협회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잘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당일 2008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이자 대련 축구팬인 마학경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 봉사를 최적화해 14구역 관람석에 로인, 장애인 전용 좌석을 따로 마련해 전민이 축구 경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입니다. 정부에서 로인들을 배려해 이런 관람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뜨거운 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전 무대는 가야금 운율, 조곡 찬가로 막을 열었는데 200명 연주자가 푸른 잔디 위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바탕으로 창작된 무용, 학상

0: 연변쇼가 공연됐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연변호는 조선족 전통민요 판소리 창법의 다양한 현대 음악적 요소를 융합해 연변 홍색 역사와 민족 단결 핵심을 깊이 담아 연변 아들딸들의 가곡 정회와 여러 민족 대중이 힘을 합쳐 고향을 건설하는 포부를 노래했습니다. 경기 중간 시간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대련의 20인조 동북초계심 문화관광단 남성조가 무대에 올라 기세 넘치는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관람석 역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태응원단은 사구역 관람석에서 새롭게 안무한 개춤을 선보였습니다. 민속복장을 입고 명태와 킹크랩을 들고 번갈아 춤추는 이들의 응원은 가장 큰 볼거리가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연변과 대련 양측 팬들이 구역을 넘어 화답했습니다. 연변 팬들이 대련 환영합니다를 외치면 대련 팬들은 곧바로 연변 고마워요로 답하며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도 역시 다채로웠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는 각종 조선족 전통 기예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전시돼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성급 무형문화재 연변냉면 제조기법을 활용해 관람 중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컵냉면을 선보였습니다. 연결 삼꽃냉면 융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휴대용 컵냉면을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기 간편하며 대련 팬들이 연변의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은 현장에서 단조 기회를 보여줬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로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연변 지역 문화와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열정을 날리고 싶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는 대련시 문화관광추천소개회와 장터가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 당소남입니다. 저는 대련에서 온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입니다. 대련시 문화관광국과 함께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두 도시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2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바탕으로 뜨거운 훈장 분위기, 짙은 문화 관광 풍정, 선수들의 완강한 투혼이 어우러져 빛을 발했고 승패를 넘어 체육과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하는 생동한 실천 사례가 됐습니다. 한 경기를 통해 민속 공연, 특색 무대, 팬들의 훈훈한 교류, 도시 간의 대화를 엮어내며 연변 축구의 고향과 가무의 고향이라는 두 가지 명암을 전방위로 과시했습니다. 용암의 최간추리 뉴스입니다. 공무원의 비준 동의를 거쳐 문화 및 관광부는 그일 관광 강국 건설 15호 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관광도시와 특색 관광지 분포에서 연결이 특색 관광지에 입선되었습니다.
1: 오랫동안 동정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며 완전한 생태 문명 치리 체계를 통괄적으로 구축하고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생태제품 가치 전환 경로를 원활히 하고 본토 특색 자원에 의거해 부민 산업을 발전시켜 생태 보호와 대중증수 협동 발전을 실현한 데서 성급 원림 도시 삼림 건강 양생 기지로 선정됐고 2025년에는 국가급 생태 문명 건설 시험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0: 연결시 새수성 시장이 7월 19일 정식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교환회사에서는 새수성 시장 버스 종류소를 신설하고 6선, 23선, 50선 세 갈래 경유 로선을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세 갈래 로선의 버스는 기존의 23대에서 29대로 늘었고 고봉 시간대 운행 횟수는 하루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늘었습니다. 로선 정원 승객 수는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어 전반적인 수송 능력이 약 33% 향상되어 현지 주민의 장보기 수요와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행복한 세상.
1: 정다운 목소리.
0: 삶의 향연.
1: 삶의 향연.

안녕하십니까, 서태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나가야겠죠. 네,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둘째 형수님에 대한 글과 형제 자매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큰 누나의 이야기, 그리고 고독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0: 희망이 꽃피는 세상, 따뜻한 마음, 푸근한 인정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어갑니다. 희노애락,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먼저 최장촌 씨의 소개, 둘째 형수님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형수님 최장촌. 얼마 전 해외에 있는 딸집에 가 계신 둘째 형수님이 위챗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을 올리었다. 병만으로 앓고 계신다더니 무척 쇠잔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으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리고 핏기 없는 얼굴이 아주 창백하였다. 둘째 형수님이 최씨 가문에 시집 온 건 지난 70년대 중반이었다. 겨울철에 첫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꽃노을까지 쓴 둘째 형수님은 눈꽃처럼 하얗게 아름다웠다. 곤색 중산복 차림새를 갖춘 형님은 그저 기뻐서 싱글벙글 웃었다. 저녁에 이르러 25평방짜리 비좁은 집안에서 형님의 동창들이 오락판을 벌리었다. 형수님은 일부러 형님이 지은 노래를 불렀다. 장백산 기슭을 굽이치는 해랑 강물은 산줄기를 타고 넘어 대체전을 감도네. 부드럽고 순우한 목소리에 곡조를 잘 넘겨 모두가 가수 못지않다고 박수를 치며 한 곡 더 요청을 했다. 형님은 얼씨구 절씨구 주임새 맞춰 흥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나는 처음에 민용무를 갖춘 형님이 매끄럽고 까다로운 줄 알았다. 그러다 점차 시집 조기를 두루 요량 있게 처리한 걸 보고 아주 사리가 밝고 인정의 많음을 느끼었다. 간혹 형님네 집을 찾아가면 형수님은 늘 술안주 삼아 물만두를 잘 빚었다. 밀가루 반죽을 밀대로 밀고 당기며 가끔 삐져나온 변두리를 손 안쪽으로 감싸쥐고 살짝살짝 추스르면 어느새 둥근 만두피가 완성이 됐다. 솥에 넣어 설설 끓는 족족 꺼내어 찬물에 금방 식힌 물만두는 별미였다. 형님 한 잔 나 한 잔 가난을 참고 견디는 가족 7남매 추억담을 위주로 형제간의 술상을 늘 길었지만 형수님은 곁에 앉아서 흥미롭게 들어주며 기분 좋게 농담도 건넸다. 그리고 떠날 때는 꼭

물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내게 챙겨주며 이튿날 데워 먹으라고 당부했다. 형수님에 대한 고마움은 한 차례 닥친 큰 풍파를 겪고 난 뒤였다.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우리 집에 예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되어 아이가 불쌍히 알을 줄이야. 야들야들하던 두 볼이 핏기를 잃고 이따금 심상찮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 첫날은 의사의 분부대로 문병하러 온 형수님과 함께 밤새껏 아이 얼굴에 시선을 집중을 하면서 살피었다. 하루는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현재 아이의 무릎 아래 혈액순환 장애가 온 상태가 심각하여 유일한 방법은 수혈밖에 없다고 하였다. 나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다. 산모피가 적절치 않으니 아이 혈액과 맞는 O형을 찾아야 한다는 의사의 당부를 듣고 정작 병원문을 나서긴 했으나 어떻게 집 식구들한테 말할 것인지 막연히 형수님을 찾아갔다. 마침 공장 문 앞에서 형수님과 마주치어 주저주저하다가 끝내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니 그럼 얼른 말해야지요. 형수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문에 달려가 의사 앞에서 선뜻 자신의 수혈 의향을 밝히었다. 의물꾼들이 검사 결과 형수님의 혈액이 수혈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즉시 수혈을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전반 수혈 과정을 지켜볼 엄두를 못 내고 복도에 나와 서성거리었다. 형수님의 피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효과는 이튿날 곧바로 나타났다. 의사는 아침 진찰을 마친 후에 얼굴에 희석을 띠며 굳었던 다리 살이 몽땅 풀렸다고 진짜 기적이라고 하면서 못내 기뻐했다. 나는 꽉 막혔던 숨이 확 트이는 듯한 희열을 느끼게 됐다. 그러나 이어서 의사가 완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수혈을 제안하는 바람에 나는 의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이 일을 어쩌나 납덩이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가슴을 죄어왔다. 한 번도 아니고 어찌 두 번씩이나 형수님의 수혈을 바라겠는가. 아무리 욕심이 굴뚝 같아도 차마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둘째 형님이 기적같이 나타났다. 밤새 어쩐지 걱정스러워 왔다며 의사의 상황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그럼 빨리 서둘러야죠 하고 형수님은 추후의 망설임 없이 두 번째 수혈에 팔을 걷어올렸다. 가느다란 주사침을 통해서 아이의 전신으로 형수님의 뜨거운 피가 또다시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들었다. 이윽고 아기 얼굴이 밝그스레해지더니 꼼지락거리며 배고픈지 울며 보챘다. 드디어 병이 완쾌되어 퇴원하는 날 형수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손수 아이를 꼭 보듬어 안고 우리 집 보배동이 앞으로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라야 해 하며 가볍게 토닥여 주었다. 우리 부부에게 미래와 행복의 상징인 귀중한 어린 생명을 살려준 형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한낱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었다. 형수님 덕분에 한때 팽팽했던 가족 분위기는 항구로 돌아온 배처럼 부근한 평화가 깃들어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당분간일 뿐 또 다른 가족의 중임이 형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슬픔에 잠긴 아버지도 끝내 몸져 누웠다. 아버지의 신병이 걱정이 되어 모셔갈 의향을 내비치면 어느 아들 집이든 절대 안 간다고 우기었다. 그 와중에 어느 날 문득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아버지를 억지로 자기 집에 모셔왔다는 것이다. 앓는 노인을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한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안 된다면서 형수님이 겨우 아버지를 설득시켰던 것이다. 늘요한 시아버지 모시는 일은 단지 음식을 대접하고 빨래를 씻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손발을 후들후들 떠는 아버지를 부축하는 힘든 일상 속에서 곁에서 잘했소 못했소 하고 뒷공론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형수님은 그걸 탓하는 대신에 차라리 칭찬받자고 모시는 것도 아닌데 하고 오히려 차분하게 자세를 낮추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밤중에 갑자기 숨쉬기가 가빠져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 당직 의사에게

사장사장의 힘들게 모셔와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두 번 세 번 약시종을 겪다 보니 날이 새려까지 허둥지둥 다니었다. 더 지겨운 것은 노쇠해진 아버지가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금방 네이와 잠자리를 갈아줬는데 또 적시는 바람에 형수님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때론 오기 막혀 신경이 발끝처럼 곤두서기도 했다. 그리고는 즉시 후회되어 혼자 눈시울을 붉혔던 그 힘든 나날들이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모두 가슴 시린 추억으로 남았다고 털어놓는 형수님의 솔직한 고백 앞에 나는 스스로 머리를 숙이었다. 인생의 노트에는 분명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적혀있건만 형수님과는 별도로 숨바꼭질하듯 심술 굳게 엇박자를 쳤다. 함께 고생한 형님이 시납으로 위가 쓰리고 아파 병원을 찾아 검진한 결과 청천벽력같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딸 자식 둘을 곱게 키워 시집을 보내고 이제 좀 시름 놓고 편히 살자니 벼랑갈 눈앞에 불행이 떨어지었다. 매일 극심한 통증을 참느라 애쓰는 시한부 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충격을 줄까봐 형수님은 혼자 눈물을 삼키며 병추종을 들었다. 그런데 웬걸 가장 요긴한 때에 설상가상으로 형수님마저 완전히 드러누웠다. 밤잠을 설치며 고생한 탓에 고질병의 요추간판 질환이 심하게 도저 꼼짝 못했던 것이다. 당분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형수님은 따로 연변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단독 치료를 받는 동안에 형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아 하루를 버티는 일이 백날 맞잡이처럼 힘들었다. 그렇게 열흘 만에 형님이 운명하던 날 얼굴색이 몹시 수척해진 형수님이 겨우 휠체어에 실려 병실을 찾아왔다. 누워있는 형님은 두 눈을 멀거니 뜬 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어, 여보, 이렇게 영 떠나는 거예요? 네? 형수님은 싸늘히 식어가는 형님의 손을 어루만지며 목 놓아 슬피 울고 또 울었다. 완강히 머리를 저으며 몸부림을 쳐도 이승을 떠나 점점 어둡고 차가운 정적 속으로 멀어져가는 형님을 붙잡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 병만은 그처럼 모질고 무정했다. 돌이켜보면 형수님은 여지 생활 속 바쁜 일을 먼저 발벗고 나서면서 가족에게 많은 정을 베풀어왔다. 남을 배려해 가슴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저 밝고 따스한 미소를 짓는 형수님의 반듯한 삶의 그 무게와 깊이는 고마움의 차원을 넘어 흠모의 경지에 이른다. 어쩌면 한생을 오직 한 가정의 주부로 며느리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형수님이었기에 오늘따라 둥글고 진한 이야기들이 마음속 별처럼 떠올라 세찬 감격의 물결을 일으켰는지도 모른다. 네, 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면서 안팎니를 똑 부러지게 처사는 살이 밝은 형수님을 찬양한 최장춘님의 수기 둘째 형수님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님을 자진에 모셔가고 시조카가 수혈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에 주호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두 번이나 수혈을 해준 형님은요 참으로 선량하고 일심전력으로 가족을 돌보려는 착한 마음을 가진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경호 씨의 수기 큰 누이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누이 심경호. 큰 누이는 우리 11명 형제 자매 중 맏이로 태어났다. 형제 자매가 11명이라면 다들 깜짝 놀라며 부모님이 무슨 자식을 그리도 많이 보았는가고 묻는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재혼으로 만났고 이미 본 자식에 나와 동생까지 더 낳아 키우시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 사실 큰 누이 우로 형 한 명, 큰 누이와 둘째 누이 사이에 누이 한 명이 더 있었다. 이 둘이 어릴 적에 요절하지 않았더라면 기실 우리 형제자매는 13명이나 된다. 큰형이 생전이라면 아마 지금쯤 80세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한 구들에서 오글오글 살다 보니 어린 것들이 다툴 때가 많아서 우리 집은 늘 울음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다. 큰 누이는 집안에 맞이느라고 늘 어린 동생들을 업어주고 동생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였으며 장난이 심한 동생들이 부모님에게 야단을 맞을 때면 대신 욕도 먹고 매도 맞곤 했다. 큰 누이와 나는 18살 차이가 난다. 큰 누이가 시집갈 때 나는 한 살배기 젖먹이였기에 큰 누이와 항구들에서 함께 산 기억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큰 누이는 시집을 가서 이듬해 딸을 부았다. 매부의 아들 욕심에 그 후로 딸을 조롱조롱 둘이나 더 낳고 네 번째 만에 아들을 낳아 자식 넷을 거느리고 살아갔다. 어린 조카들과 나는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는 제법 잘 어울려 놀았다. 우리 집에는 두 고모까지 같이 살아서 식구가 많았다. 두 고모들도 우리 집에서 자라 시집을 갔으니 우리 아버지의 부담인들 오죽했으랴. 없이 살던 그 세월에 우리 집은 늘 식량이 부족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봄이 되면은 겨우내 온 감자들을 주우러 다녀했다. 주온 온 감자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꼬들꼬들하게 말려온 다음 가루내어 떡도 해먹고

국수도 눌러 먹었다. 그렇게 해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 입맛이 다시어진다. 큰누이가 시집간 곳은 용강향 태양촌이라는 고장이었다. 이곳은 특히 감자 농사가 잘 되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린 나를 데리고 이른 봄이 되면 큰누이네 집에 온 감자 주우러 갔다. 큰누이 집에 가게 되면 큰 매부가 교원이어서 그 세월에 밀가루 음식도 먹어볼 수가 있었고 감자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서 나는 큰누이 집에 가기를 무척 좋아하였다. 큰누이네 집은 두메산골이어서 용강향 소재진 이도강촌까지는 차를 타고 가서 다시 마차를 갈아타고 태양촌까지 가야 했다. 오불꼬불한 겨울 눈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큰 누이네 집에 곧잘 드나들었다. 그것은 흰쌀밥도 드문드문 먹을 수가 있고 밀가루 만두도 먹을 수 있어서였다. 그렇다고 큰 누이네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다. 자식이 네 명인지라 항상 생활이 빠듯하였다. 한 달에 제한적으로 배급을 받는 쌀 외에 모자란 식량은 감자 농사를 하여 보충을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쉴 새 없이 바삐 보내야 했다. 거기에 어린 동생들까지 자주 드나들다 보니 큰 누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큰 누이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나를 각별히 챙겨주었다. 맛있는 음식이 있게 되면 자기 자식들과 똑같이 나눠주었고 겨울 소모도 해서는 어린 나에게 입혀주었다. 큰 매부도 어린 처남이 공부를 잘한다고 볼도 사주고 근무하는 학교에 데리고 가서 놀기도 하였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큰 누이네가 후에 이사간 이도강촌의 학교에서 첫 사회 경험을 하게 됐다. 이도강촌은 장백길에서 해발이 제일 높은 고장이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장백산도 환히 보인다. 마을은 해발이 높아 바람이 거세고 특히 겨울이 되면 추위가 살을 에이는 듯했다. 길도 지금처럼 세멘트 포장 도로가 아닌 진흙길이어서 장마철에는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고장이었다. 나는 겨울 생활 시작 초기에 큰 누이네 집에 얹혀 1년간 살았다. 그 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자주 큰 누이네 집에 드나들면서 특별한 음식이 있게 되면 늘 얻어먹곤 하였다. 형제 자매들 중에서 큰 누이의 사랑을 제일 듬뿍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나일 것이다. 당시 큰 누이는 면모 되는 밭을 얻어 감자, 콩 농사를 짓는 한편 소도 두 마리나 키웠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주려고 애를 썼다. 밭일에 집안일에 힘들만도 한데 큰 누이는 산에 들어가 인삼도 캐고 산나무도 캐서 팔았다. 부지런한 큰 누이는 자식 넷을 모두 잘 키워 큰 조카는 은행직에, 둘째는 교직에, 셋째는 세무직에, 넷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광서에 집을 잡고 상업에 몸담고 있다. 큰 누이는 부모 몫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콩 농사를 해서 짜낸 콩기름이며 밭농사로 거두어들인 감자며 텃밭에 심은 가을 배추며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면 골고루 형제 자매들한테 나눠주곤 했다. 이런 사랑은 큰 누이네가 현숙으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이 되었다. 살면서 순탄하지 않았겠지만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 동생들을 사랑해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제 큰 매부는 80고개를 넘었고 큰 누이도 77이다. 다른 가정들은 자식들이 모두 외국으로 돈벌이를 떠나 부모들만 고향에 남아있지만 큰 누이네 딸들은 모두 다 고향에 남아 부모 곁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큰 누이네만큼 행복한 가정도 많지 않다고 본다. 설 명절이나 주말이나 항상 북적북적 모여드는 큰 누이네 자식들을 보면서 나는 큰 누이 대신 뿌듯함을 느낀다. 큰 누이네 자식들이 큰 누이 집에 모여들 때면은 나도 드문드문 한몫 끼어들어 그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곤 한다. 큰 누이는 내가 살아온 인생길에 가장 따뜻한 빛이 되어준 은인이다. 어렸을 때는 큰 누이의 사랑을 미쳐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또 이제는 6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 보니 그 누이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빛나는지 잘 알 것만 같다. 우리 대가족이 무사하게 이날 이때까지 올 수 있는 데는 큰 누이의 헌신과 사랑의 큰 몫을 했다. 우리 11명의 형제 자매들은 큰 누이 덕분에 큰 병이 없이 화목하게 끈끈한 혈육의 적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생들을 거두어 주랴, 제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랴, 고생 많으셨던 우리 큰 누이와 큰 매부가 만년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앉았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 글을 빌어 낯간지러워 해보지 못한 속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큰 누이, 큰 매부 항상 사랑합니다. 가슴 훈훈한 감동과 공감을 주는 심경호 씨의 숙이 큰 노이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가일층 느끼게 되는 마음인데요. 네,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류서연의 소필 고독의 아픔을 마련했습니다. 고독의 아픔, 류서연.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더없이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 갈라지면 못 살 것처럼 죽도록 사랑했던 연인들도 갈라지면 서로가 서로를 잊어가고 몇십 년 살을 부비며 살아온 부부들도 갈라서면 서로의 존재를 잊어간다.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 자식이라는 사랑의 끈이 있어도 자연스레 서로가 서로에게 잊혀져가는 세상이 돼버렸다. 그래서 나는 슬프다. 그래서 고독의 아픔은 견디기 힘들다. 특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이다 보니 생활의 절주가 미친 듯이 빨라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이 붙이고 버거워지는 현대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독한 고독의 아픔을 겪는다. 그래서 나는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면은 신을 벗기 바쁘게 습관적으로 텔레비전부터 켜고 핸드백에서 스마트폰부터 꺼내놓는다. 스마트폰이 항상 눈앞에 보여야 시름이 놓인다. 다음은 가장 간편한 라면 하나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온 저녁 컴퓨터 앞에서 고독하게 지질이 긴 저녁 시간을 보내다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외로이 잠자리에 든다. 무겁게 내리들여온 어둠의 장막도 고독을 가릴 수가 없다. 그만큼 고독은 무섭고 아프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찬란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오지만은 햇살의 따스함을 감수하기는 여유가 없다. 마음속에 들어찬 고독의 비중이 너무 많아서 따스한 아침 햇살과 함께 아침의 행복을 느낄 마음의 빈자리가 없다. 궁궐 같은 집에서 눈도 마주칠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마음은 점점 멍이 들어간다. 피폐해간다. 먼 옛날에는 한 집 식구가 동그란 밥상머리에 오손도손 정겹게 마주앉아 어머니 사랑의 냄새가 푹 배는 구수한 된장찌개에 소박한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런데 지금은 예전과 너무도 판이한 쓸쓸한 아침 풍경이다. 집은 번쩍번쩍 현대적인 기물들로 부족함 없이 잘 꾸며졌지만 생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다. 집안 구석구석에 고독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했다. 오늘도 세대주가 없이 혼자 맞이하는 아침 풍경은 쓸쓸하기만 하다. 아침 식사 역시 조촐하기 그지없다. 홀로 앉아 그 넓은 고급 식탁에 달랑 김치 하나 넣고 찬물에 대충 밥을 말아먹는다. 그러면 아침 식사도 끝이 난다. 정말로 어느 가난한 부부의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아침 밥상이다. 다음은 부랴부랴 출근길에 오른다. 출근길에 오르는 발걸음은 그래도 날개가 돋친 듯 날듯이 가볍다. 하는 일이 힘이 버거워도 항상 일에 쫓기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업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으로 되는지 모른다. 출근만이 나의 고독을 달래주는 가장 좋은 안식처이니 나 같은 외톨이 출근족들에게는 그래도 할 일이 있다는 자체가 하루 중에서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온다. 이때면은 나는 하루의 바쁜 일상에 매우 잠시나마 고독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개혁개방 후에 물질적으로 부유해져 먼 옛날보다 살기 좋은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두려움에 부대끼고 정에 시달리고 외로움에 지쳐 정신상의 고독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골수에까지 스며들고 있다. 하여 요즘 현실에는 우울증이라는 사치한 현대병이 끊임없이 인간을 침습

그걸 외면하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는 그대에게는 내가 곧 고독인 것이다. 어둠이 내려도 외로움만은 가릴 수가 없다. 진정한 자기 모습은 고독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고독을 아파하지 말고 고독에 쫓기지 말고 고독을 끼안고 고독을 마음껏 즐기는 것만이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네, 류소연 씨의 수필 고독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시간 3회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혹시 인생에서 가장 쓰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는 첫 실패의 쓴맛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의 쓴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쓰디쓴 경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단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여주인데요. 한어로는 구과라고도 불리는 이 초록색 채소는 보기에는 주름져서 좀 못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못생긴 외모와 쓴맛 뒤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영양의 보물고가 숨어 있습니다. 여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어. 가끔은 쓰디쓴 맛도 견뎌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쓴맛의 지혜를 담은 식재료 바로 여주를 준비했습니다. 여주 특유의 쓴맛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요. 그 쓴맛을 잘 다스리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는 여주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석시원이 알려드릴게요. 여주는 이름처럼 쓴맛이 특징인 채소입니다. 이 쓴맛의 정체는 바로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여주 건강 효능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주는 예로부터 인도와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당뇨 치료의 천연 약재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여주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입니다. 여주에는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돕는 찰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잘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여주는 정말 반가운 식재료가 아닐 수가 없죠.

다음으로 여주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여주는 100g당 열량이 약 20kcal에 불과한 초저칼로리 식품인데요.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주를 즐겨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효능은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입니다. 여주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주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 조리에도 파괴율이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미백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여주의 마지막 효능은 바로 간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이 여주의 쓴맛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알코올이나 각종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주가 잦은 남편분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여주 요리를 자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여주는 쓰지만 몸에는 정말 단비와 같은 채소인데요. 단 여주에는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임신 초기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주를 고르는 요령과 쓴맛을 줄이는 비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나중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주는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여주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여주를 반으로 잘 갈라 씨와 속의 흰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 흰 속껍질이 가장 쓴 부분인데요. 그런 다음 얇게 썰어 소금을 솔솔 뿌려 10분 정도 절이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짜내면 쓴맛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법은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여주를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빠지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의 복기인데요. 여주의 쓴맛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중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를 볶음 요리로 만들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말의 주의사항입니다. 여주에는 임신 중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 특히 임신 초기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주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먼저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은 여주 잘 고르시고 맛있게 무쳐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기 바랄게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인 요리 레시피 코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쓰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레시피는 여주의 쓴맛을 감칠맛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요리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바삭한 여주전입니다. 여주의 쓴맛이 기름과 만나 고소함으로 변하는 마법의 요리인데요. 재료는 여주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한 컵, 소금 약간, 식용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 홍고추나 청양고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부분과 실을 깨끗이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줍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 10분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주세요.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고 여주를 반죽에 톡톡 찍어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면 바삭하면서도 여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여주전 완성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약간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별미인데요. 아이들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현재 레시피 매콤 새콤 여주 무침입니다. 더위 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반찬인데요. 재료로는 여주 1개, 양파 4분의 1개, 고춧가루 2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갈라 속을 제거하고 얇게 어슷썰기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여조를 30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버려, 고춧가루,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주와 양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여주무침 완성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별미로 손색이 없겠죠.

오늘의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여주 된장국입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구수한 국물 요리죠. 여주 반개, 애호박 4분의 1, 두부 4분의 1모, 된장 1.5숟가락, 국간장 약간, 다진 마늘 1숟가락, 대파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여주는 반으로 갈라 속을 제거하고 0.5cm 두께로 어서 썰기 해줍니다. 썩은 물에 10분 정도 절였다가 헹궈주면 쓴맛이 훨씬 순해집니다. 애호막은 반달처럼 썰어주고요. 두부는 깍둑 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4컵을 붓고 된장을 풀어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애호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여주와 두부를 넣어주세요. 여주가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이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된장의 고소함과 여주의 담백한 쓴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될 거예요.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은 맛은 쓰지만 건강에 좋은 여조를 이야기해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이 여조처럼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우리 몸을 지키듯 우리의 아픈 순간들도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들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음식, 같은 대화에 익숙해지만 진짜 삶은 낯설매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 속에, 처음 도전하는 일의 두려움 속에,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 속에 삶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리영의 글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의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추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재산이어서 처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만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났다. 횡등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고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다움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 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버스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그런 저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서 하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작업능률, 규칙, 휴식 등에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 의자와 나무 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서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다.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멀리한다. 습게 발을 담그고 자오르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고 있다. 고우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하게 한다. 고우의 고독은 그만이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변한 것이다. 만약 고우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 생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다.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하여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려고 태어나고 버려지려고 살고 버려지려고 죽는다. 세상의 무엇이든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삶은 애달프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눕식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덕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다음 소필입니다. 황향숙의 소필, 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북쪽 베란다 괴 속에 처박혀있는 거치장스럽게 넓죽하니 퍼진 커다란 몸체 키를 보면서 불현듯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게 찔렸다. 키에 해진 손잡이를 보면 수많은 세월 속에 부대껴 볼품없이 돼버린 엄마의 손이 보이고 한올이 한올이 가느다란 실에 꽁꽁 묶여온 키의 몸체를 보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실에 꽁꽁 묶여온 채 살아온 엄마가 보인다. 사실 이사오던 날 장식한 새 집에 어울리지 않은 것 안아서 베란다 괴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바쁠 땐 키를 꺼내 쓰다가도 평시엔 거추장스러워 구석에 처박아둔 채 잊고 지낸 일상이 많았던 것처럼 내가 엄마하고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항상 식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진 자신으로 하여 식구들이 불편해할까봐 염려하셨지만 나는 종례로 엄마의 마음 같은 걸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남들이 누군가 물으면 옆집 아줌마라고 해라. 기숙사 생활하는 딸이 목에 걸려 기름떡 몇 개를 들고 일하던 맵시 그대로 몇십 미를 걸어와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에 딸의 얼굴이 깎일까 염려하여 하시던 말이다. 나는 그때 엄마의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 아까워 가슴에 꼭 안고 있다가 다 식어서야 고장고장해진 기름떡을 꾸역꾸역 울면서 눈물과 함께 삼켰었다. 지질이 가난했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아빠에게는 한양 신사처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혔다. 향운동회가 있었던 어느 해일이다. 우리 자매에게 새 옷 지어줄 돈이 없어서 엄마는 자신의 유일한 값진 옷이었던 연분홍 꽃뿌리 첫날 치마까지 싹둑 잘라서 우리 자매에게 치마를 해 입혔다. 활짝 핀 연분홍 진달래 꽃같이 예쁜 우리 자매의 치마는 전 운동장의 눈길을 모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쁜 옷이 흔할 때가 아니고 무릎이나 엉덩이에 구멍이 생기면 천을 덧대어 기워 입는 것은 보통 일이었다. 운동장에 불은 눈길을 한몸에 지니고 둥둥 뜬 기분으로 온 하루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저녁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는 기운 양말에 해진 옷을 입고 집 울 안에서 조민한 쌀을 키로 다듬고 계셨다. 그때 우리는 철부지여서 엄마는 원래 구경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키로 다듬어진 쌀밥을 먹으면서 키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면서 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뜨거운 사랑인 줄은 더구나 몰랐었다. 지저분한 쌀을 다듬어내는 키처럼 엄마는 항상 사랑의 입김으로 자식에게서 잘못을 골라 날려버리셨다. 자잘한 돌 하나, 부스러진 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날려보내는 키처럼 엄마의 눈길은 내 걸음새 하나, 못마땅한 작은 소행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마지는 부모와도 같은데 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들의 어리광 하나 못 받아주냐. 아빠가 아직 밥상에 앉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먼저 앉다니. 얼굴빛만 보고도 우리가 속으로

스케이트나 타고 싶었던 남동생이 앞집 바자에 걸려있는 스케이트를 주인 몰래 가져다 놓았을 때 재산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엄마. 내가 남의 채소밭을 우리 밭인 줄로 알고 줄당콩을 잘못 따왔을 때도 엄마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먹어본 포독수수를 한 솔에 가득 가져다 갚아주고도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려 재삼 사과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겐 우리처럼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후에는 오직 우리 얼굴의 웃음만을 위해 한 가정을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기나긴 세월을 기질하셨다. 정녕 강변에 실실이 늘어져 가느다란 허리를 하느작거리는 황홀했던 청춘은 엄마에게도 있었으련만. 시인이나 화가의 눈길을 끌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한올이 한올이 묶여져 저렇게 키가 되었듯이 숱한 총각들의 눈길을 한 몸에 모으면서 마을에서 꽃으로 불렸다는 엄마는 가정만을 위하여 사랑을 한올이 한올이 내놓으며 키 같은 존재로 되었다. 우리는 엄마도 예쁜 여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다. 아니, 화장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자체마저도 잊고 있었고 가르르 웃는 동심이 파묻혀 있는 줄도 몰랐었다. 우리는 엄마가 주는 것은 받기만 했고 그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했으며 엄마의 가슴속 깊이 숨겨둔 소망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오죽했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엄마가 과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깜짝 몰랐을까. 내가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그 말없는 희생이 진하게 가슴에 안겨온다. 그래서 엄마가 더 존경스럽고 어릴 때 모르고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느껴졌기에 엄마를 닮은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잘한 돌조각이나 건물 그리고 티 같은 것을 다듬어 항상 밥그릇에 잘진 밥만을 올려놓던 엄마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혼신을 다하여 사랑만을 가족들 마음의 밥상에 올려놓으려 한 엄마의 삶을 괴히 복사하면서도 어쩐지 엄마가 누리지 못하고 간 그 삶이 가슴에 맺혀 그 삶에서 무엇을 깨쳐야 한다는 생각에 티 아닌 티 하나 골라본다. 오늘도 나는 엄마에 대한 추억을 담아놓고 사색으로 기질하면서 땡글땡글 구우는 그리움만 남겨본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소강종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강종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도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이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젠 도강중이온이라면 거의 익숙한 걸 알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군방 북쪽에 신화사전 군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이 마을에게 들어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리 예약이 없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도강중이온 3층에 새로운 과실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실은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서 연구 제작에 성공한 치료율이 100분지 94으로 되는 JRA 의료 기계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 기계는 무슨 의료 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 기계는 RA 두 번째 그 류에 속하는 의료 기계인데 안전성은 의료 기계로 놓고 말하면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는 그 펑션이 제일 낮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붕대라든지 수술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됐고 1류는 안전성이 중으로 되는 건데 주약의 그 수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결국 체온기라든지 이처럼 안전성이 아주 편한 이런 그 의료기계에 속하는 그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척추 우야 제야 치료계에 기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페인 MT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의료기계 류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펑션이 좀 큰 겁니다. 주자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의료기계는 2류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1, 2, 3, 4, 2류 의료기계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안전성은 완전히 실험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계인데요. 주약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뭘 치료하는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미국,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보금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국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지금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높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흡인력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의료기계 가운데서 경추, 요추 그리고 뭐 여기 판관제 여성들로 말하면 해산한다 하면 판관제가 그 골반 그 부위가 늘어나서 동통을 해서 변형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0: 이력에게 속하는데요. 주약에는 경추, 요추, 흉추 이걸 치료해 주는 데서는 이 이력기계가 세계적으로서 비교적 이름을 놓는 이런 우수한 이력기계가 지금 도강 중년 3층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관 협착, 척추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동물이 그 척추 같은 걸 싸다 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척추에는 그게 중간으로 통하는 그 골수가 내리흐르는 같은 그 관이 있죠. 그게 척추관입니다. 그 척추관은 바로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거길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나 그리고 그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내리 뭐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다리 내리 발끝이 아파나거나 불편하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망곡증 허리가 삐뚱근해 있죠. 허리가 삐뚱은 앞으로 삐뚤었거나 뒤로 삐뚤었거나 옆으로 삐뚤었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요추에는 12개 마디가 있는 것, 흉추가 12가지 마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게 펑추에 나오게 되면 그 동통과 움직이는 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먼저 이 동항병원에 가서 예, 5일만 성세명 치료로 지금 내가 얻은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0: 예.
2: 예, 나는 원래 이게 과거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0: 예.
2: 예. 이렇게 자꾸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또, 한에 또 모인 인각이 되게 되면 심장도 안 좋습니다. 그나
0: 예.
2: 예. 심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나 뛰는 게가 많이 확 빨랐다 같은데 늦었다가, 예. 그리고, 많이 뗐다, 늦겠다,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숨이 허리 차합니다, 조금.
0: 예.
2: 예, 그래,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증세를 해서, 예, 다른 데 댕님에도 좀 약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예, 그렇게 이상적인 치료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과로.
0: 예.
2: 예, 네, 소문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예, 거기 가서, 저, 조인만 선생님 약도 재먹고 치료를 가 받았는데, 아주 좋다, 효과 좋다고, 예. 그리고 저, 이모니까, 지금 무슨, 특히 그부, 저, 조인만 선생님 보니까, 이 심내 혈관.
0: 심장과 뇌 혈관에 있어서는 기능상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적감이가 약, 치료, 진단받고, 약, 지금, 갖다 먹은 적당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약을 먹어서 벌써 며칠 아이 됐을까 나 벌써 감각이가 영 아닐 거다. 예? 이게 특히 이 뭔가 그래 심리 이게 뭔가 심리가 뛰는 게가 벌써 많이 고르지 됐더라. 내 이 뭔가 기대는 혈압비가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0: 그렇다. 그렇죠. 그게 예. 나타나죠. 예예.
2: 뛰는 예. 거 보니까 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나가고 숨 차는 게 숨도 크게 아예 탄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두 번 저기 치료 가서 약을 지금 제다 먹는데 어떤 거짓 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예, 뭐 크게 지금 예, 뭐 저기 뭐니까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0: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2: 예, 예. 그리고 옛날 이럴까, 나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잠.
0: 심장으로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잠만 조금 자게 되면 맨 꿈이 이러서 가득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잠도 통잠 자고 예,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는.
0: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번에 제대로 지금 만나서 이래서 치료도 지금 잘 받고 효과도 잘 보는데 아무래 바짝 좀 치료를 몇 번 더 하려고 예, 좀 가서 약을 질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0: 예, 조인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분은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쏠리게 되어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약됐으니까 오늘 오시게 되면 앞 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광 중년 조인만 의사 선생 중약을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예.
3: 예. 어, 예.

0: 여기 저는 원래 그 위장이 좋지 않고 속이 계속 쓰리고 예, 배가 더부룩하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사 말하는 게 저 당뇨병도 있답니다.
1: 아 예.
0: 예.
1: 소화가 잘 되지 그래, 않는다면 자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0: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혈압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뭐 잠을 잘 못 잤어.
1: 아 예, 예.
0: 어 그러던 게 약하고 이래 중요하고 먹은 게 효과가 확실히 오전은 신이 나타납니다. 영 좋습니다.
1: 그러면
0: 잠 잘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된다.
1: 예.
0: 그래서 제 내 주머니가 뭐 내일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까?
1: 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라도 됩니다. 내일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0: 예, 오전에.
1: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다 가능합니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삼촌이 중풍 후유증으로 춤을 흘리고 밥도 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술 들면 예, 다 며리, 며아리 아이들 가고 입에서 그저 춤 깨지지 흘려댔습니다. 그러던 게 젊은 선생님들 모집 가서 그래 배우고 온 게 오늘까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춤을 흘리는 거 하고 손이 그렇게 떨던 게 지금 많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우리 삼촌이 좋아지는 거 보고서 예, 또 역시 동리가 또 얘 같이 가겠단다. 내일이 얘 젊은 선생도 얘 가는 게.
1: 예, 내일이가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오늘은 또 늦고 해서.
1: 예, 내일 오전에 두 분 예약됐습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는 지민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나 정말 탈출 입고 자고 있는 경우 타올까지 있어서 예. 그래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 저리 내리 아파서 이래 밀차를 밀고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4: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어 예. 달걀 한 개도 못 먹던 게 있어 예. 달걀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비형관염이 있어서 예. 아이 이게 또 뭡니까? 잠에도 놓고 무릎 아래 다리 내지 없어서 예. 용 그렸습니다.
1: 네.
4: 지금 잠의 증상이 되고 무릎 다리 아래에 내게 분리선 내게 난게 알긴다.
1: 어, 그게 리명길 선생 찾아서 그렇게 치료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관으로 해서 강구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으니까 강구의 증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도 잘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유하고 계세요. 찾아오세요.
4: 맞습니다. 이 수소 위험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속이 굳어졌어요. 밥 먹을 생각 손이 없었는데 지금 밥 병 잘 먹고 있습니다.
1: 어, 그러면 됩니다. 노년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4: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리맹 교수님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시니까 실 놓고 찾아오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담보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5: 집에 아저씨가 도망가면 만성위험도 있고 기형도 있으면서 그냥 자꾸 위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이래서 그냥 배를 자꾸 댕긴 자꾸 만지면 댕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서 문의하고서 리맹기 선생님 보이고 청약해서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지금.
1: 예, 예.
5: 지금 위가 아리지 않고 예, 아, 쓰리지도 않단다. 소화도 아이들에게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좀 잘 먹습니다.
1: 예예. 예.
5: 그러면 그 한 맥이 없겠지. 요즘 맥도 난단다. 밥 잘 먹으니까.
1: 아예 그러면.
5: 예. 예. 그리고 지금 위가 그냥 불사들고 지금 쑥 내려가고 저는 그다음에 변비 있던 게 변비하게 돼서 탑니다. 변비 없어서.
1: 어 장도 문제가 더불어서 해결받습니다. 장도가 예, 그래. 아주 유난해야 되지. 그게 예. 변비가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서 노폐물, 예.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모든 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예. 리병길 선생 찾아보시니까 해결 그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5: 예. 그래서 또 반복이 나지면 어찌겠을까 때서금 더 벌려고 오늘 또 가겠는데 우리 뭔가 맞은 편에 한쪽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한쪽 할머니 치과를 어디에 갈 줄 몰라서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인데 그 흉과 치과를 보냈습니다.
1: 예.
5: 거기 가서 둘리를 맞춰와서 너무 좋아서 자기 발보다 낫단다. 어느 그날부터 거기 먹을

0: 따뜻한
1: 화상
0: 같은 거 먹어도 어렵다.
1: 아, 그래요. 모두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여기 흠가구강 예. 예. 아주 예. 인기 있습니다. 예.
0: 그래, 좋다고 나를 방송에다 대신에 말해달라고.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
0: 오늘도 님에게 선생님 돌려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 기원입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아침에 쉬고 일어나니까 막 입이 한쪽을 가고 눈도 가고 막 숨이 줄줄 흘리고 이러면서 말 똑똑하지 못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별만 선생님들 찾아가라 해서 친구의 중요한 잡수인게 지금은 우선 두 번 가져다 중요한 잡수고 친구는 하루가 넷이 하는데 엄청 좋아졌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예. 그래가지고, 어두운 식사도 하고, 맥이었던 게 맥도 나고, 이, 혈압도 운동되고, 머리 용 아파하던 게 지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마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친구를 하면 또 약을 떼야 된다 하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가겠다고, 우련이 있다가 니 또 예약해달라, 이래면 그래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오늘도 한번 예약해 주시오.
1: 예, 이야기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로 예, 끝쳐져.
3: 우리 저 뭔가 동서가 치료 두 번 그 뭔가 별만 선생님 치료받고 효과 좋으니까 우리 동서 언니가 요즘 어째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면 막 오지러워가지고 예, 그래 댄디란 막 따가서 지금 그런 뭔가 우리 동서가 그 언니를 이제 또 내일 병원 보내겠다며 그 언니 그런 형님이 예약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1: 내일 됩니다. 예, 예.
3: 내일 그 우리 뭔가 그 사도를 예약해주세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래 예. 가서 오늘 전한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압순서에다 배치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동강 주변에 더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4: 약도 먹고 예. 그랬는데 이 원래 나는 이 위축성 위염용 어란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1: 예.
4: 이래가지고 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진 않은데 이번에는 이 더인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예. 매우 많은 효과를 지금 보는 게 알긴다.
1: 예.
4: 이 위가에 이 음식 바로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그래서 저리 배가 불어나고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이 고통시에 떠들 때 보면 이 뭐니까 시큰 이렇게 물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입안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4: 그래서 위가 조금만 음식도 먹으면은 다른 음식 먹으면 이 위 막 쓰리고 그래서 막 아프고 이래서 밥 못 먹으니까 막 힘이 안 나고 이랬는데 내 지금 두 번 치료를 받고 약 쓰고 했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1: 아, 뭐 그렇죠.
4: 가림 없이 밥 먹고 밥도 영 잘 먹습니다. 소가 잘 되고 트림이 벌써 안 나고
1: 예.
4: 폐기 안 나고 이래서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
4: 예, 예 그러니까 예. 나의 영 이 위가 편해서 이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의 용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이 항상 이 입구 체가 나서 이 또 몸하고 가스리게 되면 더 했습니다 나는.
1: 예. 예.
4: 예. 그래서 이 입안에 하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입안이 계속 아래서 이 뭐 물 먹어도 막 아래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예, 이 약 쓰고 소리 지금 예, 이것도 요 지금 이 여간은 이 없습니다. 용 자주 입붙여 나는데 이렇습니다.
1: 예예예.
4: 야
1: 예, 예. 예.
4: 예, 이러니까 내오 이 좀 아 선생님 용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을 써보니까 내 모든 게 지금 입보니까 위부터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입구체도 그렇고 밤에 또 소변 자수인이 많으니까 뭐니까 많아서 자주 드나들면 소리 잠 못 자던 것도 지금 용 좋아졌지 해서. 지금 내 제일 지금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예, 조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4: 오전에
1: 예. 예. 예.
4: 예.
1: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옳습니까? 전화
1: 내서.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시름 놓고 말씀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나는, 예, 최기명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5: 전번에 4월 인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또 예약 한번 더 짓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5: 목요일에 못 가면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잘하시네요. 화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최기명 주임선생. 예, 예.
5: 예, 예. 한번 갔다 약 먹은겨서는 효과 있는 것 같으려 한다. 그냥 예. 한번 들어가자 그럽니다.
1: 예,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료성을 따라 견지하면 됩니다. 예,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예. 저는 인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6: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지금 친구하고 약을 같이 쓰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입도 쓰고 소화도 아예 되고 아플 때는 행치 없이 아픕니다. 뺑뺑도 하면 아파 통제 나서 아파서 뺑뺑도 합니다.
1: 그렇죠. 예, 예.
6: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낫고 예. 조금 오전에 소화도 되고 지금 이제 그게 아프지 않을까요? 좀 살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6: 그리고 예, 지방감이 있어서 예, 지방감도 있지만 또 담낭도 아플 결석이 있을까 그런지 오른쪽 옆구리 무게감이 피하면서 예, 아유 속골도 아프고 연골도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뜩 이렇게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1: 예.
6: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이롭습니다.
1: 예,
6: 이 증상이 이롭으니까
1: 문제 해결입니다.
6: 예, 저녁에 잘적으로 마음대로 돌아 눕고 있습니다.
1: 그렇죠.
6: 예, 그래 놓을까요? 어떤 예, 골도 아프지 않고 맥도 나고 예, 지금 음식도 예, 소화되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예.
6: 예, 그렇게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요. 안쪽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집 할머니의 치과를 가시겠다 합니다.
1: 예.
6: 치과를 무슨 이빨이 암쪽은 뗄 정도는 아예 되는데 영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거기 가서 빼든지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 선생님이 용하시니까 거기 가서 보이겠다고 제 갈 적에 같이 가겠다 합니다. 내일 갑니다.
1: 두 분이 예약된 걸로 리명길 선생하고 구강 이 두 분이 예. 예약됐습니다.
6: 네,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동강중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 일단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 대화와 우수한 과실이 여기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최기명 주임이사,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거기 피부과 원장 이 정도로서는 지금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완전히 부스럼처럼 이렇게 꼴떡 차서 옷을 훌 번지고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힘들 정도로 견뎠는데 이런 분들 그의 뭐 무릎 그 밑으로 해서 그의 여러 가지 그 피부 대상 포진 포함해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백점풍 살랐지 않는 배이지요. 그리고 후유지자병,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질병, 매독, 림병, 이런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피부과 치료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이사로 계시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도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잡고 나오시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병은 한계 치료 과정이 뭐 3주 내지 4주, 4주 좌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기본 그 치료 방법이 당약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치료하는 방법, 서위적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겉으로 이렇게 거저 치료해서 임신 났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치 않은 이런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위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분은 순서를 앞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약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선생, 최기명 원

0: 원장 선생님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도광중연 3층에 새로운 이료기계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이료기계는 특수한 이료기계입니다. 저에게 경추, 요추, 흉추 이 부분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이료기계에 속하는데 이료 이료기계에 속합니다. 근데 보통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이사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점점 꼬부랐던 게 더 땅을 정말 내리받아 수직으로 볼 정도로서 허리가 휘어지거나 경추가 아파서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추, 흉추, 요추, 경추로 놓고 말하기도 하면 우울로부터 내리해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모두 그 룩골 거기로부터 내리하게 되면 그 열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서 전반으로서 요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혹시 수술하자 하면 수술 후유증이 무서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측면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 하기보다 한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이료기계가 왔습니다. 스피인 MT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상처가 없이 제야 치료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차원에서 척추, 몽땅 이제 말하는 경추, 흉추, 요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계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비싼 겁니다. 100만 원 좌우에 해당하는 큰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다 딱 자기 경추, 요추, 흉추 이거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사무의 진료파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네, 정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광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못했던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한 손에는 단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고동지의 말대로라면은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홍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은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개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 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박호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동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잃어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도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똥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야 했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였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증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났다. 밖구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태똥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받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토벌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의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조항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동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바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당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동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조언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발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린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도보를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 있게 재편성한 덕분에 홍군은 네 겹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1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상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의 도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들의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팽덕회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레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위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재한 조선족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석춘하 씨의 수필 길루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길루의 고향 석춘하. 18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북경으로 떠날 때도, 더 큰 꿈을 쫓아 먼 일본으로 떠날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뿌리가 내려있는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가리라고. 그 다짐은 내가 어디에서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었다.

이 되어 주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오랜 타향살이를 접고 귀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정착한 곳은 고향이 아닌 타지였다. 더 늦기 전에 고향에 돌아와 살라는 친구들의 꼬드김이 그럴 수 없는 내 처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중국에는 과거의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면 비단 옷 곱게 차려입고 고향을 찾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비단 옷을 걸치지 못해 돌아갈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웃음 너머에는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똘망똘망한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엄마, 내 고향은 어디예요? 같은 반 친한 친구가 설쇠로 고향으로 돌아갔단다. 아직 고향의 뜻조차 제대로 알 턱이 없는 4살배기의 질문은 마치 느닷없이 밤하늘에 쏘아올린 폭죽처럼 내 마음속에서 불꽃을 튕기며 요란하게 터졌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은 3살 나던 해에 중국으로 돌아왔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연태에서 1년간 살다가 지금은 청도에서 살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고향은 나서 자란 곳이다. 그런데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중국이고 본적은 연태이며 현재는 청도에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변이라 말하겠지만 아이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주는 것이 현명한 답인지 모르겠다. 출산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였다. 일본에서 먼저 육아를 시작한 선배들은 하나같이 일본식 이름을 지으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낯선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어울리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다.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 그나마 이질감이 줄고 타인의 시선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초항감이 생겼다. 고작 이름 하나로 국적이 바뀌는 것도 뿌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이름인지보다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을 바라는 법이 아닌가라는 다소 건방진 확신이 일렁이며 내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으로 번져갔다. 일본에 살면서 나는 분명 중국 사람인데 왜 조선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족이 있지요 라고 구구절절 친절하게 설명하곤 했다. 그런 해석에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고 흥미진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연거푸 질문을 퍼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어딜 가나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나는 자꾸만 정체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누구이며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딘가 하는 헛갈림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다. 이제 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기 뿌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날이 언젠가는 꼭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부모로서 자식과 같이 그 해답을 찾아야 마땅하다. 아이의 고향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는가? 나는 타향살이에 지쳐 외로움이 사무칠 때마다 자주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떠올리곤 했다.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방방 뛰며 신나게 놀던 삼삼오오 모여 딱지를 치고 술래잡기를 하느라 해 저무는 줄도 모르던 그 시절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 장난기가 발동하면 음매 울어대는 옆집 소공둥이를 기다란 나뭇가지로 슬쩍 찔러놓고는 깔깔대며 도망치기 일쑤였다.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계산이의 꽁무니를 쫓다 넘어진 날에는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났지만 그마저도 금세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비록 풍요롭진 않았지만 마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멀리멀리 퍼졌고 나는 그 작은 마을의 지붕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곤 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가는 초가집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곳. 고향의 풍경 속에 머문 아슬아한 기억은 바람처럼 옷깃을 스치고 애틋한 그리움은 연기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일본을 떠나던 날 나는 착잡했다.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막상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그 땅을 떠나려 하니 씁쓸하기도 했다. 나의 빛나는 청춘이 녹아있고 정서가 스며든 그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한없이 막막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차츰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워갔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주적 이동을 감행하고 있는 나. 그리고 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내 아이. 우리는 어쩌면 서로 닮은 운명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나는 고향이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지는 건 단지 그곳이 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곳은 소중한 내 가족이 있었고 매일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만든 소소하지만 덧없는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있어 내 마음이 자꾸 고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이에게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어느 것을 두고 고향이라 부르게 될까? 언젠가 나처럼 삶의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며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 뜻깊은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려 한다. 태어난 곳만이 고향은 아닐 것이다. 사랑이 있고 추억이 쌓인 곳이라면 그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 삶의 끈끈한 의미가 부여해지는 그 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동우야,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곳 또한 너만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 있단다.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 살든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 뿌리에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드넓은 하늘에서 새하얀 구름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구름처럼 가볍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마음은 마치 구름을 걷듯 산뜻하고 설레임으로 가득 차.

네, 작자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작자 자식에게 마땅히 고향이라고 이름 짓을 곳은 없지만 자식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과 추억이 깃들고 삶의 끈끈한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 또 다른 고향이 아닐까요?

이어 고향련 씨의 수필 쉰떡의 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쉰떡의 향, 고향련.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독소는 새콤 달콤한 향이 방 안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에 소리낀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쉰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냈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의 김소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한다. 맵쌀가루에 감주를 넣어 발효시킨 증편을 쉰떡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통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쉰떡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전날 저녁이면 할머니는 맵쌀가루를 익반죽해 감주를 넣고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면 술 향기가 은은히 퍼졌고 그 냄새를 알람삼아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모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팬케이크처럼 동글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맨날 떡 먹어서 좋겠다라고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가 거북했다. 더 큰 이유는 어머니였다. 맞벌이였던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 전에도 떡 만드는 일을 도왔다.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뜨거운 김에 대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괜스레 쉰떡이 미워졌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쉰떡이 올라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쉰떡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것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 먹어야 할걸요? 그러면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 쉰떡은 내 기억에서 멀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0: 일본으로 류학을 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쉰떡을 먹을 기회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쉰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입 베어 물었다.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1: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0: 쉰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의 쉰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회귀라는 말을 읽었다.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이 오래 묻힌 기억을 깨운다는 뜻이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레시피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내 지인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귀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귀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통닭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쉰떡을 맛본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웃으며 아이들 손에 떡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원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들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아이들도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비록 지금은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내 마음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몸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지만 어릴 적 맛보았던 고향의 맛은 잊을 수 없다면서 어릴 적에는 고향의 맛, 어머니 맛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못내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맛을 넘어 돌아가신 부모님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이어 주혜봉 씨의 수필 산다는 것을 감상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주혜봉. 지긋지긋하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엔 어쩔 재간이 없었는지 어느덧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다. 등산의 최적인 계절이다. 솔직히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송알릉 자락에 가본 것이 전부일 만큼 등산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됐다. 정확히 산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느닷없이 등산을 하는 꿈을 꾸면서부터였다. 꿈속에서 나는 제주도 한라산 등정을 했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새벽 바닷가에서 황홀한 해돋이를 구경한 뒤 가슴 가득 뭉클함을 안고 산을 올랐다. 헌데 산행 경험과 체력이 부족했던 나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다 다리가 풀려 아찔한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때 하얀 수염의 산신령이 나타나 다시 살고 싶거든 앞으로 꼭 등산을 견제하거라 하고 간곡히 귀띔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으스스했다.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산행을 이어갔다. 꿈속의 죽음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더듬어 보면 30대 후반 텅 빈 배낭에 삶에 대한 물음표만 가득 채운 채

코리안 드림의 열풍에 휘말려 한국행에 몸을 던졌다. 금전만능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몸으로 받아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건설 현장의 철근, 형틀목수, 깊은 산속 돼지 농장 사양원, 아파트 청소부, 일용직 잡부, 호프집 주방장, 그리고 회사원까지 내 작은 몸뚱이에 이처럼 수많은 직명을 달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한국 팔도를 떠돌며 피땀 흘려 개고생을 한 대가로 이제는 아파트도 자가용도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다.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시하며 남들의 시선에 맞춰 껍데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지금의 삶을 과거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과연 교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한국행을 단행했을까? 결국 마음이 시킨 결과물이었지만 아직도 의혹과 고민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서글프다. 생은 짧은데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에 눕혀서 허덕이게 된다. 이런 고민 속에 문득 돌아가신 삼촌의 모습이 떠오른다. 삼촌은 항상 당당하게 마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분이다. 특히 초상집에 시신 다루는 일을 도맡아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셨는데 집 식구들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니 걱정 말라며 손을 떼지 않으셨다. 그런 삼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타인의 죽음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본 적 없던 삼촌에게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처음에 절망하고 약을 거부하던 삼촌은 결국 부정, 분노, 타협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다. 후회 없어. 나 편하게 갈 거야. 라는 마지막 유언은 삼촌의 진심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대가 없이 시신을 만지는 이해하기 힘든 봉사였을지 몰라도 삼촌 자신은 원해서 한 일이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던 것이다. 꿈속에서나마 죽음을 경험했던 나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살면서 우리는 상실과 고통, 죽음과 마주하게 마련인데 과연 인생에서 진정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불철주야로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온 내 모습이 허허벌판의 호수아비처럼 어설프게 다가온다. 아파트와 자가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남김없이 녹여가고 싶다. 고즈넉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든 대도시에서 동분서주하든 살아가면서 울고 웃으며 그리워하고 미워하며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그려가는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마냥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그 복잡한 울타리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조밥에 된장 찍어 먹어도 웃으며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평생 고향 마을에서 소를 키우시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시던 말씀이 귓전에 쟁쟁하다. 담배를 태우시며 소리 없이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쏜살 같은 세월 속에 가을의 언덕에 서고보니 쓰러져간 지난 여름에 무더웠던 날들조차 벌써 아쉬워지고 그리워진다. 고등학교 시절 송알령 자락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의 풍경도 그리움의 꼬리를 문다.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작자는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거두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족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이 아닐까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리성옥 작곡의 고려넋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0: 외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 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빛

붉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한테 천희 박사 CAMP 더불어 최신의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세왕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특수 우대 활동인데요.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8원으로부터 100원이 인상돼서 한 가게 598원 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1가게, 5가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귀입니다. 15가게, 18가게를 드리는 차원이라면 20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격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특수하게 가격 인상이 되는 이런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뭐 가격 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를 잘 파가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698원 한 가게 하던 데로부터 200원 인상돼서 898원 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격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가글 사면 15가글 드리는 차원의 지금 가격은 2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오르게 되면 가격이 쏙 인상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세방은 기본 우리 지구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보온 제품을 쓰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최초에 해결하거나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보온 제품 명세방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력이 올라가고 불편한 점이 많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가게 598원은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를 받게 되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되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적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번 기회를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천희 박사 나 쓰고 있습니다. 아직.
0: 네.
2: 네, 혈압 조절을 안 돼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크게 때 효과를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천희 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알린 게 혈압 조절 잘 되는 게 알립니다.
0: 아, 그렇죠.
2: 네. 네. 그래 놓으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럼이 나던 게 많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깜빡깜빡하던 게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발일 겁니다. 예예.
2: 네. 예. 예, 그리고 예, 그냥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예,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2: 네, 이게 세심히로 문의하자고 합니다.
0: 예.
2: 우리 언니가 예, 어때 요즘에 예, 밥을 이렇게 먹으면 목이 딱 걸린 것 같은 내 아이 감이 겨우 예, 소변이 자꾸 예, 소변이 자꾸 뭐 재택해도 소변이 지끈지끈하고 물소리도 소변이 지끈지끈하고 하니까 외출해서 예, 실수할까봐 겁나다는데 이 세심히로 쓰면 되겠지 해서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0: 잘 모르셨는데요. 집에 언니분이 세심히로 빨리 선택하는 게 길이 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름 그대로 약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기 우수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전도권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슴이 피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녹혈증이 들어갔고 32가지 진기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기본 이 제품을 시작해서 한 반년 정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받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소화도 너무 잘 되는 우수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견제하는 게 언니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2: 그럼 예, 오늘 받아 쓰겠다는 거랍니다.
0: 예, 이번에 가격 인상도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용하시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제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0: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처방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자연과학 가운데서 제일 띵펑에 속하는 이런 그 연구 이런 기구에 속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나온 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전희 박사 CAMP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CAMP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이 120, 150살로 기본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 처방 자체가 150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이 생기는 그 부분에 가서 이 제품이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불평형을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많이 아프고 어디에 불편하고 하면 한 것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천명희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천희 박사에 속하니까 신심을 갖고 드시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천희 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정말 이야기에 노벨상 받은 게 돼 그러는지 효과 특별히 좋습니다.
0: 그럼요.
2: 나는 어떤 약 먹으면 잘 말하기 들었는데 이거니 첫째 항상 이 고리띠하고 어지럼증하고 혈압조절도 아예 됐는데 이것은 다음에 혈압조절이 잘 될까 고리 좀 신하고 아침에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대부분이 심장이 나쁜데 심장이 항상 후두두하고 어디 떨기는 것처럼 그랬댔는데 지금 이거 천희 박사 쓴다면 이정수의 어떤 근본 다 없어도
0: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성이 있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게 기억을 지금 우리나라 70 넘어먹은 다음에 기억이 까딱까딱 할 때 많지 않을까.
0: 그렇죠.
2: 그래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이 천희 박사를 통해 늙음하게 치매 오는 거 예방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 복용하시게 되면 거의 치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야, 아니야, 우리 사도 읽어볼까요? 치매 걸린 게 망도입니다.
0: 아, 야, 한심하죠.
2: 우리 며느리 온 거 딸도 알아 못 봅니다. 그래,
0: 그렇죠.
2: 와, 이게 사람이 늙음하게 치매 오지 말아야 되겠다. 나이도 많으니까 치수 우수인데, 그래서 예, 그래서 갔습니다. 걔가 거의 무섭습니다.
0: 그래요?
2: 예. 근데 예. 정말 이게 깜빡깜빡이 기억이 없던 게람. 다 돌아오고 영 좋습니다. 이게 또 위도 도와줬어요. 밥도 맛있고 이 골고루 다 도와준다.
0: 종합으로 해결해 준다.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2: 영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는 세신 1호를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우리 올케 지네르 서시장 간다는 게 버스에 안 사는데 모르게 섭외 주르르 내려봤어요. 이 바지 다 벗었단다, 신까지.
0: 그렇다.
2: 그러니까, 역할에서 보니까 창피상 같아서 한딴 데 가고 뒤불 데리 왔단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얘
0: 큰일이죠.
2: 그 말아본 것도 모르고 얘 저절로 그렇게 나오더란다.
0: 그렇죠.
2: 그래, 예. 형님 이거 어찌하는가 하면 어디를 갈래도 갈기 힘든다며 이랬다. 괜히, 우리 아저씨 써본 게 세심이로 영 줬는데 그거 먹어봐라. 그래, 우리 얼추미에 그거 먹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우선 서시장이랑 갈 일이 있어도 차 타기 무섭지 않단다.
0: 헌박관리에서는 예, 세신 1호입니다. 예.
2: 예. 섭외 찾아서 어디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던 게 우선 그건 사이 없어졌단다.
0: 예.
2: 그리고 예, 우리 올케도 이게 지금 추위 많이 불어났지,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다고 영 좋아한다.
0: 그럼.
2: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이 어떤 며칠에 뭐 끝이 나겠는데 나는 이, 그 천희 박사 우리 올케는 세심 1호로 더 배달 받겠단다. 콩팥이 한번 베이듬이 그게 좀 치료가 더 오라될 구멍이다.
0: 예, 그런 치료는 서약 치료로서는 임시 구급이지 긴 치료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 정책 끝이 그리고 가격 인상 전에 좋은 정책이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질병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2: 예, 오늘 그래서 우리 둘이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

0: 제품은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강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는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제품 자체는 갑을로 나누게 되었는데 갑은 녹혈정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피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런데 사슴이 피로 해서 그거 완전히 건조시켜서 분말로 된 이런 제품 자체인데 식전에 딱 풀어서 이 짝 제,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전녹건은 갑, 을 가운데 을은 나흘 드시고 그런 다음에 갑을 나흘 제 닷새 만에 한 번 드시거나 혹은 남성들 가운데서는 갑을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 짝 그 전녹건 드시고 나흘 후에 다시 이 짝 닷새 만에 세, 그 녹혈정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드셔본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오랜 질병,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은 알게 모르게 상하는 게 누구를 상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콩팥을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을 상하게 되면 콩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관리하는 부분은 심장을 관리합니다. 심장의 혈이 그 콩팥이 사구체가 100만 개, 100만 개,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멍 땅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랑은 7근 내지 8근인데 이 혈액은 어디에서 뇌가 되는가 하면 사구체에서 뇌가 됩니다. 뇌가 돼서 좋은 혈액은 심장으로 그리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은 방광과 뇌도를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신이로는 콩팥을 관리해주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3: 네,
2: 안녕하세요.
3: 예, 네,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몹시 허약합니다. 이갈진 세대적으로 또 비기종으로 자주 입원하고 그래놓고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해. 감기만 걸리면 기침 짓고 기침하면 계속 가래고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이를 지금 드시고 있는데 매운 효과도 없습니다.
2: 효과 빠를 겁니다. 확실하고.
3: 예. 예.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감기 자주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예, 옛날에는 열흘씩 막 그렇게 보름씩 하는데 지금 그거 한 일주일이면 가라앉고 예, 예. 기침하면 예, 가래도 아이 꿇고 결국 매일 리치고 하거나 예, 확실히 밥맛이 돌아서고 맥이나 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효과를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2: 선택을 너무 잘했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 아로인들께는 참 이야기 참 보약이 참 좋은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묻겠습니다. 우리는
2: 예, 이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이제 상소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이게 많이 올라가게끔 하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아,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보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늘 혼탁된 혈액이 뭐 심장으로부터 내 발끝까지 가면서 쭉 하면 뭐 마지막에는 내 혈전으로서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로서 혹은 심장병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콩팥의 문제가 있습니다. 콩팥

마치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끔 이런 역할을 반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녹혈증이라는 성분 자체가 효과가 빠릅니다.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해결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써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전엔 잠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 가운데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뭐 쭉 하면 여기저기 어혈이 생기거나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는 전제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깁니다. 혈액이 조성 가운데 혈소판은 중요한 항계 성분에 속하는데 조혈 공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되어 있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방 가운데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는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리병에 그러니까 페니실린 병상 같은 그런 작은 유리병에 딱 들어있는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 공능 그 회복이 된 기초상에서 따가운 물에 풀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서 이렇게 훌 많이 보세요. 그럼 벌써 정신이 날 겁니다. 그렇게만 이렇게 뭐 저희들 견제하는 몇 개 백날만 이렇게 견제하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녹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아주 다른 제품으로 선택할 그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으로 된 이 성분 자체가 오직 여기에 세신리로 갑, 을 가운데, 을 가운데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변이 잘 통하지 못해서 힘든 분들은 있는데요.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술에다 볶은 겁니다. 주차오라 했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룬찬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통변 역할이 떨어져갖고 나흘 다세 한 번씩 보는 이러면 절대 안 돼. 보통 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독성 물질이 다시 혈액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할을 하게 돼 역류를 하면서 로페물이 다시 혈액 가운데 섞이게 돼서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수양이란 성분 자체가 룬창 둥변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콩팥의 양을 돋아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아무튼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집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을 나가고 화장실을 못 가던 사람이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모든 공능이 힘차게 진행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간에 문제가 있던 분들 가운데서 간과 콩팥이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여기 저실자라든지 도사자라든지 이런 성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시력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부중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우리 지금 보통 부중이라 하게 되면 그래다 그저 부중이 생겼다 손가락 누르게다 쑥 들어갔다 다시 한참 있어야 다시 올라서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특히 아랫다리를 포함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중은 그저 부중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로페벌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액 청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저실자라든지 도사자라든지 이런 성분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분들은 지금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에 부담이 가고 콩팥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 효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소변이 작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유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발딱나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도 뭐 속내복을 입고 잣대 뭐

0: 까마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바지텐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통을 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아주 우수한 성분 32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위를 든든하게 하는 질간초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비위를 든든하게 하는 닭근백수 초바이수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백출이라고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와 소화가 이전에는 너무 올림에 달려서 될 새였는데 지금 목음에 톡톡 내리꺼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저황계란 성분 자체는 비장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우리 중의학설에서는 콤팥은 선천의 지번이고 비장은 후천의 지번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화한 음식을 올리 전달해주는 기구가 바로 비장입니다. 이래서 심장에 폐에 뇌에 이런 걸 올리 전달해주는 영양을 올리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비장에 속하는데요. 이 비장이 든든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많은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곤 하니까 옛날에는 쩍하면 감기를 담아두고 하던 게 지금 기본상 허우깃덩이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 맥동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자음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충분하게 우리 지금 폐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좋아지구나 이런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10년 신경외과 미국에 있는 박사가 누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들에서 제39개 세계 심장뇌혈관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여기에 딱 등장한 거 이 지분을 일굴 제품이 나서라니까 천희 박사가 나섰는데 해결됐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저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21번째 시간입니다.

0: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한 패장은 화가 치므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밤을 새며 만든 보루는 적의 폭탄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로 적의 보루를 물어뜯어야 하는 겁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견들을 모두 우에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그 얘기를 들어주었습니까? 예? 아예 귀뚱으로 흘려보냈죠. 리덕을 쳐다보는 서병진의 한쪽 입꼬리가 비웃는 듯 내려갔다.
1: 리덕 동지, 말이 나온 김에 당신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짧고 빠른 돌격 전술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적들이 보루를 떠나 전진할 때 공격하고 곧장 보루로 되돌아오라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 병력이 적에게 완전히 드러난다는 점은 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고령강 전투가 좋은 실내이지요. 그 전투에서 우리는 서락이 이끄는 4개사 가운데 일부를 숨어서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짧고 빠른 돌격 전술을 따르는 사이에 적이 재빨리 물러서 버리는 바람에 결국 적을 얼마 무찌르지도 못하고 우리만 사상자를 많이 내고 말았습니다. 만약 적을 깊이 끌어들였다면 단언컨대 적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서병진은 아직도 그 전투가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후 폭군 사변이 일어났을 때 군사적 합작을 소홀히 한 것도 5차 보이토부를 짚부시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폭군 사변이 5차 반포이토부를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잘만 움직였다면 적의 포이토부를 물리치고 남경 정부에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었는데 당정의 군사적 배합이 없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바람에 기발을 놓쳤다고 목소리를 높이었다. 그때 조항에서는 장개석은 큰 군벌이고 폭군 인민정부는 작은 군벌이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제3세력은 장개석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굳이 작은 군벌의 방패막이가 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때 장개석은 우리를 보위 도읍을 하러 온 부대를 폭군 서부로 보내는데 우리는 적의 측면에 있었기에 똑똑히 부었죠. 적을 무찌르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모두들 지금 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작은 군부를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좌경사상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서병진이 이렇게까지 거세게 이야기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따라서 그의 발언에는 더 무게가 실렸다. 저도 한마디 하지요. 백독회가 리덕을 힐끗 보고는 짙은 눈썹을 찡그리었다. 복군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장광래하고 최정계가 자신들도 장개석과 맞서 항일하겠다고 단판하러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 큰 대야에 돼지고기를 담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조항에서는 전보를 보내 제가 정성이 부족해 대접을 잘못했다며 나무람하더군요. 거래 내놓고는 나중에 그쪽 대표가 서금에 단판하러 갔을 때 제3당이 국민당보다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랬다가 또 한때는 국민당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 장개석과 맞서 항일하겠다는 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한테는 비뚤어진 도리가 정말 많습니다. 백독회의 말에 사람들은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한다. 게다가 동서고금의 전설가들을 모두 병력을 모으라고 하는데 리덕 동지는 병력을 흩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백독회가 말을 이어한다. 전에 모주석이 지휘를 할 때는 줄곧 1군단과 3군단을 함께 두었는데 리덕 동지는 두 주먹으로 적을 친다며 두 군단을 갈라놓았습니다. 단촌 전투에서 적은 3개사 15개 탄으로 모두 4만 명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3군단의 4개사는 고작 1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부대가 적의 진지로 쳐들어가자 적은 큰 혼란에 빠졌지요. 제가 지휘소에서 보니 적은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감한 호랑이가 양떼를 덮치더라도 양이 너무 많으면 무엇 하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때 1군단에 함께 있었더라면 적군 15개 탄을 전부 없앨 수 있었을 테고 여기까지 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병진도 안타깝게 말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모두 3군단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백독회가 말을 받았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리덕 동지가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하길래 이러는 건지 몹시 갑갑해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집안에 들어박혀 지도만 본다더군요.
비례자로 재여서

목적포를 어디에 배치할 건가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해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지요. 리덕 동지는 우리가 빼앗은 10만분의 1짜리 지도가 실제 총량을 거치지 않은 데다가 어떤 데는 방향까지 틀린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즉시 그곳에 도착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고 부대가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갈 수 있는 형편인지는 생각지도 않았지요. 순구 전투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적 한계형을 당장 없앨 수가 있었는데 기어이 병력을 몰려 조성을 치라는 겁니다. 한나절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조석이라는 곳은 죽을 자리였습니다. 적의 보루들의 한가운데에다가 둘레에는 적 8개 내지 9개 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부를 보내 절대 갈 수 없다고 해서야 그대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갔더라면 우리 3군단은 몽땅 귀신이 됐을 겁니다. 남풍성을 공격할 때도 제가 신병탄을 남겨 산 오기를 지키도록 했기망정이지 하마터면 1군단도 섬멸될 뻔했습니다. 백덕현은 리덕을 바로 보면서 말을 이해한다. 리덕 동지, 홍군의 여태 실력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게 자신의 지휘 성과인 양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우리 홍군이 때때로 당신을 막지 않았더라면 홍군은 진작 당신 손에서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백덕회가 손을 내어주며 말했다. 광장 전투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적들은 7개 사, 1개의 보병료로 광장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놀려앉아 광장을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을 했지만 박구 동지와 리덕 동지는 한사코 듣지 않으면서 우리더러 보루를 쌓으라고 했지요. 그때 박구 동지는 림시사령부 정치위원을 맡았고 리덕 동지는 사실상 총사령원이었습니다. 결국 하루 내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기 6대에서 7대가 번갈아 날아와 폭격하는 바람에 공들어 쌓은 보루는 도로 무너져버렸죠. 안에서 진지를 지키던 한계영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희생이 됐습니다. 부대가 거듭 돌격을 했지만은 사상자가 1,000명 가까이 나났습니다. 밤에 박고 동지와 리덕 동지가 저와 양상권 동지를 불렀습니다. 만나자마자 리덕 동지는 그 본세로 짧고 빠른 돌격을 해야 한다느니 화력을 더 배치하라느니 하더군요. 제가 화력을 배치하려 해도 탈알이 없다고 대꾸를 했습니다. 어찌나 부하가 터지든지 저도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리덕 동지, 당신이 온 뒤로 언제 한번 제대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적은 50만인데 우리는 겨우 5만입니다. 적은 전국에 정권이 있지만은 우리는 250만이 사는 소베트 구역이 있을 뿐입니다. 적에게 비행기와 대포가 있지만은 우리는 탄알도 없지요. 그러니 어찌 적들하고 소모전을 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방에 들어박혀 지도나 보면서 세운 그놈의 전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잘 보았겠죠? 소베트 구역을 세운 지 8해가 지났고 1군단과 3군단이 활동한 지도 6해가 지났는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죄다 말아먹고 있단 말입니다. 새끼가 하리빗 땅을 아까워하지 말고 팔아버린다는 말은 제가 그때 한 겁니다. 오수건 동주가 통역을 다 안 했는지 제 말을 듣고도 리덕 동지가 별로 화를 안 내길래 양상건 동지를 보고 다시 통역해주라고 했습니다. 이건 봉군이요, 봉군이란 말입니다 하면서 마구 욕을 퍼붓고 소리를 지르더니만 제가 군사위원회 부주석에서 밀려났다고 이런 불만을 터뜨린단지 뭡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침을 탁 뱉으며 소인의 마음으로 군자의 마음을 어찌 짚겠느냐고 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낡은 군복을 가방에 넣고 그를 따라 서금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제 당적을 제명하던 군중대회를 열어 재판을 하고 죽이든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서병진과 팽덕희의 발언은 금방 하계풍과 리덕의 발언으로 일어난 풍파를 가라앉히었다. 두 갈래의 폭포수가 만나 사정없이 부딪히고는 조용히 가라앉는 듯하였다. 주덕은

0: 진작 말을 꺼내려 했지만은 번번이 남한테 가로채우고 말았다. 조금 전에 하계풍과 리덕이 한 발알에 주덕의 순박한 얼굴에 베인 주름이 더 깊어지었고 억센 턱뼈도 더 뻣뻣해지었다. 하지만 서병진과 팽독의 말을 듣자 편안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부드럽게 첫 마디를 꺼냈다. 그의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1: 우리 헌군은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전술을 연구하고 응용해야 합니다. 사물이나 상황은 늘 바뀝니다. 절대 틀에 박힌 방법으로 군대를 지휘해서는 안 되지요. 모두정은 바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헌군에 맞는 전술을 세웠기 때문에 여러 차례 포위토벌에 맞서 이길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아깝게도 제5차 반포위 도벌에서 우리가 그동안 피 흘려오던 값진 경험을 깡그리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당연히 모두석이 지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조덕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리부춘과 류백승 등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조례는 모태동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모태동이 홍구를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땡땡 여섯 번을 치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보니 창문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전장에 달린 등불의 기름도 거의 달았고 화로에 담긴 숯불도 잿더미가 된 지 오래됐다. 사람들은 그제야 으스스한지 가볍게 몸을 떨었다. 복도에서 물을 끓이고 있던 호위병들이 큰 주전자를 들고 들어와 뜨끈한 찬물을 부어주었다.
1: 들어보세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안 납니까?
0: 모태동이 차를 마시며 물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으니 장사꾼이 외치는 소리였다.
1: 손도를 파는 것 같군요.
0: 조울래가 대꾸했다.
1: 누가 한턱 내겠습니까? 배가 엄청 고팠는데 말도 못 꺼냈어요.
0: 모태동이 노스레를 떨었다.
1: 우리 사천의 손두부는 정말 맛있는데 귀주의 가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군.
0: 조덕도 슬며시 웃으면서 호위병을 불러 나가보라고 했다. 호위병들은 싱글벙글해서 나가더니 손두부 사발을 들고 총총히 들어왔다. 한 사발 한 사발 김이 문문 나는 손두부 위에는 빨간 고추기름이 동동 떠 있었다. 지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훌륭한 음식이었다.
1: 괜찮네요. 맛이 괜찮아요.
0: 조덕은 손두부가 입에 맞는지 연신 평가를 하더니 한마디 더했다.
1: 그래도 우리 사천의 것보다 좀 못한 것 같네. 그러게요. 고추가 좀 적은 것 같네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대꾸하고는 고개를 돌리었다.
1: 박고동지, 두부 맛이 어떻습니까?
2: 우리 강소나 절강 사람들은 두부를 그다지 즐기지 않습니다.
0: 박고가 시큰둥해서 말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1: 모동지, 당신 이야기를 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나를 많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내가 고추를 왕창 넣어서 그럴 겁니다.
0: 모태동이 농담으로 말을 받았다.
1: 서두를 것 없어요. 시간을 두고 얘기를 나눕시다. 그래요. 천천히 더 얘기를 나눠야지요.
0: 조울래도 웃으면서 거들었다. 그제야 두 사람 다 마음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자기의 선택을 안다. 모 대통령이 지도자로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심오한 의의를 가진 역사적 전환점인지를 몰랐다. 중앙정치국 확대 회의는 이튿날 밤까지 이어지었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저 방어만 하는 군사로선을 비판하고 모 대통령의 군사지휘를 맡는 데에 동의를 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자정이 지난 뒤였다. 박건은 울적해서 회의장을 나왔다. 거리는 조용했다. 조금 뒤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하계풍이 바삐 뒤따라오고 있었다. 오늘 회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계풍이 곁에 와서 나지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과가 되물었다. 너무 건방지더군요. 하계풍이 분개해서 말했다. 제3국제당에서 보낸 군사 고문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분이 아니라 모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쫙 깔려있어서요. 이러다가는 당종의 정치 노선까지 부정하겠는데요. 박건은 금방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생각을 추슬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친구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가까운 친구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인덕 작사, 김홍일 작곡의 김창욱 가수가 부른 사랑을 노래하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손맛은 무엇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있는데요. 특별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가장 평범한 음식 속에 깃든 정성입니다. 류은정 작사, 손춘남 작곡의 임향숙 가수가 부른 어머니 배추김치를 전해드립니다.

청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박송철 작곡의 황순자 가수가 부른 청산 소곡을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윤금남 작사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언제나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투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우리 길태둥이 문진부에서는 연변의 각종 피부병, 완고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피부과 전문가를 특별 요청했습니다.

0: 네.
1: 이 피부과 전문가는 하늘로 진신의 우리 조선족 말로 말하면 김흠이라 합니다.
0: 네.
1: 이런 분인데 37년이라니 저 풍부한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 경험을 쌓은 분입니다. 우리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피부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늘로 뉴피션이라 하는데 소버짐에 네. 백전풍 습진에 신마진에 지익성 피염, 과민성 피염, 접촉성 피염에 퇴응성 피염, 그리고 청춘 말이죠. 보드라지라 하는데
0: 네. 네.
1: 초창이라 합니다.
0: 그렇죠.
1: 모낭염, 대상포진에 결절성 양진에 노년성 피부소양증에 그리고 하늘로 휘지지 않은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지감에 조치에 각기에 어장풍 아장풍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발생하는 농포증에 그리고 소상 탕상에 요창에 루창이라 합니다. 당뇨병에 늘상 발생하는 합병증인 당뇨병 쪽, 당뇨병 주라 합니다.
0: 네.
1: 발이라 말이죠. 막 썩어 들어가고, 떨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0: 네.
1: 맥관염,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말해서 상구가 생겼는데 아무로 붙지 않은 이런 부증, 그리고 입술에 발생하는 염증,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위염 백반의 소양증의 위염 소양증 그리고 해가 늘상 갈라 터지는 병증에 각종 종류의 비염에 그리고 치질로 고생하는 이런 병증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이 저 완고성 피부병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하니까요.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중인 문전부에 오셔서 김흠의 진신이라 합니다.
0: 네.
1: 김흠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김흠 선생이가 피부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피부병에 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5억 정도 되는 분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피부병이라 하게 되면 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모발에 그리고 손톱, 발톱 이런 말이죠. 부위가 말이죠. 내적 원인으로 외적 원인으로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인소로 인해서 그 형태라든가 결구라든가의 공능이라든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면서 림상의 일련이 말이죠.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갖다서 말이죠. 피부병이라 합니다. 피부병을 보게 되면 몇천 가지 되는데 림상에서 보게 되면 환자분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가요? 물어보겠죠. 하나는 환자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이학에서는 갖다가서 자각증상이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자각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가려움을 느끼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가랍단 말입니다.
0: 네.
1: 몇 말로 말하게 되면.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 감각이가 말이죠. 하늘로 말하면 주얼간에 따가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도 이 순간에 개미가 말이죠. 기어당기는 감이 느껴집니다.
0: 네.
1: 환자 본인이 이거는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이러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다각증상이 또 있어요.

0: 다각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능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예, 어째 당신이 피부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누어지는데 예, 원발성 피부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피진이 돋아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반진이라든가 예, 구진이라든가 예, 두드러기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신마진 같은 경우에는 풍단이 생깁니다.
1: 네. 예,
0: 붉게 예, 어떤 분들은 또 새태하게 그리고 결절이 나오고 포진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또 농포가 나오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를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제가 전번부터 두주 동안에는 다 박윤도 주인이 첨약을 먹었습니다.
0: 어떻게 돼서 잡수셨습니까?
2: 예, 손도 아이 좋고 모든 방면이 아이 좋으니까 잠도 안 오고 소변도 자꾸 밤이.
0: 예, 화암이라 해봤습니까?
2: 선이 아니 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선이 아이 좋다는 거는 어떤 증세 있습니까?
2: 아, 내 손을 수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짝 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보양하는 약을
0: 아, 근데 무슨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까?
2: 어, 손이 저 정규.
0: 예예.
2: 예. 그래 이제 약을 두 주 먹은 게 그래도 모든 방면이 좋아지고 그래서 또 오늘 또 가서 약을 짓자고 그랬다.
0: 예예. 어서내 오십시오. 예.
2: 예, 예.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아, 안녕하십니까?
3: 예.
0: 예.
3: 개선합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우리 집에서 예, 시현상 보이는 환자인데.
0: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3: 아, 전번에 내 전화를 드렸는데, 이 왼다리가 계속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면 나서.
0: 예.
3: 그런데 지금 시현상 한 개로 좀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 오늘 또 가까워 기랍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예,
4: 저는 위가 쓰리고 아프면서 배도 아프고 콧물도 올라가서 이경도 했습니다. 그런 게 잘 낫지 않아서 예,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하고 두 번 썼는데
0: 예.
4: 지금 예, 이가 쓰리고 아픈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4: 아마 그 민간요법을 잘 가르쳐줘서 예, 거기서 효과를 빨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4: 가서 예, 약을 더 지으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박윤덕 그 주임께서 머리 아프고 얼음 찐하고 다리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던 것이 첨약 세봉 가져다 먼 것이 많이 나서서 다시 예약을 드립니다.
0: 혈압이란 이렇습니까?
5: 예, 혈압이란 조금 높습니다. 이게
0: 예.
5: 소약 먹고 많이 나서서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셔요. 예.
5: 예.
0: 예. 예. 하루 예. 빨리 건강하세요.
5: 예,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아,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저기 그 박창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6: 그 자꾸 걸음 위에 에, 숨이 차고
0: 예.
6: 그 다음에 어떨 때 심장이 뭐가 그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임도 한번 가봤습니다.
0: 예, 그랬어요.
6: 가서 첨약을 써다 먹은 게 별로 많이 낫은 것 같아서.
0: 예, 예.
6: 예, 이게 지금, 걷기도 바쁘던 게 지금 좀, 걔도 시장 도리도 하고, 걔 좀, 그렇습니다. 걔도 숨도 잘 차고 잠자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0: 예.
6: 효과 좀 좋으니까 오늘 좀 전약도 한 번 더 쓰려고.
0: 예.
6: 박창호 주임 좀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0: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7: 나예 어떻게 해서 위하고 장이 계속 어째 나쁜지 밥을 큰 숟가락을 서너 숟가락만 먹어도요 배부릅니다. 나 배고 부지.
0: 예예.
7: 그래 그것도 뭐 87건밖에 못 갑니다.
0: 아, 비단 공론이 물란이 생겼구만요. 흡수를 못할까, 그렇죠. 영양.
7: 네, 그래, 예. 일하자도 이 뭐 맥이 없어서 일 못하고 이래서.
0: 예, 예.
7: 아, 그, 주임 선생님은 좀 보이자고 이럽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박창호 선생을 보이겠습니까?
7: 예.
0: 예. 그럼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0: 예, 박창호 선생, 예.
7: 네.
1: 네, 그래요.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원발성 피부 손해가 있는 동시에 또 예, 어떤 분들은 또 개발성 피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저는 예. 허리하고 다리 아파서 계단도 내려가 내하고 올라가기 형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0: 예.
8: 그 강진대 가서 예, 힘 맞고 지금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8: 예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예, 어깨 박두기 또 아파서 예,
0: 예.
8: 오늘 침 맞으러 갔다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8: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9: 예, 저는 그 길태승리 문진부에 가서 그 최영희 선생 있잖아요.
0: 예, 예, 예.
9: 예, 그 선생한테서 이 위염이고 위궤야 대설이 좀 고생했는데 한 주일을 치료했는데 많이 나았었어요.
0: 예, 예, 좋은 일입니다.
9: 예, 그, 예,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가려고요.
0: 예, 예.
9: 예,
0: 예. 침을 맞았죠, 예?
9: 예, 침도 맞고 약도 좀 먹었습니다.
0: 아, 점약도 잡쌌어요?
9: 예, 예.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했습니다, 예?
9: 그랬을까, 예.
0: 예. 예.
9: 건강하세요.
0: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제 차례인가?
0: 예, 예, 맞습니다.
10: 예. 요즘에 갱년기 됐는지 덥다가 또 땀이 막 나고 예, 잠도 잘 안 오고 그래도 뭐 내 한번 원장 선생님 데서 한번 봤는데 지금 뚜레 더고 나고 잠이 잘 안 오는 게 지금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예약해 주셔.
0: 예, 내세 어떻게 된 분입니까?
10: 오신다.
0: 예,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10: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1: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1: 예, 저는 저, 여간판 탈중증 때문에 허리 아프고 다리 들고 했었는데,
0: 예.
11: 최영규 선생님이 저, 침을 맞고,
0: 예.
11: 중약도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요? 예.
11: 예. 그래서 한 개로 좀 더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1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2: 저는 노공을 위해서 머리 어지럽고 팔 다리가 저리고 이런데 박윤덕 주임이 약수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12: 예, 그래가지고, 시만 다시 저기, 예약하는 파입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12: 오전에?
0: 오전만,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윤덕이 선생님.
12: 예, 알았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3: 제 전화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13: 예,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예. 특히 장단기 아프고 발바닥 이렇게 막 줄이 뻗치면 아파서 그래서 네. 이번에 그 길태중이 그 병원에 가서 그 소진 그 강철수
0: 예,
13: 수임
0: 예.
13: 배웠어요. 예, 그래 강... 배운 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0: 예 그래요.
13: 효과가 예. 예. 그래 그때 들어갈 때는 그것도 막 피해 들어가듯이

0: 갔는데 치료 받고 나가고도 그분이 코로나 오고 영토 왔어요.
1: 아주 좋아요.
0: 그래, 예. 예,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치료 받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 다 했습니다. 예.
0: 예, 예 알겠어요. 예. 고마워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개발성 피부 손해는 이런 문제로 말이죠. 인기되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가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 참으래도 못 참습니다. 가려웠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단 말입니다.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다.
1: 예.
4: 뭐입니까? 간이 나쁘게 되면 몸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까?
1: 예, 생길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이선이가 간 부위 곁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 아닙니다. 이선이라는 거네. 예. 그건 왼쪽 견에 있고 간은 오른 견에 있습니다. 예. 부위가 아, 완전히 틀립니다. 예.
4: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어째서 네, 물어봅니까? 무슨 네, 증상 있습니까?
4: 이 오른쪽 옆구리가 참 불편합니다.
1: 예. 메스가 없습니까?
4: 그렇게 미스러운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빨간 반점이 여기 저기 생겼습니다.
1: 예예. 예. 혹시 또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4: 피부병은 없습니다.
1: 아니 글쎄 그 혹시 예 내가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병이라 간이라 이거 말하기 바쁜데요. 예? 그러면 간공능화합이라 해봤습니까?
4: 예, 4월달에 가서 CT까지 했는데
1: CT로? 예, 뭐이랍니까? 보고 다니
4: CT를 했는데 뭡니까? 이센이 무슨 뭐 약간 조그만 게 있다고 그랬디다.
1: 아, 그건 완전히 틀리는데요. 이센이는 예. 왼쪽에 문제입니다. 예? 간은 그렇습니다. 오른쪽 견에 있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센이 무슨 문제 있는가 하네.
1: 안 되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이센은 예. 왼쪽 견에 있다고요. 지금 예. 오른쪽에 자꾸만 불편하지 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간이라든가 예. 담낭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예?
4: 아, 담낭도 이롭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이 내과에 세퉁이라고 있습니다. 옆구리 겨운다는 시에
4: 예.
1: 이거는 어떨 때는 화암이라 해서 예? 또 CT라 해서 드러아이 날 수도 있습니다.
4: 아,
1: 이런 병이 중이내과에 있습니다.
4: 아, 걔는 어느 때 들은 게 간이 나쁘면 빨간 발전이 생긴다.
1: 아, 글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4: 예. 아, 그렇습니까?
1: 그렇기 때문에 예, 보다 예. 우리 예. 길태중인문지부의 박윤덕 선생이 있어요. 45년 예. 이상의 이사질 한 분입니다.
4: 예, 어느 때 작년에 한번 가보긴 그때 윌레에서 가보였댔습니다. 아,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윌레에서.
4: 박윤덕 주임이 보였댔습니다.
1: 그러면 박윤덕 주임은 그냥 찾으세요.
4: 예, 작년에 보였댔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정황을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4: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4: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어서 오세요. 예.
2: 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가려우니까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염이 잘 옵니다.
2: 네.
1: 에, 감염을 받은 다음에 에, 어째서 개발성 피부 손해라는 거 하게 되면 원발성 피부 손해가 있은 다음에 에, 이런 정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2: 네.
1: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로 린세라는데 거기 비늘 같은 거네, 이런 말좀 물질들이 쭉 나타납니다. 에, 부스러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에, 미란 형상이 생기고 궤양이 오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긁어놓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딱지가 않습니다. 자라합니다. 예. 에, 그리고 또 예, 긁었기 때문에 좌흔이 생깁니다. 에, 긁어놓은 흔적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군열 현상에 탁탁 갈라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부병으로 말이죠. 태선양 개변이 옵니다.
2: 네.
1: 그리고 색소 침작이 오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병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이 품종의 종류랍니다. 예,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우리 진단해서 보자면 몇천 가지 되기 때문에 진단의 애로가 있고요. 또 많은 피부병들은 말이죠. 예, 서약을 잡쌌던 중약을 썼던 말이죠. 조금 나을 것 같다가도 또 재발하고 예, 반복성이 강합니다. 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번부터 교대를 해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 속에서 피부병이 잘 인기되는가? 우리가 말이죠. 예, 알 필요가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3: 네, 하고 얘기하는
2: 네, 그렇죠. 네.
3: 과호를 하려고 소리 예, 전화했거든요.
2: 네, 예약을 네, 하시겠다고.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강주임 보이려고 그래요.
1: 예, 어떤 정화입니까?
3: 예, 발이 저려가지고.
1: 예, 예.
3: 예, 예.
1: 예, 발이 저린데 아프진 않죠?
3: 예전에는 아팠는데 요즘 다 저립니다.
1: 예, 예. 발가락이 예. 저립니까?
3: 발 전체가.
1: 오, 혈액, 예, 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구만요. 예, 예, 예. 예약은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예, 예, 예. 그런데 예.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1: 예, 예, 다 됩니다. 다 예, 이미 된 게 다 됐습니다.
2: 예. 네, 그렇죠.
1: 예, 예, 예.
2: 네. 네.
3: 알겠습니다.
2: 네. 네.
1: 건강하세요.
3: 수고하세요.
2: 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에, 이 말이죠. 피부병에 걸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유전인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어떤 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그런 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 네.
1: 에, 과민성 체질이라는 이런 체질이 있는데 이 과민인자에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화분이라든가에 모종 말이죠.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접촉할 때게 되면 말이죠. 예, 이 피부병이 잘 인기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습진이라든가의 접촉성 피염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의 이러한 말이죠. 에,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예, 환자분들의 면역력이 어떤가에 또 관계됩니다. 모종 문제로 인해서 예, 면역력이 하강되는 분들이 예, 이 피부병이 말이죠. 잘 인기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보게 되면 장기간 말이죠.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모종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면역 억제제를 말이죠. 쓰는 분들
2: 네.
1: 그러니까 간 이즈에 간 이식을 했다. 예, 간암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 예, 이런 병으로 간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면역 억제제를 말이죠. 예,
2: 그렇죠.
1: 예, 쓰고 있거든요.
2: 네.
1: 이런 분들이 말이죠. 예, 상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피부병이 많이 인기됩니다.
2: 네.
1: 예, 대상포진이라든가 말이죠. 예, 버짐 알죠? 시안이라 합니다. 네. 예. 이거는

0: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병원 미생물이 진균입니다.
1: 네.
0: 이런 감염을 받기 말이죠. 쉽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경상적으로의 모든 원인으로 밤을 지시하는 분들이 네. 과학 연구를 하든지 드라마를 네. 보든지 말이죠. 예, 핸드폰을 네. 보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예,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상에서 고당 인슐에
1: 네.
0: 당분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또 담배를 좋아하거나 술을 방관하는 분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예, 이 피부병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춘 연령 단계에 벗어날 때 우리 대학생들을 저도 한 20여 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속에서 담배를 좋아하거나 술을 반가워하는 이런 말이죠. 젊은들이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1: 네.
0: 주조비라든가
1: 네.
0: 초창에 여드름이라 합니다. 청춘 보드라지. 네. 그리고 말이죠.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에 말이죠. 농포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가 이런 원인으로 인기되기 때문에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이런 말이죠. 습관을 고치는 것이 피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안도현에서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조치 요구에 따라 재후 복구 건설에 중대한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원 조치를 실제 구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을 찾아 하천 감탕 제거, 제방 보강, 쓰레기 운반, 큰물 피해 시설 조사 복구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 주변에 일부 잔도가 떠내려가고 강가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물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와 하천 양안의 환경 정돈을 서두르고 인력과 기계를 투입해 하천의 감탕과 부유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강 기슭에 흩어진 쓰레기와 남겨진 폐기물을 질서 있게 운반 처리하고 하천의 홍수 배출 공간을 원활히 해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는 강남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사이 한 현지 주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호가복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피해 상황과 환경 종돈에 대한 의견 건의를 상세히 문의하고 재복구 사업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지지에 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위와 정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재복구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고 하루빨리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여러분에게 돌려주십시오.

실시하고 눈에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장치를 추가 설치하며 순찰 횟수를 늘려 붕괴와 산사태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로반 보강 작업을 서둘러 전개해 가장 짧은 시간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회복하고 대중 출행 안전과 물자 운송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수재민들의 집을 찾아 주택 파손 상황과 감탕 제거 진척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원 간부들과 공안 간부 경찰들이 촌민들과 함께 감탕을 없애고 잔물을 정리하자 두꺼운 감탕에 뒤덮였던 뜨락이 점차 본래 모습을 되찾고 촌민들의 얼굴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신심이 어려있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감탕이 쌓이면 쉽게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청소와 소독을 하루빨리 마쳐야 합니다. 간부와 대중, 자원봉사자 등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집 앞뒤 뜨락, 가축가금, 우리 등 중점 구역을 준시하며 쌓인 감탕을 철저히 없애고 생활 쓰레기를 운반해 한 가구를 청소하면 한 가구가 깨끗해지게 해야 합니다. 소독 방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 소독 대오와 약재, 설비를 신속히 배치해 침수 구역에 전방위적으로 약물을 살포해야 합니다. 화장실, 수원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 처리를 중점적으로 잘 들어주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대중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 강우대 북상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극단적인 폭우와 홍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 도나, 왕청, 안도 등 현지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가 발생해 홍수 방지와 홍수 대처 사업에 막대한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주 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 작전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앞장서 돌진하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적인 자세로 대중의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안도현의 홍수 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은 관건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주와 현 각급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은 이를 악물고 목표를 겨냥해 힘을 기울이며 감탕과 장례물 제거, 환경 종돈, 위생 방역, 생산 회복 등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해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배수, 감탕과 장례물 제거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응급구조 각종 자원과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포전, 하천과 도랑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며 류형별로 고인물 강제배수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쌓인 감탕과 생활쓰레기, 폐기잔물을 서둘러 없애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농촌 주거환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해 후 위생방역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물이 지나간 모든 구역과 침수 장소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 소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음료 수원 보호구역, 대중 집중 대피소, 가축가금 사육구역, 공공장소 등 관건구역에 대한 수질 감축, 환경 순찰과 전문 소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공공위생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큰 물 피해 시설 복구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도로, 급수와 배수, 전력과 통신 등 기초시설의 파손 정황을 조사, 정리하고 파손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통계해야 합니다. 각종 시공 역량을 통괄적으로 통합하고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시공 진척을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해로 훼손된 농경지와 농업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대중을 조직 동원해 자발적 생산 구조 사업을 펼치고 농업기술 일꾼들을 각 향촌에 파견해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남새 등 공예 작물을 보충 재배, 교체 재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가들이 농업보험 배상 청구를 제때 신청할 수 있게 도와 생산 회복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해 복구 대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복구와 장원한 발전 수요를 결부해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로 등 관건적인 기초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함으로써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층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주장 두경국,
안도

0: 당위석이 진공돼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새벽 5시 연길시 삼꽃거리 2599 번지에 새롭게 자리 잡은 수상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 시장의 상인 335가구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모두 입주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의 20여년 기억을 간직한 변경도시 지표가 이번 여름 새로운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를 보도에서는 수상시장 현장을 찾아 새로운 환경과 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 대청으로 들어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부드럽고 쫄깃한 찰떡, 새콤달콤한 김치가 눈길을 끕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상인들의 사구려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은 옛 주소로 찾아갔다가 이전 소식을 듣고 새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사천 송도에서 왔는데 아침 시장에 이렇게 활기차고 번창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찰떡과 김치 등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어 미식 천국과 같아서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작은 매대에서 독립 매장으로 승격되면서 새 시장은 상인들에게 넓은 공간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화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요구르트 가게 업주 부성명입니다. 새 시장 안에 조선족 민속 요소가 더욱 풍부해 곳곳이 사진 촬영 공간이 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도 새 환경과 새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크게 좋아진 점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넓고 깔끔하며 주방과 식사 구역이 분리돼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매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은 관련 봉사를 승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치를 무료로 진공 포장하고 얼음을 넣어 택배로 발송하며 막걸리 판매 상가는 택배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운송비를 낮춰 연변의 맛이 더 빠르게 전국 각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부국장 형위입니다. 새 수상시장은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며 민속 배방, 채색 벽화, 조선족 민속 초가집, 2층 초대형 전망대, 연집 류운 구름다리까지 입체적인 관람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옛 수상시장은 지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매년 증수기가 되면 침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민생, 관광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4km 떨어진 곳에 시장을 이전하고 새롭게 새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 시장은 미식 체험, 민속 체험, 특산품 쇼핑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 문화 관광 지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새 시장을 둘러보면 세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째는 인기가 정말 많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수한 국밥과 삼계탕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셋째는 외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한 식탁에 앉아 한 솥에 담긴 다양한 맛을 나누며 연길의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준공되고 야간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 전천후 소비 환경이 완성됩니다. 이번 여름 새롭게 출발한 연길 수상시장은 뜨거운 생활의 연기로 연길 생활의 따뜻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취는 도시의 가장 좋은 바탕색입니다. 재래시장을 문화관광 IP로 가꾸는 것은 대중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일시적 인기를 꾸준한 인기로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 정취 속에 피어오르는 것은 뜨거운 삶의 온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변경의 작은 도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0: 18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대 대련 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순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무대와 중간 시간 문의 공연, 팬 교류, 도도씨 간 훈훈한 이야기가 연이어 펼쳐진 문화체육의 성년이기도 했습니다. 연변과 대련은 축구를 매개로 도도씨 문화관광선전, 무형문화재 장터체험, 경기장 특색공연, 편의관람 봉사, 량측편의 우호적 교류를 엮으며 문화소통 교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0: 체육 경기로 지역 문화관광 협력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전 량축축구편협회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잘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당일 2008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주자이자 대련축구팬인 마학경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 봉사를 최적화해 14구역 관람석에 로인, 장애인 전용 좌석을 따로 마련해 전민이 축구 경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입니다. 정부에서 로인들을 배려해 이런 관람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뜨거운 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전 무대는 가야금 운율, 조국 찬가로 막을 열었는데 200명 연주자가 푸른 잔디 위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바탕으로 창작된 무용, 학상 선무 연변쇼가 공연됐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연변호는 조선족 전통 민요 판소리 창법에 다양한 현대 음악적 요소를 융합해 연변 홍색 역사와 민족 단결 핵심을 깊이 담아 연변 아들딸들의 가곡 정회와 여러 민족 대중이 힘을 합쳐 고향을 건설하는 포부를 노래했습니다. 경기 중간 시간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대련의 20인조 동북초계심 문화관광단 남성조가 무대에 올라 기세 넘치는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관람석 역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태 응원단은 4구역 관람석에서 새롭게 안무한 개춤을 선보였습니다. 민속 복장을 입고 명태와 킹크랩을 들고 번갈아 춤추는 이들의 응원은 가장 큰 볼거리가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연변과 대련 양측 팬들이 구역을 넘어 화답했습니다. 연변 팬들이 대련 환영합니다를 외치면 대련 팬들은 곧바로 연변 고마워요로 답하며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도 역시 다채로웠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는 각종 조선족 전통 기예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전시돼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성급 무형문화재 연변냉면 제조 기법을 활용해 관람 중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컵냉면을 선보였습니다. 연결 삼꽃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휴대용 컵냉면을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기 간편하며 대련 팬들이 연변의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은 현장에서 단조기예를 보여줬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로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연변 지역 문화와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열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는 대련시 문화관광 추천 소개회와 장터가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 당소남입니다. 저는 대련에서 온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입니다. 대련시 문화관광국과 함께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두 도시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양 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바탕으로 뜨거운 홈장 분위기, 짙은 문화 관광 풍정, 선수들의 완강한 투혼이 어우러져 빛을 발했고 승패를 넘어 체육과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하는 생동한 실천 사례가 됐습니다. 한 경기를 통해 민속 공연, 특색 무대, 팬들의 훈훈한 교류, 도시 간의 대화를 엮어내며 연변 축구의 고향과 가무의 고향이라는 두 가지 명암을 전방위로 과시했습니다. 용남의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무원의 비준 동의를 거쳐 문화 및 관광부는 그늘 관광 강국 건설 15호 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관광도시와 특색 관광지 분포에서 연결이 특색 관광지에 입선되었습니다.
1: 오랫동안 경정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며 완전한 생태 문명 치리 체계를 통괄적으로 구축하고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생태제품 가치 전환 경로를 원활히 하고 본토 특색 자원에 의거해 부민 산업을 발전시켜 생태 보호와 대중증수 협동 발전을 실현한 데서 성급 원림 도시 삼림 건강 양생 기지로 선정됐고 2025년에는

0: 국가급 생태문명 건설 시험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1: 연결시 새수성시장이 7월 19일 정식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교환 회사에서는 새수성시장 버스 종류소를 신설하고 6선, 23선, 50선 세 갈래 경유 로선을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세 갈래 로선의 버스는 기존의 23대에서 29대로 늘었고 고봉 시간대 운행 횟수는 하루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늘었습니다. 로선 정원 승객 수는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어 전반적인 수송 능력이 약 33% 향상되어 현지 주민의 장보기 수요와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2: 함께 만드는 저희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저희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저희 건강 365일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네, 건강 365일 방송 시작 전에 오늘의 날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은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 잇따름 개겠으며 분산적인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아래주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발부한 재해 후에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환경이 습하고 진흙이 쌓이며 우수가 고이고 또 무기와 파리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두드러져서 위장질병, 피부질병 그리고 전염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건강방호주의사항을 발표하여 광범한 주민들에게 예방의식을 높이고 재해 후에 상시와 건강방호조치를 잘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수 및 식품 안전은 재해 방역의 첫 관문입니다. 홍수 영향으로 수온이 오염되기에 주민들은 생수를 직접 마시지 말고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쓸려 오염된 쌀, 밀가루, 식용유, 농산물, 과일, 채소, 생식품, 조리식품, 간식 등 식품은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부 폐기를 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도 질병이나 피부 질병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주민들은요 주택 안전을 제때 점검을 하고 집 앞뒤 진흙 잡동산에 생활 쓰레기를 청결을 해주고요 고인물을 채워내 주거 공간을 깔끔하고 통풍을 잘 시키며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구 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잘해줘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은요 환경이 지저분하고 습하여 모기, 파리, 쥐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요 모기와 쥐 박멸 조치를 취하고 위생방역 부서의 작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진흙 청소 작업에 참여하거나 구인물과 진흙에 접촉한 뒤 반드시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구인물과 진흙을 맨발로 밟지 말아야 하며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각종 오수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상처 감염과 피부 염증 발생을 막아줘야 합니다. 홍수 구인물이 빠졌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 후에 2차 건강 위해 요소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근년 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중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를 하나로 샤저징마의 취장이라고 하죠.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되면요 다리 혈관이 돌출되어 미관상에서 보기가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함에 있어서 병에 대한 풍부한 지식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하지정맥류란 구경 어떤 질환이며 어떻게 걸리는지도 주요 증상은 어떠하며 예방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우리 이종훈 주치의사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근년에 하지정맥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해 궁금증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하지정맥류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이 하지정맥류를 하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샤저징마의 취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동맥을 통해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발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에는 이 근육 사이에 놓여있는 심부정맥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정맥 이 잼벼징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표재정맥이라면 알아듣기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시에 맞는 그 링거를 맞는 그 정맥 보통 우리 표재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우리 세 가지 정맥 중 표재정맥이 이 잼벼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다리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그러면 어디였다고 보시나요 이거?
3: 이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 표재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하지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흡연 등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 좀 더 흔하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출산 후 1년 정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년에는 하지정맥 조영술이 발달하면서 장골정맥 압박증 후근, 메이터너증 후근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하지정맥류 환자도 종종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왼쪽 장골정맥 압박이 비교적 많지만 대략 오른쪽이 한 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환자들 관찰한 결과 오른쪽 장골정맥 압박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왼쪽과 발병률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골정맥 압박증 후근 환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시술 같은 것을 했을 때 재발률이 장골

0: 정면 압박이 없는 환자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1: 그래요. 우리나라의 하지정맥류 발병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우리나라의 경우 하지정맥류 환자가 대략 1억 정도 있고
1: 오.
0: 약 전체 인구의 100분의 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련 발병률이 100분의 0.5에서 3%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런 질병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저는 뭐 기타 뭐 당뇨병 비롯한 뭐 큰 3대 질병 외에도 하지정맥류가 이렇게 환자가 많은 줄 몰라서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이 환자 범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0: 보통은 중년 분들하고 노년 분들이 많지만 지금 네. 젊은 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많아지는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많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와도 상관된다고 봅니다.
1: 이렇게 하지정맥류하게 되면 이렇게 그 저 눈으로 이제 보완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0: 예, 보통 우리 눈으로 보면 다리에 특히 네. 장딴지 쪽 그쪽에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혈관이 예, 보이거나 예, 어떤 사람들은 색소가 진범되고
1: 이렇게 예, 떨어져서 아, 그게
0: 우리 보통 지렁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아. 예, 색소가 진범되고 예, 심한 사람들은 예. 예, 그 붓을 씻는 그쪽 괜에 예, 좀 이렇게 그 궤양이 생기거나
1: 그래, 예. 그래. 보통 정상인 사람들 혈관이 뭐 운동하는 그 운동원들은 혈관이 울뚝불뚝해서 보기 좀 정맥류는 그게 지렁이 좀 굴구부라고 이렇게 생기고 제가
0: 예, 맞습니다.
1: 봤어요. 예. 좀 심한 거는 도드라져 있던데 눈으로도 아예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0: 예,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도 있습니다. 오. 우리 보통 예, 우리 요거 급을 나눈 시프 6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0급하고 1급은 거의 눈으로 예,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은 또 예, 있는 환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여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나요? 이거?
0: 대체적으로 보면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예, 여성이 조금 높은 수치를 보이긴 합니다.
1: 이 하지정맥류 주요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이거?
0: 예,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이 다리가 무거운 느낌 들고 예. 예,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쓰리거나 아픈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새벽에 종아리나 저리거나 쥐가 일어나서 잠을 깨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피부에 거미줄 모양이 가는 실필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좀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예,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예,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뭐 이게 뭐 혈관이 또 약간 뭐 색깔이 도드라지다가 좀 뭐 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심화되면 안 되는군요, 이거.
0: 네, 심하면 혹시 파열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예, 한 번은 그 80세 환자분 예, 노인 할머니를 한번 치료해 봤는데 한 달 기간에 세 번 파열해 가지고 처음에는 100ml, 두 번째는 100ml, 세 번째는 1000ml 예, 출혈 하면서 갑자기 예, 빈혈도 심해지고 이래서 병원에 와서 그 우리 과치료와 검사해 본 게 하지정맥류가 파열돼 가지고 그래. 예, 그래서 우리 급하게 또 급진으로 들어가서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1: 아유, 참.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0: 네, 요걸 상세하게 분류하자면 첫째 네. 우리 요거 CF6급으로 분류하는데 예, 예. 6급이지만 모두 7가지
1: 예, 예.
0: 예. C0은 보통 유관이나 촉진 이런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C1급부터는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양성맥류하고 망상성맥류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우리 지수静脉曲张 혹은 그 왕状静脉曲张을 하는데 외관상 보기는 좀 흉하지만 특별히 다른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C2급들 가면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지정맥류 돌출된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게 보이고 C3급부터는 이 부종을 동반한 튀어나온 하지정맥류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네, 튀어나온다. 하지정맥류 쪽에 다리가 심하게 부을 때는 우리 C3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4급은 정맥성 습진, 특히 피부가 예, 지방 피부 경화증 이런 것도 있고 예, 피부가 이렇게 색소가 진범됩니다. C4급. C5급부터는 우리가 피부 궤양이 생기는데 C5급에는 궤양이 아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C6급이 되면 궤양이 아물지 않아서 우리 난치성 궤양이라고 말해요.

0: 가지 정맥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1: 우리 하지 정맥류의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이 혈관 외과 이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어떤 병원에서는 단순히 혈관 외과가 없고 이 심혈관 외과에서도 이 병을 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우리 예, 문진에 가서 환자의 증상하고 가속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이 하지 정맥류가 의심이 되면 첫 번째 도플러 초음파 검사 우리가 말하면 예, 샤드증막 차이소 이를 네. 통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 정맥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샤즈 CTV라고 예, 예,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예, 정맥 조영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임상에서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까?
1: 예, 우리가 치료 방법을 말하면 하지 정맥류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예. 증상이 완화되고 붓기도 빠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임용석이 목소 혹은 정맥 부전에 의한 증상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혈관 외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증상과 병의 경중에 따라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는 네, 압박 스타킹, 이건 보수 치료법인데 예방하고 예, 진일보 증상이 심해지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의 발등부터 무릎 또는 장단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혈관 외과 전문의 처방에 의해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활동을 할 때 가급적 꾸준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림상에서는 2급 정도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은 휴식 시
0: 예. 예전에는 이 어디 하지 정맥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 전보다 선진적이겠죠?
1: 예, 예전에는 우리가 주요하게 하지 정맥으로 일단 방치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네. 예, 치료보다 특히 예, 농촌에 있는 러인분들이나 그냥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증상이 없으니까
0: 그렇죠.
1: 예, 신경 쓰지도 않고 예, 그러다 보면 심해지고 그리고 예, 예전에는 주요하게는 이렇게 우리 수술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수술인데 주요하게는 이렇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전통 수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따인 직마의 꼬우의 제사 보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병든 정맥 조직을 수술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고 피부 절개 상처가 남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 확실하긴 하지만 재활률이 높고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고 회복 기간도 길고 특히 또 감염될 확률도 높고 절개에 인한 많은 흔적 때문에 외관상 보기 흉하고 대부분 큰 병원에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0: 그래.
1: 그래 요즘에는 정맥 내 레이저 요법이거나 고주파 정맥 폐쇄술 그리고 약물 경화 요법 이런 걸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맥 내 레이저 요법이라는 게 지광 치료. 또 늘어난 정맥 내로 레이저 광섬유를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여 치료하는 법인데 보통 이 온도가 좀 높습니다. 7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피부가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서 예, 큰 혈관만 시술하고 예, 유하 그 혈관은 작은 절제술을 또 해야 됩니다.
0: 하지 정맥류 수술 받은 후에 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이러저렇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복도 수술하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제 봐요. 어떻습니까?
1: 예, 우리가 예, 시행하는 시술은 예, 시술 후에 두세 시간 후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0: 하지 정맥류 뭐 치료를 해서 완쾌된 후에도 뭐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뭐 또 치료를 더 그전처럼 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특히 아까 설명한 그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했을 때 예, 재발하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시술한 우리 지금 방법 아까 예, 여기 그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 경화요법 요 방법을 한 건데 우리가 이미 시술한 혈관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하지 정맥류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새로운 혈관에서 다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0: 위험 요소를 최대한 피면하면 새로운 혈관에서 정맥류가 형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1: 대개 보니까 무릎 아래 이게 뭐 짧게는 뭐 5cm, 12cm 정도 남자들이 그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예. 제가 보니까 5cm, 12cm 길이 어떤 사람 길게 많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짧은 것 같은 이런 거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뭐 치료할까 수술할까 뭐 이래 했는데 어떤가 수술이 복잡합니까? 간단하고 어때요, 이거?
0: 수술이 예, 그렇게 너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시행하는 요 수술 고주파 정맥 폐쇄 수술하고 약물 경화요법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데 예, 특히 심하지 않는 분들은 금방 예, 금방 발견했을 때는 우리 단순히 약물 경화요법 같은 건 문진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한 그 CIP 6급에서 한 2급 정도, 3급 정도부터는 우리 입원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은 치료하는 방법이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경화요법을 결합해서 하는데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이라는 것은 정맥류 내부로 가는 고주파 도관을 삽입한 다음 서서히 빼내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 보통은 80도에서 120도 정도의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해서 늘어난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아주 좀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축된 혈관 흔적만 남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통증이 있었고 회복이 빠릅니다. 예,
1: 근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이걸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수술.
0: 네. 맞습니다.
1: 혈관이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병리 치료가 될까? 나을까? 나한테는 괜찮아. 40, 50대에서 치료하면은 뭐 이게 회복이 빠르다고 봐요? 어때요?
0: 보통 회복 시간은 아주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술할 때 허리 마취를 해가지고 전체 수술 과정에 통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사분들이 환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호동도 하면서 말도 하면서 긴장도 풀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수술 시간은 대략 한 반 시간에서 한 40분 정도 네. 예,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면 내려서 걸을 수 있고요. 네. 보통 이튿날이면 걸어서 집 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괜찮네요. 그러면. 네. 저기 뭐 공포나 이런 가질 필요는 없고요.
0: 예,
1: 그걸 수술한다면 뭐 힘들고 예, 예. 혈관 뭐 정맥이다, 혈관 수사, 혈관에 뭐 침 꼽는 거 뭐
0: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바늘로 들어가서 하길래
1: 그래.
0: 예, 옛날처럼 뭐 수술이라 하면 아, 또 칼 대야 되는가 예, 예. 이렇게 이해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그냥 지금 놓고 말하면 시술이라고 봐도 됩니다.
1: 예. 시술이 발달이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선진 기술로 예. 우리 연면병원도 역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 효과도 좋고 이 적잖은 질환들을 보면은 유전 요소 계속 저희들이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질병원은 이런저런 유전 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재 정맥류도 뭐 유전 요소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0: 네, 예, 하지정맥류도 유전성 질환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 위에서 예, 말하다시피 하지정맥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입니다. 예, 보통 문제는 이렇게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 보면 가족에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예,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특히 그 생활습관 하고 그 공작 습관과도 관계입니다. 외과
1: 네.
0: 의사거나 우리 그리고 그 주스 그 교원분들이 이렇게 자수 이렇게 서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유전 요소로 해도 이거 조기 발견을 치료하면은 아주 가능한 거고 그렇잖아요. 뭐.
0: 예.
1: 유전 요소로 해서 이건 뭐 타고난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나 이런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0: 예,
1: 좋은
0: 맞습니다.
1: 걸 유전 받으면 괜찮아요. 나쁜
0: 예,
1: 걸 유전 받으면은 아빠 말을 탓하잖아요. 자식들이
0: 예. 특히 심혈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은 치료가 됐다 해도 만성병이기에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1: 그래요.
0: 그렇지만 이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치료를 잘하면 평생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1: 그래요.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 치료도 그렇고 이 유전 요소가 있다는 이런 그런 낌새가 있으면 그 후대들 꼭 이 방면에 대해 조심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이거.
0: 네, 맞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예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1: 예.
0: 평소에 생활 습관나 고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니까.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또 다리에 돌출이 되는 혈관을 문지르고 비비면은 들어간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 제가 보건데도 막 그걸 울룩불룩 하니까 이렇게 막 안마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막 비비고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0: 우리도 문진에서 환자들 접촉하다

0: 그다음에 원망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예. 민간 요법을 가지고 예. 중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다리의 일부 혈관이 돌출되어 있고 문지르고 비비는 이런 방식으로 이 혈관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1: 잠시는 들어갈 많습니다.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죠. 이거.
0: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하지성 맹류는 누워서 다리를 들면 그냥 들어갑니다. 예. 없어집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렇지만 또 일어나거나 서 있으면 또 다시 돌출됩니다. 예.
1: 혈관이 그저 피가 다 몰리기 때문에
0: 예.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제일 중요한 건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이 심혈관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다가 정맥 혈관이 파열되면 오히려 더 큰 합병증을 소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로인들 같은 경우에 출혈이 심하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지정맥류 이 모세혈관 작은 혈관에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거.
0: 네. 보통 우리가 그 붓을 씻는 그 위치라고 우리 주쇄 쥐라고 하는데 예, 그쪽 괜히 피부가 예, 많이 돌출되고 예, 그 처음에는 교양이나 생기면서 이렇게 파열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게 되면은 뭐 하지정맥류 증상이 완화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어때 이거?
0: 네,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C3, C4급의 경우에 다리에 시큰시큰하고 무게감 또는 통증, 가려움증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는 편안함을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보통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热胀冷缩 이런 원인으로 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면 혈관이 확장을 한층 더 촉진하고 혈액의 순환을 가속하여 구불구불한 정맥이 확장이 심해져 혈액을 감당하는 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맥 판막 기능이 손상 초래해 병세가 가중하고 더 한층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뜨거운 물에 했을 때 이 하지정맥류가 심해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1: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0: 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그게 마음상으로 생각 같으면 이게 전신이 유통이 잘 되고 피가 잘 흐르라고 손발을 담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 더 뜨거운 물 막 하는데 더 뜨거울수록 안 좋고 미지근하고 그렇지만 조격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0: 네, 조격 정도는 괜찮습니다.
1: 그런데 너무 심하게 이 하지정맥류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느낌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막 어떤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불고 더 뜨겁구나 이러면 안 좋겠네.
0: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좀 빠른 뜨거워야 된다.
1: 맞아.
0: 보통은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될수록 아예 하는 게 좋습니다.
1: 하지정맥류는 안 하는 사람 좀 보통 한 다음에는 뭐 40도 미만으로 해서 다를 조격 이 정도
0: 조격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1: 그렇군요. 앞에서도 얘기를 여러모로 했습니다만 다리 모세혈관과 확장증과 하지정맥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0: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면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합니다. 온몸 곳곳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이 하지정맥류도 모세혈관 확장증의 일부분이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특히 위에서 말한 그 하지정맥류 C1급 이 금양정맥류하고 망상정맥류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특히 치료 방법에는 이 레이저 치료법하고 아주 약한 바늘로 시술하는 약물 경화 요법이 있습니다.
1: 시술이라는 게 지금 그게가 아주 선진적이다 보니까 믿고 맡겨야 되죠. 예전에 수술한다는 그런데 이 모세혈관 확장이 하지정맥 여기에다가 시술로 한다는 것이 그게 어젠가한 기술 뭐 그래서 연병원도 좋고 다른 어떤 큰 병으로 가려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기서 등등이 다 할 수도 있고.
0: 예, 요즘 특히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술, 이 고주파 예, 시술하고 이 다 그 경화요법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 이 시술 방법에 연변병원 심혈외과 안군 교수님께서 이 독창적인 방법으로 6년 동안 외국 특히 독일, 일본, 구라파 여러 나라의 교수님들과 최신 방법을 교류하면서 연구한 결과에 지금 이 시술은 동북상승에서 유일하게 우리

0: 조영실에서 네. 디지털 감산 혈관 조영술 이렇게 말합니다. DSA라고 합니다. 우리 노괄스 네. 여기서 처음 외전 혹은 외외전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옌벤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옌벤에서 우리 독창석으로 발명한 방법 단 2mm의 바늘구멍으로 모든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료법이 우점에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과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시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치마도 입을 수 있고 짧은 바지도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고령자하고 심부전 환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당뇨병 환자들도 모두 수술이 가능하고 특히 하지성맥이로 인한 정맥 파열 환자는 우리 응급 수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르젠먼전, 르젠소수 이런 거 설립해서 당일 입원하고 당일 수술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있으면 이 시간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 수술 후 2, 3시간이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20시간 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특별히 뭐 약을 쓸 필요도 없고 보통 어떤 때는 보면 뭐 수술하면 뭐 이 음식 저 음식 가리는데 우리는 음식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지금 2019년도 12월 18일부터 이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치료 방법으로 27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1: 네.
0: 예,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재발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치료받은 환자들은 또 아주 높은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환자가 환자를 소개해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2020년에는 예. 우리가 또 예, 2025년도에는 이 수술 방법에 관한 이 두건이 발명 특허도 수령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제9회 전구미세순환증명료 학술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로부터 아주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염원병원이 또 자랑하는 뭐 이 시술 하지정맥류 이건 국내에서도 앞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무작정 뭐 어떤 질병 글쎄 뭐 북경이나 상해나 괜찮지만 어떤 보통 이런 질병 같은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로서 선진. 뭐 국내외에 나가서 뭐 치료를 받겠다고 몇 달씩 기다리다 보게 되면 뭐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그런 환자들도 우리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성맥류 때문에 상해 가서 치료하거나 무한에 가서 치료하거나 예, 입어 보험 이런 보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한국 나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이 병 치료하자면 뭐 한국 한화로 뭐 500만, 예. 1000만 이렇게 뜬다 하는데 보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돌아와서 예, 우리 내와서 이렇게 하지성맥류에 이렇게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에는
1: 하지성맥 시술 우리 연변에 6년 넘게끔 뭐 2,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치료해서 재발률이 없고 뭐 호피형도 좋다 보니까 믿고 맡길만 하고요. 그리고 하지성맥류 진단을 받은 후에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 치료는 이미 우리가 지금 외유청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지정맥류 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수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회복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른바 그 팬팡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뭐 주평 이태주홈 이런 중약이 조리를 통해 내 순환을 개선하려 하는데 일부 시큰시큰하고 아픈 증상은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런 약물은 정맥 판막 기능이 부전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는 없고 하지정맥류를 치유할 수는 없으며 장기간 맹목적으로 약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해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병세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이 병이가 심해질 정도로 자기들을 느끼고 한두 번 병원에 다녀가 뭐 이렇게 약을 쓰더라 해서 자기들 또 뭐 주변 가까운 진료소나 약방에 가서 약을 쓰다 보면 이 질병이 더 엄중하게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약을 쓰는 일이 현상 네, 의사의 꼭 그 저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바짝 다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하지정맥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들 경우 미관상에서도 곱지 않은 건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합병증도 뭐 이렇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0: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치료를 만약에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좀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예, 미용상 보기 흉할 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 하지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괴형이 생겨 상처가 낫지 않게 됩니다. 요거는 단지 예,

0: 아지에 대한 증상이지만 또한 정맥 혈전, 혈관 안에 혈액이 부분소로 응고되는 이런 병인데 정맥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마 우심실 경미하여 마지막에 폐혈관으로 이동하여 폐혈관 넘어가 폐색증이나 폐쇄산사이라고 해 폐색증이나 이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만약에 크기가 7mm 이상의 이런 혈전이 폐동맥에 막히면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1: 하지의 정맥 합병증, 다른 뭐 당뇨병 합병증, 뭐 이런 합병증은 나중에는 그 위험 정도를 거의 뭐 알 수가 있잖아요. 합병증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돼. 하지의 정맥 합병증은 어떤 겁니까 이게?
0: 하지의 정맥 합병증 주요하게는 지금 피부병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로엔들 옛날에 로엔들 보면 로란토에 하는데 한쪽 다리거나 양쪽 다리, 특히 여성분들이 붙으시는 그 부위가 두쇄치라고 하는데 피부가 검게 되고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가렵고 마지막에 궤양이 생기면 심할 경우에 절단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한 그 폐색증, 이 혈전이 생기면서 혈전이 떨어져서 폐동맥을 막혀서 폐색증이 생기는데 이 폐색증은 아주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큰 질병입니다.
1: 그래서 무릎 관절 아래 장단지 그 부분의 혈관에 되면 가렵게 하게 되면 덧대고 뭐 외용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그거 아닌지 않아요?
0: 예, 그래서 펜상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려움 때문이거나 부분 그런 증상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될수록은 혈관외과 전문의한테 보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여성들 제일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뭐 30대에서도
0: 우리가 없겠죠.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17살, 18살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1: 그건 유전인가 어떻게 생겨서 그
0: 지금 우리도 유전을 봅니다.
1: 그렇군요.
0: 유전 이런 환자들 보면 가족이 이런 병이 있는 환자들 많습니다.
1: 있어서. 예.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은 고통스럽겠네요.
0: 예, 특히 우리 젊은 학생분들은 대학 진도할 때 혹시 어떤 학생들은 우리 뭐 군대 나가거나 군관 학교나 할 때 이 하지성행류가 있으면 또 군관 학교에서 신체 검사해서 불합격될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옛날에 시술로 하면 수술하면 수술 자리가 남아서 또 불합격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냥 바늘 가지고 시술을 하길래 시술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군관 학교 또 있고.
1: 그래서 10대, 20대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게 숨기고 있거나, 시간을 지나치다 보게 되면 큰일을 치기 때문에.
0: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에 젊은 연령대에 발병하는 환자분들은 발병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단지 뭐 중노년층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대, 20대도 생길 수 있게 또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또 유심히 서로가 관찰하고 봐야 되겠네요.
0: 특히 젊은 층은 보면 여성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하지정맥류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그렇죠.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0: 평소에 몸에 꽉 끼는 옷을 쓰게 거나 부츠 등을 신으면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사람이 정맥류가 잘 생기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 있는 자세도 정맥류 발생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비와 같이 배에 힘을 과도하게 주고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방질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 서있지 말고 오래 앉아있지 말고 가급적으로
1: 그 일터를 가보게 되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서 일하는 직종도 많지 않아요? 영업원이거나 이발사나
0: 맞습니다.
1: 무슨 택시 운전사라든가
0: 맞습니다.
1: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좀 더 움직여주고 활동을 해야 되죠.
0: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1: 맞아요.
0: 오래 한 곳에 서서 인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딱 이런 업종을 종사하는 분들은 미리 우리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신고서를 이렇게 하면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좀 더 조여주는 걸 신단 장단지 부분
0: 요 정도 예방할 때는 그냥 장단지 정도까지만 신어줘도 예방이 많이 됩니다.
1: 아,

0: 알겠습니다. 하지 청명유 예방 지식의 손을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이종훈 주치의사님을 모시고 하지청명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 원인으로 해서 하지청명류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하지청명류에 걸리게 되면 미관상에서 보기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영향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소 하지청명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미 하지청명류에 걸리셨다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의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